0: 후보 밝히 장부탈 야족 태가 제외 출람 대배 뒤 나동 신배 출신 교토기 역시 생글링게 대체 시 나소 탈라 머버베 미르록소 최든 제배에게 척든 잠도 10대 남편 최든 라네 모드는 그지
1: 생글링게 녀자르 사이고발 최든 미망 팀간의 시도 총괄 녀자르 최든 미망 팀간타 록소부 공준 대소 중앙 대용 비밀 냠들 현소 제티 교배 제시 순에 나서 달라 마페베 미 삼로타 자주라 로서 티든 제베 레게 초든 냠토 잠시 디메유니 김장타 로다 제소 제디 냠토 미상 경외 말라 투고 창도 당데 나서 달라 마페베 미 삼로타 자주디 노즈 중전의 몽고타 요상 자지임시 초든나 나서 달라 마페베 미 삼로 규림 나 퇴시베 삼로타 자주디 냥가타 의미 띵에 라미네 로서 티든 레든 베버라 슈뇌 작사 망보시 카세수휴 히나 팀종계 도시 삽도단에 자주기 예인참 세지타 랑도사레 신조베 삼로기생제네 라나메베 군주기 삼로체수 소종치바타 네미데린체 삼로템바 농고체네 디수기 도시 삽도동와 양타베 제주기 따와주데 전중세자 공덕고르와 조부제베 타세 야보수네 조삼부트유 전고된바 삼로체수 네바토네 샘캄데탄라 도고치바 동도 세베 전당 체로단에 최마라 공중 밀랑바치바 차제라 인 미주바라 세리당 퇴라 여름나 차제 주주 타정 집어 소수휴 림카 팀강타 로소 공주 대소 범위 냠들 현소 소 대생기 초등디 배주 야부 제네 로소타 지준 송교제 송대 대와 타정 제대 나소 달라 마바베 미 삼로 군주 타 자주 천대 용와라 로소 지준 제주티 균대 초에 나타바 제네 나소 달라 마바베 미 류셈 대탄라 초윤의 순종타 나서 달라 마법의 미 찬롱 용와라 람디 책임시 세례제 자지 차진 난데 탈람 마부네 덴베 샤브주 토담 덴베 세바 탭다 세샤 십제 난데 순남 디디라네 렌제 소에 모르는 시
0: 진데 투베 체진이 사괴바 계급 최진 중등 강내 시도 총바 니찰 계급 최진 중등 강 탄지디부 링내 타유부부 총라 단돔 지급주 농티 년틴 지급주 제게 냠제 토 차제 체제 낭튼 톱람 망베 나동에 십슈 토담 덴비 캡자 제신 탈류다오 고베 체진이네 송 랑린더 규이바타 테미유니 차제 체제 낭튼 톱람 망보네 동에 십슈 천년 탄 균쟁 앞에 계조와 균디 당디 지망 타 팀이 전조 현다 제게 팀든 개왕 긴송 제네 차게 쿠류 상부식 되치 임부시 대비나 차제 체제 낭튼 키 톱람 망웨 십슈 직시 팀달 녀종 제부 토고 제부 제 팀달 티종키 신진 척전 토급부터 레디기 예발토 차지 최진 낭튼 톱람 망번의 동외 십슈 직시타 제슈 추든 저거 마세 제슈 내추 튜도토 산에 티게 신진진배 최진 대전라 토급 년생 슈괴바 레디기 원세 퇴배 남배토네 차지 중견 지망계 앙다 최진 장원소 앙다 티 도공기 차지 최진 낭튼 톱람 망번의 동외 십슈 직시 明 세복 면발치 구시 낭지등 여부탕 통퇴 뉴욕수탕 지망러코와 록지치바수하기 치주 땡고치바탕 로주주 만륜배추구 차계 태동탈 제유십슈 콘돈 제치비조바 차계 태동키 총예시골 토담치슈 치루당의 태동키 총서 댐배 람수탕 노주 람수 첸댄토주 구시 하세된도 생글랭게 랑게키 린친 견제 주문 총견은 동대는 부당도 10대 낭턴 제대로 나는 것 저는 그지
1: 생글랭게 다워 주배 최신이 총라 더구 도담 직접 주기 수상 소재 총래 주문의 동대 동화타 중전의 장세 체배 배천 교배카지 캡다 제샤 이나 광동 신친 수요구 총결의 랑진 린친 견제 총강기 도다기 디구 가게 모시기 태동 강규 人间 견제 최종 지급 대자 주마 제외돼 자제 미네자 개인티 당용시 우도 제범마세 송소텔의 준비 내 고주타 인구 누바 채로 동화 니 야보 쿠토바타 차사쇼와 소디 누바 대유 지 우도 제신 라니디 공로 준주 전송라 레베 뿐지 지라 로송콘 주타 메베 내 포송 시바소 건중 만주 세네 제주바라 고고당휴 세후 중계 총라 따구 도담 주기 도다키 팀계 자주라 신지 체바체바타 팀달 팀계 자주 대리 삼조치 구입에 가져다오마세 문세 고르 칭봉제 효시 생린제 人工的都为

0: 모제 조링기 토안에 튀기 교탕음
1: 심담 후불주연의 미치 기도링
0: 귀럽게 당시에 루규기 겐치
1: 미치 기도 서충기 등규지리 차담기 치와디네 샘프 년투준
0: 당대 키기 서구초비에 리제디니 모제 조링시비에 초규 조링 리제시
2: 생남초 탄데키나 주 생고초베 리센티니 편종 롱친 년친 레고 표게 롱친 티 어체 존의 리센시 나 리센 조교 슈케 직사인 팅디 리센나 레스비진 토린 롭진 나 챌레나 시유베 겐합츠리라타 편종 유도 캄수디네 나 챌레나 시유베 제스다와라니 딘지슈 군주남 공감사
3: 공감사
2: 땅아나 주 진더 추뱅원의 차샤비나 다 이제기 다와 수비는 하자 민도가 맞아라 시장 하나 주 그런 게 좀 있는 수비인데 다 토교다 다는 신기 진도 주발 어디 신기다 루종기 다 지교이교들에 다 주변 나와 주발 신기다 지조기 다 이교망부지 다 주변 나와 기월 주발 제자 진도 초보디 하나 주 이교다 와 주년 하자 민도성기
4: 徐章的到处边能落了落天落么子我们的徐斌那里的杨志明的金章芒不及是吧徐斌给的给了芒不及等等徐斌给的就是让人那些三年堂给客全用给我们的徐斌呢嗯还将开钱不起结果是吧徐章这印度王祖米给了一年里的等等徐斌记住全用的金都出边一九的给了的托过他嗯辛苦那也的还将开钱不及生的这都给了
3: 이교스도 방나서다 다 죽어야 지금 로총이나 로족이다 지금 로총제베기 로맥이 내체다고 지어래 디네가나서 통진리지 다 되기 가서 미세나리야 남균에 들리시 시작을 했다 지금 경과 치슈치리사지 다 디네를 양나서 경과 치슈리사 좀 생활했으나 지금 탄주디 아니 로드시 뭐지 야고진 담이야 지르반 디노지야지 디 인도 담말이야 다와 디나리야 아니 가르소래 쓰나다 지금 제역에 참아 망고치 지르가나서 로드 담말이 다 지금 제역에 참아 망고치 딜이야 도나 망고치 없이 남겨요래 학과도 도교 딜이야 아니 양나서 계획하고 있는 지나
4: 디게가 치부시부지 차디오르 아 김첸가르스나다 디 토교리 슈겐기 아니 죽세기 저기 담보롱이나 하장기다 저기 죽치부시 차디오르 와 이리 잠말이야 찍은 하나 좀 랍다기 담보 차디 잠아 안 겨울이야 아니 저기 김다이나 저기 다간 대역이 아니 그래서 김다나기 아니 미나 저기 대역이 미나스거로 와 이리 잠말이야 코랑에 따디 지도 말이야 저기 내 듄디 통치에 지하에서나 저기 아니 지금 하나 좀 개그문에 지나 저기 뜸다마서나 잡다 잠부치 초 지지 초가 김첸가르스나다 이교스 좀 아니 저기 하나 저기 저기 남루 딘데치 차디오르 와 이 차야 돼 김첸가르스나다 디 저기 기급기다 하나 저기 디나리야 아니 저기 비계시오르 바다 변조르다 아니 미니나이기
3: 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
2: 主编呢，落着土丁穷松给几句一切东个月呗，天天我拆装哩里菜呢，落屯路面几间几推米，沿路不吃哩那汤，落屯路面金大几推米，这是到我那里点子学习，一再马当空给，他们推最难，金大汤，罗木村新康汤，鱼康，落屯说了，托你们其他人拿个别提了，着领休息月。 徐长老子的那点子孙子，那就这些到了我们的学兵呢，他突然听到个他们些，我们就立在那点子学兵班了。徐长老子跑来，他说：“真够大能的了，完了。”徐长老子，老七个在我们那，他看到我们的学兵呢，听到就完了。对对对。别的土这些不能给，他不，肯定是当用的，是的。
3: 对是的。
2: 一再的肯定是穷用的。 코랑은에 수비는 부치려 말발
3: 라디로 되나
2: 되는지 사전난디니 안다 코랑다 코랑 자외다 김다 망구지어 봐 나와도 하나 좀 머딩은에 수비는데 다 샤트는에 망구지어 봐 라다
3: 제다올라
2: 은에 수비는 다 이제 심조여 봐
3: 라디로
2: 다 완전 참물로 보고 익제다

0: 진짜로 도구 최고도 공약이 공주들 이제 뒤에 딱 체육이를 레벨
1: 공지지 다 섬지 쉬면도 되나 다 섬지 믹스 쉬면도 되나 어 가르쳐 그래다 단다다 나다네 보에도서래 그래 불허가 대안을 해서 되고라 아니 다음에 시민 김다 다로 좀 망보지 봐줍니다 년보 매제 때 망보여 알아봐다 바다 최저로 와 바다 최 되고라 아니 아 직전에 가지냐 뒤송도와 부구야 경보차에다 진짜 네가 튼 거 알아? 네 인기를 봐. 이제 랑가랑 소재냐? 이제 경보차에 내 인기를. 니네 사장냐? 그랬으면 참래 내주 가시에 갈라. 밤만 잠을 매나. 아니 양 딱다만 때문에 용도 갈.
0: 너는
1: 시즌. 나 갈라서 킹을 봐. 어디 인디 봐라냐? 간다스는 나한테 티치제샤. 쉬어머 두 번인데 망고 용도. 아니 단다다 개발도 가려서나 이제 당을 남어. 다 단다 되지 신도 알아봐. 티인도는. 소송강다 지야디다 나선은 되지 갈아섬듯이 저 쟁거로 와 난다 제도 쟁마도 다 단대 되잖아요 소수 삼로 컨디션 이제야 탑시 컨디션 직도네 보고 계지시에 고메디 디도는 오늘 땡주 민도가 땡주시다 민도 가래서나 다 야구치다 또 저도 김다다 갈아 강가 숨으로 와미 야구치 슈교 아스디다 아주 지교거다 가메르지로 와 데레데레다 비게 보고 다 문을 전에 니에 다 다른 믹스에 든지 라우 아산산 들이 된저디 니그면도 개발도 가르스는 간소 부구이다 심칸다 부구 시균 저거 말아 봐 롭중 장대 지고 많이 봐 부구 심칸다 시균 만다고 될 빠고 아니 니에 계속 가르시야 임마 삼산 뒤 내가 전부 임마 등에 하고 그 될 이날에 가르시야 그매디 문제 걸 된저디 레그면도 뒤에 계속 무지 와야라 부구이다 비게 넘겨다 롭중 롬진 타숨 자마세 부구 심칸다 시균들이야 만다 참하고 열어. 될 바고 엔지 이규 당라모 계속 가르시야 고멘다. 또 안 조지는 건 넘기 로스 그러와. 근데 스디 체고멘다. 안 보고던 진지 근데 체고멘가라. 땡서 시라레문도 당 안 조지 가르 넘기 다 이치 유스야다. 장부르지 다 배틀하고 하지 와라다. 로준 주디네. 불안 이치 유스다. 샤타다 지아 생에서다. 디 나라지 디스 팬토 메로 삼사라시다. 이치 유스 제 어디서래? 슈. 안 삼래야. 그럼 강자 마지스는 욕말하미. 야 나중 가서 가려서나. 부고럽에 깨지지다냐. 김다다 견라 부러 가서 불러 계시다. 디스 적으면도 가. 그거 가려서나. 뉴슈 체잖아네. 뇌만요 삼사라는데. 봐. 야 회자는 회자배야 미. 저봐 강로미 이제라 계집시 채워봐 모두 제제다 알아 믹스에다 땡전되게 계산되리 삼선지 테마서가 연락하면
0: 팀견 팀라 레전드
1: 나다 언니 라리라리 어디데르지 드리샤
2: 그래서 단다 아니 다시 돌아가 단다 드리지 송디 담발야다 다시 돌아 남균이 다 찍기 거소래 다 찍기 남균 가바나 저거 있나 저기 다 남균 소화되네 찍 베지타야다 또서 직녀분한테 잡아야.
1: 하자.
2: 말하기 그 초용에다 직거 소래다. 섬리나래야 대스 샤위였다. 드리 안에 다시 돌아 김다 지문에 가면 드리지 송주 잡아야. 뭐네 지나. 그냥 남 규기 직 배치 쓰야다. 남 규 차례 능단 집이나 직 로스 돌아야. 수수랑 이기 부수 로스 직 균도 잡아야. 야부 쉬부지. 구야 살지 요래. 나는 나 저기 딘저지 토와이 좀 챙기 가르스나. 디 그냥 주고 말아샤. 사과도 하나 저 기계 나라야. 아니 직거 소래 수수기 랍달이야. 로스게 지기 배미세베 야고 시위 없지. 야 수수랑 얘기 보고 디 하나들 돌아르고 지어 봐. 들으셔. 다디 지도 잠말아 따봐주 다거 소래 생각을 주고 계정이나 저기 로스 사대 그 심조 지르 봐다. 그 미파나디 소견 주도 봐라. 그 코나들이 심조랑 된지 간데 지고 가는지 그 탑 잠이나 속에 다지 삼시 땅으로 봐. 또 지도 담으랑 나 저기 저기 공부 시야도 참만하려 안 저기 레고 차디 야부지 땡년 삼 드버지 그러 봐. 나 이나 드버디 간제지 야부지 파 저기 가나 로심은 제제 수수 바나들이야. 저기 가서 삼 흘러 봐 제제. 뭐리야 수수 장이 가나야 삼지 땅지. 네게 저거디 부글 파 저기 주디 담으래 부부다 네 바르게 지금 걸어 봤다. 도시지. 신라야 네 로스디 갸도 저 네 부글이야다. 디 갸모도 해 좀 세지 요 말 봐다. 디리야 아니 저기 심 제 제제제 디 가르 내가 가봐 토디와 디 개체부시지를
1: 성불.
2: 나에 따지가 소래 직직 기행이라 니 직 김다지로 와. 나에 보고 유대비. 나 가르 디르지 가르 로젠티 연락자도 로젠 난리도 잠말이야. 부근에 개체 신이 만드베기 노스기 다 부근 직디나 통다 아니 가르 소래. 로스기야 세 유명 베서지. 아니 부근이 파나지 비교 베서지 누가. 다 도스 요즘아 아니 직 부근다 예발이야 경다지 주고도. 등 잠바 야 말하려 야 미신다 로스기 개체 구하듯이. 얘기 보고게 진짜 갑도 잠발이야다 나초가서 소래 기계 상부지 도야디 계시 버리자 진짜게 주는 딱 미 야고 시부지 토소 토지제 아니 님지 가서라다 진짜 주는 디게 나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저 토비 그냥 지 쥐지지 아니 계속 답가를 띠긴게 마셔다 랑쌤 내려 빠지지 아니 저기 보고 들이야 아니 저 가르칸데도 단데 얘긴 저와 간데식도 얘기 가르치고 결항기 삼시당다 그래서 니레식 숨나고도 아니 저기 좋아지당 아니 밖에 지리지다 저러 다지 다당 아니 발에 저기 파다 부부벌금 지리지다는데 아니 얘 보고 저기 봄벌어 시대대 엄마 봐봐라 저러 봐라 진짜
1: 계속 보지
0: 계속 보지 얘 보고 지다 맞지 예쌤나 하고 요르데 즉 룽스르 제지 트베스르 제지 트베 저러 봐 트베디 파나데 부구가 람마 도지지 안트 냐디 잠발이야 아니가 편주 깨지 마셔지 유디 잠발이야 즉 쌤다름 저러 봐 나 예지기 미 저와 요르데 지단디 지금도 지금도 잠발이야 마티비디 야라 심주지 마셔지 예 부구 즉 컨트롤 사지 되지 컨트롤 사이 문제 그래서 년 제부 거라 미시제다 제부라 미세 예 부구디 인지미 딘데지 고여야 돼 예 저와다르 부구디 민도 지금도 삼지지 다 이나 나 기겐지 되면 바나딜이야 라브랑을 치는 게 근데 이제 그 삼지 끼 말해 그냥 부디 지 가서 그러다 지 야구를 써야 껴와 사브르지다 부디게 다 지 김생 알아서나 말한 게 소에 날이야 어 지기 니니 빨리 개발 가르쳐서 샘파 지 내지 야구 삼던데 봐 심주사들이셔
1: 나스나스
0: 뭐네 전에 수수부간이야 지 니 담음에도
1: 어 제시하긴
0: 아 지 르단 지 수 찍네 가서 니 보고 이 삼지 지 삼아 여자 삼 수 다 잡으러 와
1: 나래라
0: 니사 수 생각하는 진 다수 잡으러 거다 니 가르 제재를 삼지 로지 여러 와
1: 나래라
0: 니스게 다 바나디게 지 미 보고 진도 봐 수수 찌 되도 봐 니 여고 맞이나 삼지 여러 와 보고 되게 삼지 여러 와 다 니 아제다 쭉 여고 맞이나 초 연애 여러 와
1: 나래라
0: 니가 내 들 하도 잠말이야. 되게 지금 주바디 봐 드도나. 아니 지금 야구를 차도기도. 네 부글이 아직 가서래 따가르시. 랑 중재다. 저바 집 집인데 조금해. 맞죠 이제 이나야 남준 코랑 소 기다 줘라 봐. 지금 가져와 줘라 봐. 네 돈에 지금 주제제. 아니 부글이 감자시 또해. 안 가버 지금 또봐 지구사 또버시. 아니 가버 경한디 야구 또와. 그냥 가버야 지금 수술한 얘기 부글이 지금 가서래 따 누비 여지 지지. 다리 빠바가리야 아니 가서래 따 디렉 내준 드레시도 랑제는 나 근데 지구로 했어. 깨지디 씨브로.
1: 로진.
0: 지지도 봐 보고 파나디 미인지 잡아. 코로나 약간에 유협자도 와서 삼지키려고 와. 니가래 약간에 유협자서 삼디리도 잡아야 미사 편주 삼시식으로 와. 지리 잡아 어 디발이 약간도 와서 그런 저기 저기 파마다 부귀발기 지도인데 저기 삽으로가 되어 이제 뭐네 자네기 지도 저러 보다. 제 저기
2: 진노
0: 안디산에 지가소라다 나제 생베나다 지진담이나 소밍담이나 소시다 그러고
1: 나래라라라
0: 된도다 진도 그래
1: 아니
0: 사지 아니 그 민주자마 그 두자시 차로도 와
1: 나래라
0: 제가 먼저 봐 지금 우주 겹지지 봐 수송말이야 지금 가소라다 지금 다시온도 시온도 제제 상무 쇼그르지 부구려 고갑시 돼야 돼 부구 부구 뭐네 드는 수습나를 쇼무 지야 돼 개치 버리자 제가 나서 그 밤에 부구 습나 싫어 쇼 죽음이도 좀 통도 안 했다 지금 지금 사도 그지 딱
1: 염장 같이 텐션만 영상 사지
0: 지금 사지 때 뭐네 드는 야고 싶으래 그 저와라 도미 싶으라
1: 다
0: 예 부구 미 신다 부구려 야고 죽고 해 봐 다이나 그나 미도 자마 미 총 가리네 교용 우라미 아주 교용 이 자마야 아 교용이 당연히 지금도 그러지 그러봐 당연히 제지자 장 간데 지금 봐 안 로스 간데 개
1: 다시 간대 다니 말아.
0: 다들 맞아 하나 줘도 집에 되면 안 보고 밤에 자라야 수수 교인데 싫어 라고 통도 와.
1: 나리라.
0: 밤에 자 배배 쓰르지대. 난 예매지 교인 집 싫어 라고 도 와.
1: 나리라.
0: 안 되지. 근데 저기 내서지도. 제가 그냥 어 공부 야고 지나 난다 요 말에.
1: 레슨
0: 난다 그냥 근데 그냥 난 산나고 말에 아니 그냥 배제 다가로 쓰고 요래 안 다가 나 로스를 야 된대 또 나는 거 요래. 아니 그냥 근데 그 그래서 따지도 가는 야 저기 핀데기 저 된대 좀 요래. 안 가리 뒤에 아니 저기 부고단 조리를 신앙도나. 이지미지포 로스사데 우주겹제 로스카라 키제가 드레스 요마리
1: 레슬레슬레슬
0: 방그라서 자자라 지와 자라스기는 코미 디기 그게 직접히르 소인 조시티 키제포 우주겹서 그러나 로스데 인데스 요마리
1: 레슬레슬레슬
0: 기기는 좀 존이지다 말이야 근데 계지직도 보고 이제 야구차 탑시 가려 그러서 생각 탑시 시야스미도 시야 매비 좀 생각하라서나 세미나리아 미다 미자고 말아
1: 라리라리
0: 제기는 알아 삼던데 봐 저 가르스나 딘산 망부치기디 잠세입니다. 저와서의 계시부를 사줘도 계시다가 알아서. 다 저와의 장류 잠말이야. 간체스 장류 봐. 바나들이 얘기 코란 저와 장 지어 봐. 바나들이 문에 전에 하고 없지야 돼. 계집시
1: 다 틱스 로고 치서 계란음이 되나시 데르셔 갈라단다 땅에 대망고다 다 두고 말데 단다 다 롭스 계젠다 다 직지 계젠 식으로 된대게 된대 손도 가미 어 다 부구다 밤에 버루 다 김다스라 대부분 저 약쇼에 가려서는 아니 다 지금 오늘 갤럭스나 손으시 직지 전 책임해 봐 아 회 책임해 봐 가려서나 지단에 다 가려서 현수 귤은치야라 어 저거 처음엔 도시는 신지 고려해서 손도와. 아 근데 레아 섬서 되게도 어떤 거네 이제 보고 로준 지디 있는지 남규 도와지 어 그래 님 소유체도. 나 근데 되잖아 보고 이미 사마시 얘기를 봐. 섬수다 도서. 도서도 손도 들냐? 뭐야 그게 제가 지금으로 와. 지견나 섬이냐? 더 도시 만담 봐. 아 근데 용도도. 대비지 어 다른 신 김다 망보 얘기를 해서 들어와. 네 나 도시 윤교 김다 망보 열었냐? 마당 간 저 김다 망보지다. 또 도시 땡가 치 도시 만담에서 이제 부구다 봄에 버르고니 진지도 야고 뭐 좀 세제 아니 생 바다 속으로 재왈냐 바다 주 최로 그러와 다디 문에 내가 지그러지 아니라
2: 모체 조링 예체 남피다 디네 기랑라 미체 디기기 초하시 니라 디네 케기기 캄라 디기기 이시리 토시 탄데 케기 센시버 디네 그게 룸칭키 모체 조링 예체 이
3: 시자다 콩랑람스리라다 지스타올라게 수수랭이 김다진이리바 다네 신함치리나 수수롭소와치바 신기다 빨라지 응외네다 보고야 롭스 제블로 제단골로 마무소난송 돌드네 쉬브나가라 코알린다체는 보고다 인지민지 생토네르바 심다 니부치야다 콘주다 참바즈와서 이게 차장로 심다 저와위
0: 저도와
3: 슈잔데 인도 심기다 네주죠바 지조 컨데지네리 촉보 컨데지네리 가장 개체무질 무진 지구에 응하라고는 쉬민을 슈잔 탄당하나 주 다른 졸린나야도 조치슈디다 이교 다외골
0: 테르바 몽규르 무시부지 고야르샤 로스사 마장라 몽규르 부지 고르와 고란다 지기가 소로 응란소 따 로드바 지기 시주드바 게사르 됐단도 미신다 로스 제가 고도 가다
1: 제가
0: 제자 아니 로스사 드리 겹제 상인 남자 야우 차지 유머 봐 제자 아니 몽규디 게체브르스
1: 야라 도스는 몸에 빼지 했잖아 신상 소로 로주다 미상 소로 로갸생
0: 그래서 문에다네데 그래서 다 가서 빼도스 선념 되어 봐 라디르샤 안가나서 이규사데 리드잔 말이야 녀차르탄 지기 김다남소 이나 저거 소배 강라치로 와.
1: 제제제. 다시 여기. 저와 당한가 다 강라치.
0: 제제. 아니, 되게 균도 양다시라 남금이도.
1: 민나 간다 죽어다.
0: 나도 김다도 늘어지르샤. 아니, 지금 딱 이 경험다 나야 김자가서는 하나 저기 지기 랍령원에 지나. 랍도 텐로지도 안다 요인데 땅 거. 땅에 딱 랍도 뉘야 이제 기시라 지기 어 가서 소래다 지기 교걸이야 이제기 계제적이 서울하다 이렇게 실험 시민도 거의 봐 20주도 남아
1: 아래 김다 그냥 걔랑
0: 디디나야
3: 호랑이 전략원에서
0: 저런 얘기 말하게 내가 원해서 다 바나들 저기 문에 전액이 이규 내려지다 말이야 단죽 이규 저러 봐 다들 저기 야구시란 말이지 마 아니 그럼다 시부질랑도도 와 다들 집가로 소래 아니 로팅이 이규 따로 열어 다 이제 진짜 식당 지지했었지 아 보고 들이야 배드 가라 우주 시부 겹치지 아니 그럼다를 깨지 가사 가려 아직 삽들이 땅 메로 삼르시다 다디 렘미 용마르 봐
1: 라리라리야
0: 뒤전이 친사버리 단대 뒤가버리야 역휴지 가려 했으나 보고기 생감 보고기 따지기 데타 보고기 세력 데타 여러 방
1: 나서
0: 아니 보고 하고도 보고기 생감이야 아니 도나지아디 개체 없이 버리자 아니 다바라 장아 인지미지 라브 딜려나서지 아니 만한 쪽에 김달이야 데려줘 도외랑 신심시하지. 나니 안가란 쪽에 지금 동백의 보물이 아니 익자 영단지 라브딘데지 친수. rupa ane chigi nye chigi roko tu su labrati yagwa shibu yora sigi samde gezi dinde chigi ane xie chigi gezi di xienda kaya mo de panante buku di liya chigi gara suna pokudu shibu chukduwa ten namsan buku ki namsan nga pokudu chukgi xie thukmar di mi sa
1: samdi la
0: samdi

0: 이미도 담을 양 아주 계속 하시겠다. 남산 콘트롤랑 지금 말이 섬련나리 나서 지금 용거라. 제가 두솔이야 잡사 십난 거야. 아니 가르나 고르베스나 지금 가서 소리 안다 뭐 지금 미사디 지금 가서 대단히 계속 해 봐. 미사 기도 담을이야. 이쪽이 요새 다져요 말이. 이쪽은 아주 지금 아주 그다. 계획이 롭스에게 지금 가서 소리다.
1: 조단
0: 지금 차려 보라. 차려 되기나 지금 보고 가나 솔직 봐 대단원에 소화기 돼야지다. 생감 대단지로 봐. 딱 까면 조지지 주도 담을이야. 같이 생감 자단 캠 맞은지 아니 저기 내주 유한지도 와. 이 마유한 제도로 단대게 되준나리야. 아니 지금 이때고 도관사였다. 라도 도와지였다. 아니 편주기 정부단 정부 편주 도와지야다. 근데 싸우니는 안 규미도. 아니 보고 봐 지금 가서 소리 지금 흘러 있대지. 하반도 보고 되면 지금 이때 껴버렸다나 계속 말을 그냥 좀 고가 비었단다. 나로 중주세 사람들. 아니 수수이 뺀듯이 하지.
1: 난
0: 라도 좀 인터시리 아니 가서 소리다. 뒤하고 싶어도 회전은 알아다 보시는 라브라비아 지금 이 그나저 때 연대원에 지는 미 잠리 타송 열어 봐. 아니 뒤 그냥 연대기 지금 이제 그 잠리 타송 제 밑에 도그래서 요 말에. 이제 시월에 미소수수 이제 시월 봐. 이제 말이야 북을 야 네베르 시하지. 지금 빼디 샤와 금자가서는 님 지금 이제 님 셈벨 로모도 소리. 어 걔나 지금 만준 주도 잠발이야. 아니 직가 소래다 미상고 시부이 라브라 무게 미상고 간데세요라서 경쟁 가라서는 나 지리나리아 잡내지가 안 담고들이스 경쟁 가라서는 나 유자 아니 뒤에 부고도서 가고 싶어요라서 저 말에 세제도서 고려도는 세제도마 어 딱 영화 유물하고니 이나가 들이 대가야 아니 캐나둘 계시 세긴 차디어 그러니까 계시 되게 가르쳐 오라서는 파나딜이야 저와시 되도 어 나 교부를 때 이나야 그래 제비나 나의 야구지 차를 했었지 제가 로스자디 탑시 가셔지게 탑시 가려요 그래서 계시기 이나 로스를 탑시 도도지
1: 되었어 요 말이야
0: 말이 얘기 빼자 얘기 지금 부글라 로스디 자면 야구 도사디 포부분 조금 말이 제가 탑시 약속 가려서 응규 준비터네 수수부고 모심 줘야 돼
1: 줘야 돼
0: 신은 하나 저기 수수부고 교능 모심입니다
1: 아래 라
0: 레사 민삼 직다 부고기 지금 치기 남아 줘 봐 뒤면도 딩기 쌤디 수수 부문에 말한 저 김다 큰 원심입니다.
1: 제제가
0: 균 치슈지르샤. 문에르샤.
1: 나딩가라서 김다기 딱그시고라. 균 치슈지르 와겨.
2: 단도 걸 제스다라게 도스노스 파사 단 베제다 다 딩득 베제 인기르 와.
1: 라리라리.
2: 나무 세제 안 보고로스 게드 보고 봐 이지 제야다 와.
1: 라리라리.
2: 아니
1: 저거 처음엔 도시 되셔.
2: 저거 처음엔 도시 되야 돼. 개짐으로 송송아. 다양아라 미게 그 다왕은에 차샤비나. 보고야 개제게 이지 제야 되다. 베드 보고다 파주 저부 처음으로 안 쓰이지. 이제 제가 보고 창문으로 조민도
1: 쓰는데.
2: 가리 있으나 보고 하시려. 저부 처음에 도시
0: 있나.
2: 딱 하나 쓰이면 또. 하면은 그냥 가리를 내려 하면 어 쓰그리 있어.
1: 어 보라고 지지.
2: 보고 이제 계지 계서 보고 단도 나수 탈러 먹어. 나과 나나 정원에 차샤비 내려. 스스스야 이제 계지 계 체토금은 동안. 세상에 인도 보고 야 이제 계지 계 체월이 송야 된절래. 단들 사부지를 나수.
1: 참담아 참치.
2: 지용了.
0: 계지
1: 아유 쌈쌈 정배 보고 야마나 소소용 원식 보고 와 시집에 이제 시부 단지 아니 배디 지지질 내셔 마마 내셔 아주 킨다 패진 계속 고지 고차 고개 송 거를 와 송 샤샤래다 어디 들어왔던 데 걸 아니 수수 보고 비게 내세다 시세다 참아 집어 용 말 와 또 딜러 공부시야디 내가 챘버리소 딜러 공부시 배 도와 걍걍 단지나 다시 걍라 송지 그 둘 보고 개를 말업내래 심날 당 아주 여러 봐 계진 조단스다 담라 천점에게 미신 돈부르도 없으니까 여러 봐 오늘 전에 막 같이 써야지 어디 밤에 안 가봐도 참아 돌아왔던 게 있어서 지지 디다 그래서 다 가서 아주 배날 지도가 좋게 룰 만개 쓰지 여러 봐 참아 참아 알아봐 아주 머신에 가려서나 지금 뒤에 시에다 시에그러 봐
2: 종말래
1: 종말래 너도가 시에그러 하면 디인 두가 안 찍소 다 그래서 그래 비게 수수북이 내체 시체 시가 가가 강가를 전하지 그러 봐 영소 찍봐 이나 아니 이규 미세 거바세 이규만 그러봐 근데 얘기를 해 시에 신문에 시나 단다 갤라 생각을 흘려 송송아 디 다랑아 얌센 시비께 갤라가 야 모데나 디나송아 갤라 모데나 주난 송아 아니 윤도가미 갤라 모데나 디스토가 럽자치 아니 갤라 디송송아 미 튜니엘이 송도 달로다 로림 송바스기로 하다 어 갤라 고난 지레나
2: 난 디송
1: 그냥 마 되는지 링가다 되니까 예수 발려려 겨 아세 드린도 봐 다 먹어 송송 됐다 먹어 송송 땅 안 알아 그 둘 세는 거네 괜찮아 삼삼해 봐 에 죽어 갤라냐

0: 대신 네가 내 레디오 갈라 부글에 가서 안다는 거네 채 안다 그러고 채도
1: 진짜 주변나 럽저 투진 총숨기 직교 익체 동거여베 팅디 워체 존리리 채나 럽트 루메 기겐기 투미 겐라고 치리나타 럽트 루메 김다기 투미 제시다와라니 된지 수체 이제 마당 공기 탐에 대주나 김다탕 로무츠 싱캄탕 유캄 럽춘솔라 토뇽 치다르나 그베텔라 조링 수시유 토교응은의 차시합니다 토교음마스인 콜라 사고직다다 도가 타나주 투균기 미망우직엔데 숨기다 사고직디다 세단자외 사고직스네 양지면 딱 짜치외 사고직스르와
0: 갑제
1: 사고직스네 지금도가 디 개침 시부지리 다 이내내 김다가시에게 딘데 숨고르바다 롭존 되게 제차불이 다 로중이 롭존 제차불 다 데레도 딱 감자 데레도 시라 제제 가루여라 다 유쇼 제오 말이 샘럴럴 데 숨이여바 다 이내야 가세지 다 같은 들레르 다 롭존 제거르다 베트 공다 치즈 데 쇼게 응아즐라 공치니에 다시 쇼 응아라 치제 지아스 디르다 더니 동안 다 디텐라 간주 양 돈염 그제죠
2: 딱 말한 게 단들 랍다르게 장이야 지금 대지 랍다르 딱 나서 가서 그래 가서 뭐 대지 바이 김달 잡이나 대대지도 단대기 두고 알려 랍다 감자 시부지긴데요 내가 사실 흘러 빠져 나 큰 마당이 되죠 그러와 내가 가서 가서 그래다 저기 아니 큰이 뒤저지 초라 큰 마당 아서 지다 뱃지 나티고 시부죠 말 비나 이제 좀 돼요 다 디케제니 김다 파시 침으로다 나티고 지 대기도서 김다게 뜻을 때리지만 나서 리군다들 차례 매미지 땅 나서 가서 그러다 저기 신바에 난 저기 로바에 난 저기 코난족 뱃 수수기 차례 뒤 뱃 후다바다 낭지지 다 남규미 보고 로드잖아 말이야 저여간은 이나다 저기 유모로 나더를 봐 다 이나 코난족 가서 남규미 까메시라 숨고요 말디나 코난족이 차례 낭다지요 봐 아니 얘 보고도 그랬지만 근데 진짜 보고도 그냥 후다 맞잖아 안나 밤이 가서 그러다 다다 저기 남시 정부 이제 요래 보고 관리되어 사람들 야 이제 밤에 직직 제시 대받다 저기 아버 그래서 인덱싱 도미 코다바다지 아 보고 이 생각인데 지금 나한테 붙이지 넘다이 사람이도 코 단에 뒤 로스 뒤 단에 가서 그러다 즉 중뒤 내지지 뒤 인가랑 게 자지 20이잖아 코난 속에 지금 가면 소야다 지금 여기 시부 엄마 리슌시라 엄마 때 코난 게 차례 그 지금 넘다지 여러 봐 니게 부글이야다 지금
1: 장비 신도
2: 장비 신도 딜이야 아니 시부터 이제 선물도 땅 하나 속에 가르소 그래도 그냥 잡 시부진이지 여러 봐다 뒤 뒤를 지르시잖아 나도 좀 봐라 지속으로 난 떼서 신
0: 알았어
2: 아니 배드 그냥 로스 가는 야 신나 왔어라 매지 아니 저기 파매 감자 시부지 야고 시부고야 지지
0: 저도
2: 시부지 이제 그러자 아니 유대자 말이야 안 보고 뒤를 쳤다 맞아 지지
1: 봐라
0: 내셔지
2: 안 제 제대로 잡 말이야 안 보고 뒤 감자 시부지 산으로 도가 원래 저는 저기 보고 뒤 로브전 타면 증세지리 근데 뒤에기 고란 게 가면 순단 돈이 아니 바나데 보고 눈시 시부지 저기도 그러자 다시 바나델이야 지금 나와 켜는 매주 저 말하다 다들 남중에 세바제 육말을 나 보고 수수 보고디 딱 가서 그래다 저기 레슨데
1: 레슨
2: 베스러시 다왜 고나서 이제르다 아니 다리 보고 지금 합시다 그냥 대바질 모르지까 당시하다 생겼대 모르지까 저 당시하다 아니 가서 동아디 레그데스도 근데 숨이래도 세상 하나 저 김다 근데 도대체 말이야 저 가서 그래다 아니 보고 바나디 생각도 잡으면 좋아
0: 다만
2: 부디 가서 그래다 생각도 안 난다 요 말이. 다 이나 로정 털이야.
1: 내
2: 정제 털이야. 뒤에서 심부도.
1: 휴전.
2: 좀 제가 판매기 이제
1: 도나스
2: 메시. 아 부디 도스레도. 다 이나 생각도 안 그런 셈들 지고 와요 말이. 그래 난다 요 말이. 다 이나 아주 주 판하디 찍기 가서 이규사디 판한디리다 직가랑 되는 게 지식으로 와. 시디 좀 판한 민은 댐부지야 좀 직디 라브 야고 좀 놓아라 봐. 이제 좀 아니야. 부디리야 용대서 라고도.
0: 아
2: 제가 저 딘데 삼당쟁은 안속에 안에 공부대지 신아 차례 가지 망고이나 안에 가서 걸었다 미 수수기 부디 차례 제비를 해 수수기 딜에 제부지를 받아 딜이야 딜이야 아니 지기 또 그렇지 난 제제 아니 남균들의 야보지 난도나 야고를 참여를 삼으시 지를 지도를 니게 가보시 봐 숨 수수랑 이게 김자리
0: 기대
2: 예배 사실 봐. 다리 당당 알아서 로드 봐. 집시 중앙 사람들이 교연시라 요 말이. 아니 이슈즈 게 이슈쟁아 기도 좀 봐. 아나 파나디리아 지금 내가 매배 사람 진짜 누가 매배 사람 찾아 좀 봐. 이게 뇌슈디 김장 다가랑 리그 봐. 수수 밤에 간 리드 좀 말이야. 아니 지금 막 집시 분난 것도 와. 아니 지금 막 집시
1: 세. 밤에 진주리 삼이야. 삼로
2: 죽고 그러나. 아니 되게 죽어 있네 신 죽대디. 수수장님 고

0: 부도다
1: 主编呢，落着土丁穷松的，即叫一切东归一边。天地我拆转了立菜呢，落天路面几间几团米，原来不吃的那汤，落天路面金大几团米，这是大瓦拉你的这水钱。一切马当空的，他们退出呢，金大汤，罗们村新康汤，鱼康，落不穷说了，托你们其他人拿归别天了，竹林休息月。
2: 人家看了看那就是我们东西，看那就一再看起，不过但听到他们了，心看天天同样能遇到，当然心到落不穷天了，估计差错不起那样的，看起不着吧？就算提醒给他，看起不嫉妒生给客人意思呢，但不过苏康给他去了吧？是是是，低头了呀，听到那些给他一再马当空的，他们都丢了吧？马当空了，啥估计没心面多，但俺就记不当个着，来来去是。
0: 七六克拉那呀，对吧？七六克拉，俺就金色的芒果鸡，它长着没不得吧？
3: 是是是是。
0: 俺那不过一直当个拉么呀？
3: 没得钱，
0: 没得钱，钱不特别少，这里超过些也是，这年纪这挺好的吧？
3: 是是是。
0: 俺顶着头了，头那那也得开起么子多？
3: 是是。
0: 他俺那做干说了，他这个明天给米瑞斯那这个，俺那做他，给那给六叔，明天就是有了吧？他，俺那做给他金大都做给，不过给地摊。
3: 什么的，多拿些不能够多。
0: 他那时候开始松下的时候，他多拿吃点鱼用嘛的，什么的，他讲没得什么的。伊那的菜里头全部是伊那时候的，他当年家的开销不是什么的。他把都这个一再来了又怎么了呀？俺那这个熟悉的他那干这玉米，顶上芒果是大呀都。
3: 是是是。
0: 这个说的小子芒果啥嘛的什么的，他都是我那当年给俺那菜里头全部开销了什么的，老是几个多。
3: 哦。
0: 他伊那我说不过给一再储备给酒里面了呀，不过兄弟怎么了呀？这个要了吧？俺那顶上他刚说的。 로야 테슬레 서거스 심지어 갈야 테슬레 나오르지 뭐나 있는 나오시라 등매 아직 가제 세리가 돈아 지구다 삼면도 아 롭정 랑직다 야 도스 다 도스 가서 레삼으로 도와 다디 계속 쉬부지르자 레전 조경 보게 단다 세상은 순디다 말이야 뭐네 다디 대단한 사디 말아서 처음에게 뜻가로서 그러다 유나면한테 안담을 샤고라고 그러다 다 이나 학과도 단다 이교기 리드자마 이교 걸어야 즉 세리가 되다지지 이랭은 아주 니디 계속 쉬부를 숨고 니딩은 아주 니딩 당체지어로 봐 다가시 하나 좀 이제 내려 좀 말 아직 가서 그러다 우주 잡지 부고
1: 맞지
0: 하바도 하나 좀 딩사 지 용기 하나 좀 김다기 부고기 니들이야 아니 정말 매우식 저거도 말이야 아니 정생 딩사 하나 좀 로스 저기 로스보네 마 다캡 제제 정생 용국 구여서 미소들이 부고기 예수 들어와 예수 현다 가 좀 말도 이 부고기 다 저기 니 구제셔로 와 니딩 하나 좀 미나래야 지금 매도 미로셔로 와다
1: 이제
0: 잠발이야 아니 주주 가봐 내고 미사다 달하고도 디자인 체력이 대단원에 저는 주주 죽지 말발 죽지네 아니 권을 방 나서
1: 저기
0: 아니 지금 봐 지금 많이 봐 쇼트 버치로 와 오늘 전에게 니 봐 지코도 버치다 아니 하나 주 쇼게도 봐 주주 두 번째냐 주주 디나야 망고 매봐 그 방 나서 전부지 니에서 봐 지금 야도 해야 지로 와
2: 난
0: 딘데 딘데 지기 아니 개체벌의 성비도
1: 다이나
0: 하나 주 가셔 지기 달 흘려지 때에서 지 가봐 라봐 지대샤 아니 곰 보고 뱉 때에 메르 때 아니 지 가봐 사디다 그 수고리야 아니 미카라 네베스로 쓰고도 와
2: 아니 제가 예수 마디
1: 지 아니
0: 지르샤 아니 내가 같이 했대 봐 지기 보고 지가로 소리 알링가로 지 땅아 체험되다 야는데 봐 지기 시에 섬되다 하와동 하나 주 통진나 인제도 양 가시 김다 가시 야 때스 정말 제가 시럽에서 지 지기 시에 땅 아름되다 인제기 두고 디고리아 나도 이제서 선배 지지 내지 그 뒤야로 봐 이니 좀 봐 남이에서디
1: 죽체잖아
0: 셋잖아 그 정도 봐 좀다 땅 하나 주 딘사 지기 가서 처리도네 선배 지지 내지 님 지리야 감 찍지 정달지야디
1: 유신 집행을
0: 했어 그래서 평가를 아니 로정지야서 로즈 직점에서 시작으로 봐 가지고 로정지 좀 봐라 랍다다 랍다 변을래야 가서를 다 개발을 주셔야디 롭정지도 봐 로즈 직접 내만 내려셔
1: 현
0: 상황 하나 저 레벨 유에 대버려 상황 상황 상으로 가라서
2: 윤이 좀 이제
0: 지레지 다디르셔야 돼 이나 롭정 양용을 해야 거기 선부 자기 내 도움 들으셔 배신다는 얘기 제 언제를 지지를 지구나 선부 자기 내긴 부고도 난 내모도 그냥 같이 가야 매에 서부 시부도 가라서 제가 나랑 저 이제 내려 좀 가서 봐 치 아니 잠이나 저러 지지나 거기 저기 섬에 자연도 들어줘요 말이야. 딜에야 견제 시부지 여러 상도. 제단 흘려지시야. 하나 저기 지금 연아 때문에 다 같은 때문에 고내 주주 찍 가서 그 때문에 고내 주버스 나데 아 섬에 디 오 디 나데 주러 와.
2: 형
0: 하나 저 단다 저기 교인 섬 말이야. 교인 알아야 지금 같이 찍 통통통도 찍찍찍 루 잡아. 그 미 생각 되는 남들 디 교도 그러 봐. 교도 잡아 야 남에게 남에 자주 말해. 섬에 정다 남에 정다. 야 현실 돌침으로 와. 아 하나 저 잡아 하나 저기 섬단도 잡아. 교시간에야 지시지리야 섬단도 잡아 야. 그 섬 고세 줘러 봐. 이래야 견시 부지고 옆다. 제장 하나 저기 저기 로니스 다 같이 나 야보 있으리.
2: 김자서
0: 공 고네 슈번 나도 찍으러 봐.
2: 지금
0: 좀 무지지 나야. 아니 고랑 섬 뒤에 다 로니 다랑 뒤에 여러 봐. 그냥 뒤에 정다 지르자.
2: 진짜 생내지. 나 근데 손도 하나 저 교인 나로 년통 장자로.
1: 뒤따도
2: 안중은 슈빈 내르다. 다 링을 하지 되니도는 뒤 묘배서지. 묘제.
0: 제단데서.
2: 다티 카레 리무데데 퇴주 졸라라 아니 생아톤도 다란다니 드니 슬로지
0: 다티 응나 주기 저 그런다 가는 호프 칼 남사 제부디 민스기 말다 글레글레 제제 미디 저 찌지글이야 양다고 제부지 토무도 와
1: 어
0: 하나 좀 엄마 미스 유는 그 지네 날이야 지네 장기도 숨에 즉 가서 그러다 즉 냠네 곰 냠네 스거 봐 딜로 좀 제가 탑시 역시지라도 와다
1: 그것도
0: 주도 자 말이야 아니 즉 제스
1: 데도 아니 즉
0: 하나 주기 미 경황고 나서 지기 가서 로레야 지기 진지점보다 보드다 보든 증거로 봐.
1: 안
0: 대상 하나서 달이야. 예 차를 변조소를 놓을 짐이기 귀시스 등하교
1: 짐으로서
0: 저기 깨라 씹어지기도 깨라 씹어지기도
1: 깨라 씹어지기라 씹어서 그러다죠
0: 맞아 다디 뇽뇽 씹으러도 와
1: 다디
0: 은하나 저기 제부터 잉어마이나 즉 부도다 부도 뺏어 지니 은하나 저거다 채워다 총 참을로로 자워 참을로로 여기 이렇게 개발 망고 열어봐다 다디어서 이르자만 다든 은하나 저기 딘트에게 차에 김생활 했으나 봐라 바 20세치가 두든 봐라 내주 따가라
1: 참으로 내도 퍼마도 봐
0: 내도 퍼마도 봐 내주 뒤로도 봐 들으시야 롭종 양용을 디나네 보고 다 알아듣자.
2: 얘는
0: 또 대대부라 보고 가시 롭종 좀 알 교수 좀 봐야. 대도 딱이 딱이. 야 롭종 님 계시고 이랬어. 야 딱이 돼 봐냐. 또 파나데 슈그이 가는 야 지금 신다 이제 되게 되는데.
1: 아 또
0: 이제 오늘 촌에 장대 야구 촌에 용민도.
1: 네. 장부 유나래.
0: 아주

0: 다 대발이야 구야야 저러 봐라서 세상 단다 디타 코네시 좀 같이 가서 왜 생각지 즉 세리지 아니네 가서 왔다 즉 예수 예수 뒤에 안 즉 니 여고 봐 뒤에서 담을 지켜야지 개집으로 삼고도
1: 단다 게라 게 디송으로 와 세리 디타다 다 니 고르소나 소 한가래 또 지켜지지 마 쉬나 삼
0: 지난 게 칠해 보내
1: 지 봐라 봐라 봐라 그래서는 단다가 나서 오네 세리 딜레 개심 싶으시자 부글럽다 호 부글럽다 그래서는 다 이제 당하라면 저라 아빠도 다시 게라 남이 숨으시나 지기 챌린다는 며 저거 하셔야서는 참바게 해서 열어 봐 마디 지야지 네가 하는 건 거지 신신군은 저는 가지냐 수주를 도나시는 것도가 이제 동안라면 어 수주 쪽으로 인지 면지 직 자샤다 다도와 직샤다 된제 공부하시기도가 뒤 뒤려면도 가려서나 내가 내 삼루지 가르 거부나 빌로소아리 보나라 야 된제 손으로 봐 백엔스트 패소나 백엔 정신고로 다 민여비야지 와겐라 어 딜리스나 아니 빼는 안주 다 된제 직 잼베지다 시외지다 된제 숙체잖아 저는 가려서 정신과 영적으로 봐 마주 치다 킹베 세남다 손으로 봐 아니 마주 베지다 도와 직신제 지질주 여마마 주요 아니 지교다 도와 직 장교선으로 봐 다 딘제 간 직 베디 숙점 때에서는 정신과 다 배경 피그리 손리 아 배경 페나 민 옆게로 봐 여러분도 아니 이제 하나 니 저기 아니 용어로 봐야 학과도 된 넘뒤디나 다 직 니무신도 전부 다 재면 뒤뒤지로 봐 어 디가냐 서리 된자데다 이제 당라몰라 믹스기 견가 첨부지래 삼성 직 트랜스포그 다 직 옆다 말레다 아니 직바 당세지 돼야지 뒤에 있는 같이 그러셨습니다 되네 가려서 아니 걔라 아니 니 고르송송아 니는 오늘 전행다 단대미다 생리바스네 리 딩디고 소아르 바스네 딩데가네 개첨부시부 송 열어라 만송원에서 두고도 가면 어 배우스로 리베나라는 가려서나 체니 말로 주베 지들로 선제다 체면이 인지미 니 나네 그냥 가려서 삐지는 됩니다 체면이 리스 뒤 야고 많이 나네 가려서다 안주 두고나 롱 페이지엔 주베는 신도지야 디셔브
2: 피그리스
1: 배용으로 와 디지다 안 가르선 니민 당슈 깨가 엉보 냠스디 이제다는 건 내가 좀 쉽지르샤 다 직계가 조에다 지 마디 좀 엉보 냠스디다 시바디 내도 포토 와마라 다 배는 건 조지 믹시 이날에 나시 이날에 학바도 챔베스가 줘라 뭐다 디 인디가라 안조 견라 있는 데 김다 있는 데 간게냐 부부 니들라 믹시 쉽지 나고 있어 와 아니 다 직계라 송송 엄매 개바조다 된데다 미 가르시고래 지 로지지 좀 나야 로 좀 터시시레스 뒤에 계산 버려자 알아서 보내선 다다 기준에 티큐 투 두고 말아 예순 되게 누나는 쇼지레스 이러와 때미 뒤에 야고다를 와 이내 가르선 로 좀 제당 터시디 갤라 숨네 이제 엄마다 디즈 만다드네 여식으로 와미 안 가르선 엄마도 누나다 지 로 좀 다 갤라 로 좀 마티 넘고선 가르선 다 지르다 차라니 못하고 난 소소 로 좀 집에도 다 약도 자서 와선 빼도 숨 버시 좀 숨도 와미 다 딘디지 페이지 비게 내 퍼고고 여사레 삼사지 뒤 챈솔
3: 今天出边呢，落着土金穷松给几个月一次冬个月别，天天我拆装的里菜呢，落天路面几间几推米，跟拉不起的那趟，落天路面金大给推米，这是到了你点这学前，一再马当空给，他们退出呢，金大堂，罗木村新康堂，鱼康，落不穷说了，托牛们其他人拿个别贴了，着领休息月。
2: 나나 사고직 전에 도교차그리지 봐. 근데 림시 이제 삼으로 죽지기도 봐. 다 이제 죽지다. 아니 안 죽기보단가 저도 아 송으로 봐.
1: 근데
2: 이제 죽지에 지려야 이제 근데 소래다. 짐주기 내주다. 이제 퇴야다. 인자태 내주 퇴야다. 이제 망부스 동안 난 된전량 하나 죽힌다지. 다 이제 단차는 배트 보글로 이제 샤만한 제야 된조 토나나에 개침으로 봐.
1: 라레. 단다 들으셔오다. 단대 가르스 그래. 지기 단다다. 이제 차차네. 아니 다 보고 가르쳐 그래도 양양도 다나 양미 와다 이제는 단사 산산지 지금 열어봐 지금 다 박바도 가르쳐 룸징 보고다 들으려고 또 어떤 분이 상만 흔히 곱선 지금 말아 봐야라 아주 미개의 사로는 좀 쉬어놓고 와 어디 있는 거라 건설에 야지 구류 간단한 레만 야간 도나지 된자디 림주다도 계신 분이 그러셔 신신 문에서는 다 이제 나도 좀 아 고대로 와미 김다 있는데 네 배 개첩제다 등세지다 네 내려 봐 어디 네 같이 들어가래 문항한 소인 님마다 이제지 당 이제들 뜬 들어가래 비에 잡아가는 같이 걸어 소스 민트게 루산 엔발 네만 이제 돼야 저러 와 너 딘데 딘데 디테일이야 가려서는 보고 생각 된자서 그러다 대다 디테일이야 김다 최경 님부 디시부 나고 여러 삼사지 최소라
2: 내리 하고 동안한주 다 도교응원에 차샤빈을 받아 도교단차제다 정제도 되는 안사브리스 이제 죽지지 말아 다 이규례야 개체오지 납지 담아야 되더라
0: 네네
2: 한데 조야 단단히 돈 하나야다 되게 양 개침 면조 삼사지도
0: 아 네

0: 当然，从通天给一用那些呢，老百姓们大面的吧。现在，但老百姓们大面的，我那做这个做了这菜心，那我也是啊，什么的，这个他菜，老百姓不是有了吧？那现在要不当地咱们了，也我那做老百姓大面的，给吃不吃不晓得了。现在，但老百姓大面的这个说呢，他不是说给个性那这个，对呢，引进没几个，我那做简单能做，搞得久久了是呢，不过给热吃的。
1: 그래도는도에
0: 아니
2: 야고주는
0: 근데 아니 마케마르지유나 아니 간디슈아데 게시버와 아니 다 경화구나 줄 간디슈라서 왔다 안다가는 시안이 고도서 간디슈라서도 계셔 내나 간디슈스디 인진 미지파 지금 경계지리야 하나 좀 인사야 괜찮아 싶어도 가시야 지금 간디슈도 하나되게 게임 기비 직감해도 순나고 봐. 근데 규모의 말대
3: 마시네.
0: 마시나 규모의 말대 딱 간디슈 좀 그냥 수수수 계속 가서 그래다 된 수수기
3: 담대서
0: 제제제 안다가서 시행해
2: 또또만에 아니 보고 있을 땐 감사하세요. 다 럽다 담이 해줘라. 뒤에 얘기하려고 강행 실수를 다 대니장 안 좋던 데 봐줘. 다 김다드네 봐줘. 가면 좋으라. 그래서 나 럽다 가봐 당으로 했어줘라. 어디 가래서 나다 가지 룸진에 둘이 럽잔 두 뒤에 용도 학바르도 둘이 럽다 튀어져다 럽다 심으로 해줘라. 뒤에 그 뒤에 나는 김다 마무지 배디 뒤 씹어 용 되게도 어다 가서 어 너니 가래서 내가 아마 부지어라. 어 뒤에다 보면 둘이 럽다 튀어져 심으로 봐. 내가 어디 뒤 别的媳妇冲的对吧跟这所有学员呢三三的问题但是我们的大米也叫了吧第一他的什么金大姑娘现在距离那也的媳妇就开心不了一下不过里面的金大姑娘那边叫个是吧那这样金大让对吧这个对你这边让老板的人做过的是呢用个一个嘛啦他的家了红色的不说说的这个前面这个话他的叔叔搞笑面这个第二天这些大米也得给两个亲不亲面这个三三天做了
0: 사실 토백원에 지나 김다 가시 들으는 게 돼도 지금 나서 라프트 잠마 섭지 니 수수 부부 초기 단절보다 약간 시간 수구에 대단지 가시 남시 차회 사지도 소리야 지금 마초베스 너무 시원하다 되게 제법 시부르샤 아니 지금 지금 신경 가봐 땅에는 신경도 수기 지금 여러 번 남시 있나 저 용래 또 되지 약간 시간 가나서 라프트 남사지 라프트 여우 요르디 이나 수수 수구다 마초베스를 지기도 와 어떤 데 용 마초 잠말이야 바질리 사야 양자 남사지 여말와
2: 나리라
0: 니가 내야 아니 공부치 시워야 하자
2: 那可是这个情节的呀，作为搞什么东西的，主张的都是那样，什么？因为其他的，俺这个这里有公司呢，他们来有公司去，我们来，那都是他们那头呢，俺这个逻辑判断的呀，这个说的，这个略略些些，逻辑些，各个是有的，给钱不多，明白没的？俺那从忙过几年，是不是能过来的些？是的，好了。
1: 我们的老板呢，老板出钱穷送给几个人一次冬瓜月饼，天天我拆装了一次呢，老板里面几件给他们，给老板吃的那汤，老板里面金大给他们，这是到了你店里休息，一次麦当空给他们退租呢，金大汤，老板出新康汤，鱼康，老板送说了，托你们其他人拿个月饼来，做零休息月。
4: 到空了，这是到了的，他不吃的那给叔叔金大吉的，但那先给俺那老少几个月呢，俺那个那出到老天老么出新康天的一年的，老中天的一年做不点家天的，一直马当空给，成绩大点这看这些，结果明天了，忙不送那啥，但李正的退休金白就这么多了，那俺那做李正就这站的呀，去那出，俺那老天老么出了，干么要开始送人呢？
0: 哦，但这个，但那个俺那做大的那里，一个人就是把敌人给俺那做，就是这样一个人怎么做，能对了就搞出来的，路途能抵挡我那了吧？是啊，的做的了吧？但俺那做一个的了呀，俺那六百七十多岁的，他那俺那做刚大概那这不也不是的，都是用过了吧？俺那说，但伊那这不也不有不都是俺那做，但这个俺那这个就搞错了的，是吧？的这是来俺那，他是不是不的？但伊那俺那做的这不也不麻将过的，俺那但那不过都是老穷穷的。
4: 이게유채타지야말이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0: 세상 딜레야 공부하고 신능 지자로 봐. 한가란 주 아니 보고서 대당은에 아니 살로 유엘이야. 안 지지 김다리 만나서 니 아니 만나서기 기계 남서 있나 되게 좀 만나서다 지소 총 용례 아니 정대야 보지 나라 여기 저거 지주기.
2: 네 그렇습니다.
0: 도제나.
2: 아 당가나 김다 증언에 세잖아. 문제다 거치고래. 저와 토마다보다 다 로마마다 무슨 다 뇽부직 돈에 부강로 이규 야고로 이야기 민규 씨와이
4: 내세 토제나 당에레 진도 초베 이규 다와레베 참데야 콘란 하부츠리나다 제스다올라니 이게 다 뇽처럼 냠추 남는시 한로만 남다 김다츠 정이기 심캄탕 류캄라 토뇨난체다 디탕기 르심테네 이규 칼라 동린난규 친구 수주단다는 신기다 로마초야 이제 나로라다 요새 총제토베 제 시민들 쇼인 터제나 아니 다른 데 스타올라다 라우츠랑 줄리제나 페바닌 타고네 그린지 쇼야인 같이 세그남초 콘도 권준탕 줄린 슈베 규림낭 낭든 참미자와탕 양미다 베네 주튼 시베 대된 행계네 릭비니 고글랑도르 옙쇼 팅딜레 챙기 십시 단년바 뱀블라인 행계 주된자
1: 年年度吧
5: 谈的你, 毕竟起, 出自救不到大事。
6: 你看你,
7: 你看你,
6: 你看你,
8: 你看你,
9: 你看你, 你看你, 你看你, 미지영의 대가르총
10: 차창 빼마당 총비 종리 규제 뜸어디 생계 초보 행계추 예왕 기비 수수비
9: 점종탕 롱친 대가르
10: 점종탕 롱친 대가르
11: 자스난 댐비 생계 행계 공감상 Tengdi Pyoge Longchen Ki Li Tsen Nang Pyoge Shunki Zumkhen Ma Nima Pendo La Ki Gyeyi Ki Toa Ne Zamata Zomba Po Bichun Kang Ne Bichun Nang We Zamchun Rinche Ndrumu Bu Shiba Shik Pyono Ne Pyoge Du Pop Gyur Tang Zumji Yang Dun Je Shujuin Be Sen Shuyub Shu Tirin Lenge Ki Nye Lam Du Buya Ni 드무부 시베 점중기 류니슈 접시바티인 생겔렌게 뇌르 점중 디좀케마 니마 편도라기 고롱어지 두디슈나 니마 편도라니 제로 책동 국제 듄주 튠지로 시그즈르 구충바다 편종 미리 루블링 게이 챙가기 게이 다주당 좀리 진전의 튠지 루슌 좀리 루블링키 쉔기 좀바부 십두르 진저 팅게바르 롭종 나와 핌뇽이 없이 니마 편도라기 타다 편종 니리 차바르 강도 차례낭시 유보다 공기 타바르 차바르당 되딥나서도 게이기 토안에 록좀다 점중소 좀리 잠추 망부 빈용 유여진 록좀다 점중 촉지장 카세식 응아칠 비주인 능용 유보시 주무부 시비에 점중 디 게이기 발마티니 공기 제로니도 니로네 좀구주보다 두윤 로게진라 응아칠 소주 팅마 균지 제로니도 줄로르 좀바보 비주인 칸네 응아수 비주인 낭신 주무부 시비에 점중 디 편원의 뷰이를 법규를 쉬지 제로니 돈 중일로를 편종 뷰이 빈이 비준 강내 응수 법준 체벌시 주무부 시비에 점중디니 종교 서시 침물을 교주 고의 제지기 표기 순남비의 초에 내당 응수음 세진도 천신 표기 모기기 레왕라 두구루 치시 제도 등비 점중 표도 중화시다 투급살비의 표기 묘유 링루기 잠추 개진시경 인바티니 Bajun jimbi cheji. Pyo zamdu ma se, gyanyong ki kyundu yang, nyancha chi jir kibata. Jeling chi kenta, ngak ju ki mito torken shindu mangbu chungxin. Gyaji lobo byu chudu, pakja hachang sangbu shik tuyane. Zomda gawe, shenki mangbu, mikdu cha yu da, kyurdan gyurmyo shi. Shamla lingi ne, pyo ki shenki zomken ma, nima pendo la ki, gyayu ki toa ne zambata. Pyo no ne, pyo ge du pop gyurdan, zomji. Yangdun jie xu bie zemchung rinche, zhumu bu xie bie liu nishu zepshiba di senro na. Bingi ni chugu rang yin bie, tagi ngang zep tenzha qi gyang, gong e ding du xiangma ni le ni ki tip. Wendi ni gibu ma kukbar, na zara charpa pabzha xik tue tue ba qi kenzha qi xing. Me mik deng zi ten ka xie qi gyang dang zawa ne ma tup. Ngang zha lang ne ama pyo nyam ya, Mikbe nang chi shiki kakwa tar kyula. Murang nak tip-tip ki ngöpa shiki nene u jang jim mi tuba china char. Bingi, bingi! Ame rengi ki ming bügi yöbe jasebu tuyna yang. Lieni chitar cherung dipto ki mebar. Me muna ki chudu doxie gyashin cibrung jiche dömi tu kyuru. Tidu me lula ngöpa jibu shikiwe moshine zhenyun ki wane nile sepada. Ame moran bügi yueja ngoma sese tingting tuyoshin. Cibar kyurubi chiru ki bügi gyan sese tingting tutu. Te chudu jimbu geja yuebati bingi ki mingne bügi yuebada. Te che jimbu me kim ki guban la duanja shuine dorshin. Jimbu nubu dintin ki geja ci tangbu ti bingi la xie.
1: Quanzhong, chongzu shibu qu nubna yang tadu nyane duge.
11: Nubu dintin ki chongting jikla ame nyechi yuesar gyudi, nyechi dintu debe ama yangsi si ngang gebar kinne guchirtu.
1: Kari jazong, di kari jabri.
11: Gotim gewa tang, kyakpa dar changwe cherchu bingi ki lupu bangbe, me tuebe chachati minlam minba hine hi.
1: Chulo tunsha, ridingi ralu gyang chu ke yungi.
11: Nubu dintzin gangji shunne gichabche.
1: Chulu tunsha e, chena kangbe nangi jala kandijige. Tenzu mebyu shakwa shiada sonzan, chui kirtu chuna yungi maari.
11: Ama chunsumki doxie gimne mar pabzichi.
1: Songgu yang tun kabu dintzir jala ki karichige.
11: Nubu dintzin ki geshu chenbu amar leda chexin, lakwa nye ki ama tambur songdi gyumi tubache.
1: Dengen rangri, duenga xane tadun chulo dintre tuyanche.
11: Gumi tupi ame rimki doxie gyangzam xa. Chermi ki chudu nyingji mebe chachatang, namsa yuwe chukche, gibe byuchatang, pyumi ki xicha, chukyu nguja, guchu ki gacha jiegi, puchongzu sangi singir kyurbatang. Puchongzu sanglamni zangbu dabur kyurjing, gangba choksa manye be cherchu kangsar gu.
1: 람 켄바탕 마 켄바 창마 추낭 립네 초아 강도 조그 마신 바르 창망한다 마치지 편주 교내 토사르 제시

개차티 빙기다 누부딘진이르시 난주이 키랑기 숭바년기 개시 맹간을 깨나야 제와메나 아마 도구뇽도 마주러나 남쿠 몽신 뒤에 빙기 디뒤 진불에 슈 개발쿠 북겐바 파당 자시 군기 슈장 빙기기 누부딘진르 지자면 마체발 랑삼기 타 티다르제발 누부딘진 힌두 먹우와 빙기 술도 치디 게 충슈기토하네 교랑 쓴기 뜻대라 계시 아마 직 제압이나 미킴도 진주 림주 채나 가봐요 그래 나도 뭐마자네 미 미든 지금 말이 제시 청수라기 대긴기 최담 티퇴치 총변 소수 탁주 용수 노로식 제압시 치민 난도 시는 남도 하장 사불 지워다 농도 차나 세강 주니 용기와리 원디 삼루 초와 현식네 동두 포모티 양아 그바식인데 강바 메라 아마야 메발 규첩 유베 몰라 로마체나 랑니 총수지기 조모 인베 묘지그 총수미 규마식 있느냐 직텀메 대디 샘낭 마두바 첨부 유느냐 빙기당 누부딘진이 수리식도 쯔바 갸신 유바 통세 메 타 추부 아마춘 좀 랑니기 김네 종규체 다니 쿄다 나시 요와 마시다 가르치고 중에 니네 기식 니네들 미션다기 삼자 년금에 니네 미둔체나 테란리 총부 아자 탕계 기치단티라 총주난 차조 치세 미츠 그그르토 총부연라 토끼 딘저 유여바 힌두상 쾌주 거진 만지바 치그 청술라기 깨자티니 닝담라시 아자 탕계 기 푸총조로 총부 뭐 하자망부 제배 Mugetcha kajigla nyengu gu mumi yinmu. Gechara tsu chi mishin kengi pumi mumi tila. Chengsu laki tinga nyengkong rube tingne tongchung chibarri. Tinda yinna, kyunyi ki daki kunyi tukzam chibar pyosho. Tinda machina ne tsui lazi, kunyi ki kyunyi la kangra chayo. Chengsu laki gang zune semgi ki mingne mapu. Xianyang judu chawa haja mangbu shik drupgo bata. 조선동교사 하장망외 균이기 탑시자 체제 캐쇼 시제라 맨셀 메그바 키식 단다딘더스 시에바라 균이기 남도 사메그 미게나 탐을 조사 디란리 청술하기 깨제 시에마자를 공라 로아체겐주 창매 참가시키나 미게나 조사 디란 인비 진주 림주 치주로 삼로동교수 시에바라 대긴 교나 댐비 남바티 주두르 축부를 줄디 배창네 세시에 치겐다 냠뇽 오주 치겐 대부로 진주 치수 마신바라 지겐 제유지 추두르키 쥐튼다 지와 치린 두송라 빙기 민신이 퓨베 미창메 개체 생라 쥐치두다 랑기 대추 쉐치두치 창수라 부르 시바르치 펩다 약다라 민두 총병기 강바부네 로마디 와르튼용 빙기기 강바 부머를 주 삼장 미 까보다 시엔키 아주르식 아메 동라 끄버라 메 떼네 떼 뒤디 용야 루프르 토기야 라닌지 쫙다추 내주 딘저 용기리 삼아니 메 녀외 멜람 투양 중메 메타동 주리 뒤지 폐당지네 아말 남피 주바 사바식 소교 삼바다 타동 진부 총연난 삼기 최월 동그 삼내 대휴 다나 덕인 청술라기 순배지와 시자 미주기 다둔투자 면삼바르 니무 숨시식 순톱삼바다 모살내주 튼시 냠라 대기 벼벌 수식 땅나 외삼 냠미 개치 윤태를 내주 창마 교루와 대다 삼두 미주 랑와 매벌쇼 공도天界내 생시 나와 티니 표기 순기 종캠마 nima pendua laki gyayi ki toa ne zambata. Zomba bu bijun kang ne bijun nangwe zamchung rinche. Rumu bu sheba pendo ne pyoge du pabgyurda. Zomji, yangdun jie shubate liu nishu zabshiba tishri.

0: 포냐
1: 녀야 포냐
0: 마유로 난다 샘게 긴고리
1: 튜비 수미 제와 실기다
0: 지구로 님배 양기 슈르게네
1: 니시 니도 남기 초라싱

송개 니모 코주 지주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대송양진별남내창연구를봄키이기냠다오연집루시의캠비니창디연배양다칠람디니키르

0: 我们来说一下 卓玛拉斯提南巴 怀念是天南吧
1: Panakadisi

Hello, 청남초 기랑케이나냥 포니엘리젠 신시 남바토제나 슈주마시이나 은하추리젠기 태체기 카반찬단 터닝시 교인기 디부 친친기 지리소 유제 리체나리 야링케게 후다바달리아 슈남바 토체나 슈구이 참데이 나나수 친친기 지리 토르 체밍리아 짜치 겐부스 친남바 공개이나 치진드레스 고난샤 공키 치진디 아 밍리이나 초에 카데스다나샤 Kengri Mokyu Jigbe Sengchengki Pona Ginzom Sesan Dangzho Lepchengki Bawe Yure Ngage Dingwe Ngaruhi Gyugu Ujia Nile Longwe Chongdaru Zhona Chugi Lui Jingbe Nyanjibgi Rimo Jigi Pemusuwe Nguandaru Eko Mejilahi Lacho Songchengki Pugyu Changdin Renglu Jingke Amayi Pogu Natin Songzu Jewe Xionglam Lepimna Yingzhu Susu Jibbe Lepchayi Nobu Dugu Dedu Minbe Pendiyi Chipsi Ningki Dungwa Sewe Duziru Ngao Jachi Genbune Lechen Zogyonan Simbe Gijunlane Zoynanbe Gilanam Lengge Ningguondi Le Gungkamsan Shukitan Kwebe Xiamki Lushie Tietayina Rigu Shujie Kwebe Le Rota Le Rijikwa Inbe Lepribalengge Yongla Ya Pyogi Yinsi Chinansha

Tandangan,

0: 谈的你毕竟起出自中逆大大事
1: 까먹은 생구루
2: 세모린제 공감사 참라 제스네 까먹은 생구루 년전 쇼인 지정아니 제세지역한기 세륜리창키 제세지역한기 균례촌도 소조나오탄 전주토 레슈레튼야구주규코르키 년슈님바탄 레슈응열로 조규 탑주라다세비 나중에 차르구라 출십체내 전참중심 소례진 사바르 꾀대 동위 제유레튼탄 중요튼례 피예기 제유레튼라 심주체바탄 멍십팀비 멍미 레슈레튼라 꾀대 동규 수위 철순라 출십체내 전참중육시 사르구비 신례 총습부원의 시도체벌시는 제정안인기 제주초중아바파라 예용기 야티프초 무통주직사제시 응어두체생도 대류토조기 토조진 랑계기 사제망보로 차바뛰머를 파비해낭 호난탕 장시소 사제카지라 지진안인에서 차자뛰머 파비유배 토조디랑은 동토조계린차제 사내카키 미카르 겐송 남루조니 토조동겐소라 퇴진강리자립시 사르구베 제디부은의 시도체벌시는 예용지디리콩탕 롭수천비의 님규치규로 나의 쇼능견니 대류 토조래 퇴 대라탕 구림대머 용규 계린유된 치바탕 첩지 이규동켄로마라 욕주 익수탕 직팀년송체니 이규 장샤동교배 전규체육시 개가면주 겐주주탕 노르시뷰 다도잡니 레수시제 면주 겐주기 미길기 제팀 생진주연의 냥토 폐지추척배 직수 카세수육시 레수 면주 겐주기 미길기 제팀 멍유티 년년 생진주연 믹수면칸기 조준나 폐지 동초바탕 총미시제 면주 겐주탕 유리 내역 견주나 휴케 미겔기 중유제 초기 유진 제수티 딜루나 견용기 신진 창무라 초용리 태바체주임시 사르규비 중국자글람 하얼빈주 초보 체육공신의 시도 체벌시는 니도님 자주류천토 중국타 유럽기 두대미골기 실주 주람토 두대미골을 송돈리 개와 샤동토유부탕 딜루진의 당분이 시법하라 실주 주람규 미공 샤동토제기 견용민 볼기 자자 송주 소니 차지 송엽시 어리 신진 트럼프 지지 언니 어리 이란기

0: 이포디타 미미넘추 먹더타 튠기 제크 편진 돌여지타 이란기 학주 마크 요체 창보타 대다티 꾸지 진의 세부신기 규라 이란라 포텐 자자 니슈덕지니 니슈성이 발레 하요 말이 제제도 이란기 체투 중생기 막튼 루즈와 모히센 레자기 제생아니 게디 어리 이란라 초도 각동 진자 메조과타 먹주 힌두 자주소 결국은 대외 채워 자실 당제 이란이 어리 막튼 딘시로 교동 동주 인비 갑티 뒤 어리 종교 첩진 펑의 인비 터지 자도 저블린 총튼 차수기 제생아니 니슈 비어시나 의샤 동토 균두 튼비 쇼긴 펑나양 니동 야미 자주로 미터 빈뉴 타 제외 로드 로라치 제기 그리고 체로 침바소 기 교딩워 저블린기 총튼 기 비가 나신 상부 역시 냠제 제조 기 치증한 인 최고 배디 냠제 제조 기 시디 송종 차주나 구식비 시디 송종미나 시동 앞자 잠라 제전 슈버마세 진행 앞에 체니 슈고니 냠제 제조 기 시디 송종미네 제제 님으로 전수 슈입시 제제 초니 중앙 기 健康 쿠리오 송종 다시 소송 후배 랑종라 니주 체유 제배 망소 기 이부 슈자르 태튼 체리카 니게 바르네 튼니 접튼 유베나 카바규 태튼 체바니 장타 이규 태튼 체바니 유베나 도구 침부 체배 내튼 숨 유베타 다딘 이규 쇼자 체배 健康 쿠류타 저 유베 내튼 숨주 소숨 유시 다딘 이규 쇼자 타 태튼 체배 내튼 카 닌테라라 제외 총기 타 서규 카라 니주 치규 지 제유시 제제 초 닌티 응아조로 녜동 자미 서주르 히말라야 타르순 텅규 젠드로 니즈로나 제지 유고 총대 토 체우소바시 다딘 기 젠도나 제레주타 제레숨송아 제레응업 중앙의 제기 젠도로 카숨 그리 제유타 젠도 용나 제용 산내 카키 명도 교켄 매창 동래 개육시 니자라 중국 고르주 천재 칸키 변종수 천재 협대 고르주 준비 체고 추숨 총대 룹중토 주부타 제거토 멍시 체리타 체진 락체 최소 대당 소 태기 증유 시주 학점 장비 로마서로 체리기 모자 냠린 체주 총육시 생모편제 天体 가망의 선조 년준 수사 샴라 남아현재 내무튜 디글레 군의 구지 체배 리첸 현다 세로
1: 디카르니 대종 롱치 년치 예궁 대개 롱치 이
2: 자외 파양 튠팅은 튠팅은
3: 세배 낭세 뜨든철 뜨든철
2: 디문 멤버 캐버이
3: 렉베 칸상 디너준
2: 탄들 힌게네 생고 속베 리첸디니
3: 펜종 롱친인티 리공 대게 롱친티 대다로디 태동 리첸 태동 리첸 파르낭 맨캉 시부티시 파르낭 맨캉 시부티시

0: 멤버 파이 멤버 부싱
1: 멤버 미미 멤버 파다쿠
0: 멤버 네베 헤미 찌슴상 루찌상 나 츠츠
2: 단대키기 센시마티니 디랑루지 태동민의 하나면 간식

0: Tinggap jizo tohne shunye le lakto kaba laso tinte liya daya di hachang ki tuyun rinpo tinte chi yin du zamba yina Tsoe chunye shunye le da tinte si kenjam ne shi ki rikta jingci doba liya natsa daya rwal Ta todung yinbi yina yang na zo kirang ki namgyu ki ta juelam shunye mi do dagnan shing ki Tsoe ki kumshi tinte mungu chi ki kien che che ya ne shi di po gen di yine le midi ta mang shu mang chukwe we tso na tinte si doga le Les, that chebina, Kendam Nishi, Nakenki, Changze, Dingon, Shumina, that think of Chebina, Takazam Chile, Ligunal.
1: The Kendam Nishi, Ranzu, which is Jundo in Nazatawi to go so any Neri Mambuyori, any Neri Tonda, Tonzani, and Shijitsashi, the Jamawasun Shari, Dinani, Niziki, Ranzu, Nedonguanala, and Quarter Hangi, Ni, Jaja, Juruzan, Singiva, never.
0: Yes.
1: 하바도 나란족이 있는 나자 나족이 원도 전에 나자디 이니 로니슈니 시주발라 아니 나겐디 자자 든주 대왕아자 생기바 디디 아니 그동 다세 외적이 셰바 점마인바 아니 로레기 저지니 마디제 폴렌제 바지인바 다근의 신기 나란족이 레네기 원도 전에 아니 랑고 주르고 모두 단주니다바 langur tan je yurungu ta ne mo de che de de dan yurungu pa zu ja la ar de ji ki
0: yes
1: da ge ne xin ge ni xun le kan han du an ne yurungu lo le ju de ni
0: gu zu ji xue yan ban
1: gu zu ji ne ji ge jing ge mi ti ge ji zum ji ji de ran la lo le ran te ji lo le ja ji yurungu xu yin de de ba
0: yes yes
1: da ge ne xin ge ji ran zu ge ja la ji be de pa zu on ji ji ni jala jibu pa awo su o jingi dhe dhaga na shingi ini ngaranzu ki shia jagwe ri shia jagwe wongi chigi ini gizhi da tuzu nishu tiya
0: rba nishu chimbu xa ya rba
1: dhaga na shingi bime zhumi ri bime zhumi ri ini ya shia jagwa da jibu jaya nishu chimbu yor rba
0: ji
1: dhaga na shingi bime zhumi ri di ini zhugu tse du ini lu tiong ki tseba mayi ba ini shia ju dhin rishi jo shia ju chi du ngaranzu gizhi ni jime ge rba
0: jime wo ri ji
1: ji wangi ini gizhi ni jime jo langsama nani ini jesu ini je kurangi ini je ge jeba zhoju dhin rin ma jeba kala ini je ge ngo siwi ri da zhangwe ri tuzo ini dhin jaba dhin jage jengi ini kenra ni di nage mambu ji chan rukyo ri
0: Yes.
1: Saba to Narazu Tindu in Jawaki, Chetin, the Tajo Shindu Chewong, Riva. Jawi Chetin, the Jawi Jadogan in its own ya, in a Jadogan, Jig, Yoson Tindesia, Jadogan in Losen Tindesia, Riva, Jadogi, Ni, Jig, did the shoot chamber chat to Yorba?
0: Ji,
1: Yongi, Ni, Jig, Ranzuki, Yango in Ninja, Shumbu in Ninja, Jibu. 지위인이죠, 알아봐. 공로라도 망치고 난리니 랑상이 가와도 주제니 통수매바 등에들도 와.
0: 두두두.
1: 도신도 가난족이 된대 제지제니 레칭기 두소니 캔람 되세게 나서디니 숙천부지 참 용사제니 들이 이니 캔람기니 디지 레진지 되시나. 가면 조사지 이니 행제라 이니 편버지 떼서 담아 용사지 데 산을 다시 이니 가장디 데 템브리
0: 레슬레슬 레세 당나조 초원원나 슈네 엄지라 권리야 숨능 신기 당나조 랑코기 리다나니기 칼로 몽고지 리네레 그란 더쇼게 두 템브네 제제 엔제스 니무카 다 두스 곱주제 쇼야 딘데 진두 좀바 디긴 제제 양기랑기 기치다 도발이야 마디베 소나딘데 레야 제발
1: 제나
0: 다도 이미나 슝레 칸나이네레 다 기란 차레기 투주딘데 지 두스 고주 서두 좀바네 차레디 모주 파르도 딘데 스 규중구 슈니에디 몽고 주두 좀바 디긴 제제 양네시 딘라야 다도 권리 암질라 소야 능시 주문라서 당나조 샥주 치웨직 치겐기 미딘데 진비나 양기랑기 기치데야 지멘디 꼿베 꼿게 양 친중기 초에 나로리아 키시 키랑게 데야 초주나야 이네 당능 신기 토나딘 제지 만나비나 디기 꼿디게 양 네시디 라야 딘제제 차주고 저발 레슬레세 당군에 팅거기 다 초에 춘의 신내레 다 락도 카바다 두주기 다 잉추제디 하장기 토부지 차주도 좀 바이나 네시 이네레 저미나서 딘제지 다양 두스 쇼리아 소소야 나와 매베 토네 포드라도 지리샤저도 원
1: 제라
0: 레슬레셀 다 켄잠기 네시디 이네레 다 기야기 주진조디 다 콘리암지라게 숨능시 다 미조디 지리아 몽구지 너고리 숨르발 다 디기 주진조디 컨저지리아 토유난
1: 다 켄잔네디 주진조르디 ngā rāng zhī kī yu shī lē.

Central Linke 대단히 강가 우체법에 매도되긴라 대단히 뒤뒤 칼팍배 추진가부티안이 대단히 서도된배 방계 매도되긴라 대단히 군기 전례치배 노부티안이 수장은 최남균의 세줄대야 당신타 예도기 최남리야 춘진人不难解 류심니가 대단한 전의 투표 전례는 유청구수이 금미조와리내래 안전리젠디규체 키란리아 티웨망웨 대단과기 시제규린토배소와유라 남은탱게 내미치린타 류디심기용웨 민두인용웨네 슈구이 주토이나 리젠디규체 토규난 슈겐기 로마용리아 유세 재산토배 민두인슈구이 링게 슈딘차고

0: 디딩도 조직 돈에 차시나 잠번에 조어리 나가면 내지 치수가 빨라야 서동기 증조권의 시부이나 서구 망 치수도 따당 봉불로 써봐 미부 고르면 쟁다 미국인이 쟁스 그래 딘데다 딘데 답차다 출니게 소르자 출니게 소르자디 냐로 써봤지다 그러면 리벨로 써봐 도저 사실 자원인의 야마리 디다기 심제시기 샤로 써봐다 파샤니 어느 공아야 마사니 문구 연구야리 디딩도 나랑지 아니 치지미는 남기 샤방야로 써봤는데 연구로봐 디 인디르 삼바야 치수 뒤로 니슈 두고 잡나야 비미치기도 좋고 그냥 구자로 써봤다 총벌로 써봤는데 가시 가시 중요하래 대다기 치미리기 속차 통제사야 그 수시죠로봐 성에 딜이야 대체 아니 야샤사냐로 써봤는데 전부 전부 중요하래 디 빼는 차식이는 야제 캬다 뭐 비미사냐 여러베스는 편이야 말 세쳐오래 동제지 여러베스는 야말에 세쳐오래 급디디 체제지성 용서를 딘데게 냉가라야 비미 용 때문에 세베나 타르토르 하수크도야 첨부지 여름아도 왜 또 유노시당나 자원인의 급디디 여말이 디 비미 용기 첩지 도마로 딘데게 비미리 디 초진의 어느 상계 주로기 속인 첨부 유해보다 초신진의 대면 수균기 배나 냐로 서버에나 사다 루로 서버 딘데 몽고치는 미리 체제 아니 사실 교는야 말 디 인디스마야 초에 증제톤의 차식이 있는 배 미리 디 초와 계단을 또 디샤네 제베나 오장지의 그 서리 디 코너니야 아니 딘제 대범만 또 시행기 아니 태지 체외 서리리 아니 배지진의 제야단 비교의 제야로 서버 딘데 자외찬의 매버리 또 학바도 아니 别迷离的错了，感情情不写着也不当，一定了呀，诈欺别大当，财嘛呀，真秀情不写着有的，别人吃些个人呢，帮忙送点钱一那的，吃落了鱼心大鸡了呀，等到这个做个一那人，顶内心给顶这个在我刚当刚有不一呢，对呀，大的顶的这样说不顶在蒙古去有点不的，顶内先不是要叫的，俺让子别个是军老老了呀，先不吃些个人呢，先不当当脱了呀。अनि ताशे सेयादा ताशे सेयादा शुशे बसेयादा न्यामाइन थबियोरबा थबकी सेबसेयादा टीशे बसेयादा तिने अनि गोल हम अनि शालसोबा दिनेकी सेबलासोबा सेब तंगदा मंगुशिरायोरे सुजिनकी तुदा तोजे जेदी अनि छिसुकी दुगलिया ताकेचिमो जोंजे दिनेसरे शिबति दासुद किनरे सनानि दिंगो बिमी मंगसुलिया अनि सगियोरे दिंगोकी दियान पेन छशिरिना 디급디 베 시베 진주 땅바네 망주 지구 제바네 단대 바도 베기 수경기 지단도 저 참아야 다 쓰시고요레 다 디야 롱 동창 몽규 진리야 비미 캐주 된베네 수경 진리 창마베다 균진다 답이 땅에 몽시 털라 정린 털라야 베기 수경 진리 기 박차 스무 샤당 샤시 되바리 등급 차시기나 디근데레스네 수경 진리 기 춘다 테네 차샤나 이거당 깨당 뇌가르당, 아니 배시해당, 사모당, 샵주로 써봐 점림이 말라야 가외 뺑이 진다 진시여라봐 디난에 다 수경그 천다 쪼디 아니 이거다 깨드리 나란지 파괴디다 비디 아니 디네 쇼라야 쇼고바지나 뇌가르로 써봐다 아니 배시해로 써봐다 사미첩신로 써봐다 디제기 치르야 응원야가 쪼디 대다가 응원지 용구이 되버리 디에이딩도 배우기 수기 진내기 토네 시에비는 전니 미마기 안 삼배 배우기는 박자몽구 샤당 샤시 여러바 딩가 점물린 디톤 배우기 진내디 표정기 진내 리스 캐니 마지 랑지도 주로 여러바 디인디 삼바야 배우기 진내기 비가 캐바 릉시 점물 토네야 튼도 튼신바래 디네 치이기 천당 토네 시에비는 나랑지 비로상계 출루부터 부차시기는 배우기 최근 음성으로 써봐야 최단기 입기 비리기 아니 체배다 첨을 지어야 돼 배제 권지 아니 비리인 뭐야 첨을 지어야 된다 되네 지입을래야 아니 배에 사실들 레모타도 배에게 배강도지 배에서 내 내외 입기 첨다도 첨을 지어야 돼 배강도지 땡래야 다져도 농도로 써봐도 되네 아니 지이나리 농이나리 초이나 가서가래야 다져로 써봐 되네 첨을 지어야 다 돼야 세세 지급하시도 그래서는 망수기 내가 도주 다주 주여 다 농도 다양한 소보 도주 망수기 아니 지단지 리스디 먼저 신고를 망수이나 출루기에 레시베 된다 말어봐 수균다 출루 밝기 내가 신고를 공부카다 최지면은 럽도 좋아 경험 럽도 좋아 이나 아티만나바이나 최단티 말어봐 제발 경계요 말이 망수가 털어야 피게야 수수농부디 수수농부의 틈을 뭐이 뭐 첫번째야 도저 망수를 구구 제구구 제나 피게야 디니 망수 내신 제지 랑의 미리디 천다디 균세지 구구요 디넨가 디 카치기 마게메소 따라지도 변의 체샤가 이나 상계 출루기 아니 최지 미나 낭네 아니 상계 그 콘넘시스 그래 콘넘시 나네 개니 파단 개니 마스 제제 킴버 최지 미나 더부 체샤가 이나 소수 수균 기치단 디 피게야 수균 디 달베 다야다 피게 아 즈고르 쉬야다 수균 디 니시 제바 균게야 마레 가레스나 점주 덤바다 아니 럽시 나티다 마케비나 드기요레 또 럽도 좀 양제야 니조 로가르바 직딘 더 모딘바 민코라 첸코라 럽존스디 직딘레 대베 엔초지징이 지리 딘스마 내가 아 로가르바 디송자야 출루 당 수익이 망수 버루리아 겸에베 토네 신급에 내가 문구 중고도 나랑 섬주 되지 고도 당 디네 배도 아니 상동다 룸다 다야 다져 줘야기 수준 뒤 되네 안에 비미 안 망수치 임바 손상 뒤 균지 치고야 되게 전부 지그래 최저 면은 최저 최디다 집에 지딘 게 자원 만나 어디 다 야고 싶어 봐 지딘에 대해 남녀야 교고 그래 지딘 미치게 아니 비미 수준이야 너왜 담네 문제에 섭다라 지리 디가래서는 되는로라 상계랑 손샤베 치저래 지딘 김비 초하는 내베 담 마마시 사지 은수여리디 그래서는 지딘 김비 초하리야 내베 담디 메베이나 초하는 개니디 지딘 김버라 봐 대용 거 말 대소샤바 디 최를 꿈마마 돈 세베 된다 말이 야 나라지 고아 록버딘데 렌스 신도 카바리 디순자 디나게 쇼게 조 된다 가르신 거 여래서는 저도 좋아하는 기 타르바다 담지 김베람 좀바치야 돼. 개침보지. 이내 랑기 내세 유디 망수로 그거 찍고 보지 인구야래. 뒤에든 나한테 된 말이. 뒤순자 당대 뒤 조초 냉카 초용네 캠먹는 게 있네. 야구요로 쓴 것도. 당 뒤에 배기 망수 주당기 주수고 토기 천다기 되는 시비나. 아나 하수야다 상 땅야다 달조 주야다 내골 피야다 로사 땅야로 서봐. 뒤에 그 수익인다. 디네 디네신 게 바모수네제야 뒤친다야 가도연을 주다 전부수기제야로 써봐 망다지요 다수기 야침부시라르바 디나네 민장민장 탄예점 지시 디네 카다 토네 차식이 이네 가와주나리 교와주나리 딘데 탐제라야 카다 비수요래 디네 망수기 아니 토네 차식이 이나 루모소스 캐지원에 양 카다 비수인거르바 시그즈 문제 차시는 원해야 다야로 소바다 지용 같이는 간에마 귤마 제마 견고고요리 디네 아니 따시비 따다 참을어야 안 지수 첨부 시라유 되바다 아니 맨남 기치 깨다로 소바 양디 선제 출로도 저 유병문에 제베 있나 다바다 탐진 캠바당 야나 선제 탐진 리미지 깨수유 되바로바 디나랑 지수 견성 시라 탭제 되어리 디네 피순 처베 딘디 지고 배하로 소바 딘디글라 나라즈 비미디 가진셔브시라르마 디 쯔다 토네 차샤네 나초보 몽고지어레 디네 여러 쯔스이고 토네 시비 이네 딘데레 아네 라마레 쯔고레 기시노 소바 르드 중앙남 다 딘데레야 안 구구르치야 구셔브지야 디네 신기 아네 게린다 인덴젠레야 구구르치야 디네 아네 구구르치스이고 테레야 류다 나다 이숨기 아네 구루 몽고시라요레 다 디나 글루톤에 태지치외한 글루 쭉 첨부 중요하래 디 치수 먼저 주기 제외 와래야 다 잠에서 얼마 소셔와 된대 이제 김자가래에서나 민라 장야매베 양식 첨부시라 중요 대발에 이내 글루 그 뜻이 디 수상부지래 디 시제야 그런 주 신고배 내가 가지도
1: 생각나 보소 탄달린겐의 신시벨의 진디니 편정시에르 시비에 균투 치리리 진디지 경리 세나 겐감 치네라 딘디 슈니 페이지 망수 시제 고니 제지 능신유
0: Tene, nenga sumbu dila ya, pei ki mangsi la ya, mi jindan chi, rimjin gyu sum la guigul shisi chi gari. Ti tanda penje halam sunye mewe su tara chi tu, di kwa la ya, rakzam chi shugu yin. Pei ki su gyun du, ane, le la zun si, nindu chi wa ta, yunden chi we mina ka la ya, sengde chi su yue pa diri. Ta di, zo di, mina rimjin gyu sum su ya di, gende chi li sige yo re si na. Lai la zhun xin yin du qi wa ta yun dian qi wa min na nam la ya seng du qi su yi di ba. Di da gu tol ka min na ka sum qi dung gu ra ba. Di ga gu bi ra xe gu yin na li gu di chan qi gu na lo la ya mi pi ka seng du qi su di nang gu mi rab di gin di zi gu yo re si na mang su la ya din di zi su qi yo re. Ge kham da mi ri da yu ga di la pen pe jia wa qin bu rik ji nye. Bai da an yu kham ji da bi mi ri di la ya. Di ni su su di su yu kham la ya. Pembal jinye ge ne mi jindang yu nye. Dine rinne da jebe sui san zu ken. Da dung zembo nyanun da nyamchung tani gyong ken. Nyamchung tani gyong wa sa di su su la nye la ten je chua la ten ne de de nye la ya ka chi ge zub ju da na ju da ane pe da do rin nye zi ge ane pe ge tong ju jie ge le ge ju ge. Tien je ge ne la ne de nye ge su su la nye la ten je chua ge nye do zu tani pa jang tong nye. Dine ki chim siki nye shingi jibar jima. Dishan ina gikhi chimki kiongu guruwa. Dine ki ane to ne maranzi bangda mima dewar kwenye. Dine ngwane chashaki ina nyendo bala soba. Dine ki ane susu yu dang didi mi dang bang yu da jeba tsangmalo. Ane dencha gula sungyo yagwa chayawa soba. Dine ki ngwane ka lhasan sumi jingi yunguruwa. Dozu jaya di ane kibu ribki kongsi shiga yore. Kibu nirabki kongsi shangni dungan chigi yore. Dine lama da gishi da kaiba la chashigi yina tuyusum gomusum la ya zumbar jingye. Dine che zui zomusum di an kaiba jawa namusum an la zuyen che denji mungu zumye. Dine lubu mungu jangye, lama mungu jangye. Dine kibwe kusum tuge an denshin ya la soba da gomba da she zubi ki gyun zuge ya la soba. Tanda pyo kanchen di ane mi maang che di sange chulu diabu yunye kyangkya raba. Di yin di samba sange chulu ki ane nenga tohne kusung to di shingye da gomba da she chubu ki gyun zunye. Dozo ya kiwo rabi khunsa shego yore. Ta di ne kiwo ting di gire chile zige yore sana. Kiwo ting di che gen sung zhen gambyo ane zhebe mi ju zangmo churu lu sobe gongde nishin. Mi gire chi yine dikab da jizu kanda kanyin deba deda deda 참배 아니 팀으로 심벌지야데 계심으시라레 나가모디 선이 출로나네 다가란 되는 거래 디 토네 총내로 써 봐 딘디기 아니 리리 폐게 땅양으로 써 봐 딘디기 아니 총내로 써 봐 변조 폐게 땅양하게 뉴스 전부 된 돈이 전단 전부 얘기 도주 리다 총 캐보는 조샤베 어느 노르기 제사 돈이 디나 디니 lungpa di ji yung la pimpar jie gimi tsui ngaranzu yin daba li yin lingga dinda yin nari saji gasa gala ya dongji lungwa chang jie zhugdui jie la soba. Dinda yi jinda yin yin, dinda longchi pisung chobe ane jizu da miri jima ya pimpe che do ya shaktu yin. Dinda yi ane sosi kimzang la ya miri jima di la ya pimpa ba shaktu yin duzu gi wo ding kong shi yin yin. Che zho ne shi bu yin na Benjo longji sa tobe mengshi tole yal gongjo le chebu pe ya ta mara nyanglong le jimba tang tobe xien le ya pendo zhuk tobe jingye nyamta jien le ya rorang je tunye gyogo zheng le shiga yore sumbo di mikyo gyume kordere mikyo gyume gyume se maang ki nane yang jeshe tunye jindang chenpo yunye le yang sige yudebe re mikyo gyume se gyume sheba ma tobe dion di dionga dang se yudirwa di karre se na rosa dang Ani sè xìn dà, kèm kìn dà, nò zèn dà, lạc xì sù lè lò sò bà, xì kò hò lèk bò rì gyòng kèn. Chòk bò yin nè, chòk lè lè dìn jì, sò sù kò hò lèk bò rì gyòng kèn dì lè sì gì yò. Xìng bò yin nè, sè xìn dà bì jì, ngè zù lè dìn jì, ràng gì anì chò hò lèk bò gyòng kèn. Dì nè xìn gì, anì zù mì dà bì chà xì gì nè, ràng gì kìm zàn dà, nò zèn dà, lạc xì sù lè lò sò bà lè, dìn jì kìm zàn dì anì lèk bò gyòng kèn. Tò sò gà bà zì gì yò rì sì nè, ngaranzu dunga dansi yu, mii ki ni sengsu dusi yu, dinda chik zhiga yu debari. Ta di indi samba, segui lusawa jikdi tamewa lakchi jokhen, dozo tsangma, pika ya mii ki gyumi nalu la zi chi, sengdu chiga yori. Mii nana ya dinda chiga uri da, dēmbē sētā, dēmbē kuwē gyōng kukurī sē, dāmbē chōrōba, tī āñjē lē shēbē tūndā tīrē. Tōr tū jē shēbē yinā, rāngi lā nī tā ngē sū lā tīngi jī tū dēmbē, kīmshī chū kēng tū tū, mē kē gyūma yīmbē yinā, yirā kī wā rūwē kukur chī kī yōrē. Tī sōng zāng yā, dīndē kī sū yā sāng bā chī yōrē.
1: Pē kī sī rī lā gyūng nāng sī, pā nāng kī kā tī.
2: Pyo yi ting rup ke wang ki rikshung song ling to ra.
1: Tad ki ki zin shi ma ting, pyon chong xie de xie bie, kyun du xi ji li zin yi.
0: Da dine zanda di shu gu ya ki nang du shi bu di, pyo yi ki mang su li ya di ki dian bie che xia dang chi yore. Di ka ane di zun ni chen bu yung gu duwa, kin cha chi li di ki si yore. 이게 대마스야 돼 근저 지는 거지 지고 그래. 대야 주물린 디토라야. 피게야 체다 대마 셰토니 변의 차샤비는 아 중앙 인진 리코네 디리젠 베디 교른 거 셰브셰스 딜레야. 체 딘데지 제스야지 그는 좀 무슨 디즈시 디나라서 베르야 망슬이요레. 근저에서는 나스도 지방 용조 미정지 교수님기 미세난도 최도부 제제. 안에 지디 미치고 로스 세상 뒤돌아 땡제 다디 조디르바 지디 미치게 놀았어르바 지디 미치게 지단지르바 디 지디 미치게 지단디 조지 벤조도 땜고고요 도도니 시아베인 벤조도 땜발라 땡네 벼이 개함디 디게 땜베 유관실로 조진지야라야 나가모네 베진지기요레 디송자 망소리야 디게스야 디 근데 지리야 문지지기요레스나 야치 비미마 상마 상제 출로를 대신 침부 유관의 미리 지임부 송자 pyo mima ki rengyo tila ya sanye chulu le zhungwe digi saya di tsai dinde shigyo re. Pyo zhu di shi saya di le shigyo re. Pyo zhu di shi saya di shi di gende ji le shigyo re se na mi geri ji ina yan zha, wana lungbo ji ina yan zha. De ya digi pyo zhu dian ma dian ki zho di pyo zhu di shi di gimba sun zhang, pyo zhu di shi di dinda zho di chu noru de tar shi se re. Chu noru de tar shi. De godo yin di gende re se na jikdinda jikdinle dewe pyusun chobe de ki nangne sanje kyu chwe darwa jikdi dire. Ngaranzi pyoe kangjian di sanje chulu ki ane tenpa di sadato darwa tenze chi yu yinba didan. Tenne noru longchwe da tenpa. Da tengi shuwa di zishi dire. Noru longchwe di kuku yore. Tenne doyo nga la jiba. Dewe yunten doyo nga la ya sukcha tri ro rik di sukcha tri ro rik dike diyan na choba darwa. Na chobo jaya yorwa, gyoyan yinay, na chobo gyoyan yorwa. Ani jaya yinay, nyamche tonne chashaw yinay, na chobo ji nyaya yorwa. Dini shi tonya yinay, zebe yorwa, na chobo ji tonya yorwa. Dini ge dunya nga la jeba. Dini chi la dini tarpa nyangde ge guban tukyo yorwa. Dambay chi la dini je, kimbo yinay, kim ge jikdi lu ge jawa jishindu, biga ya da di shola ya, ane chua san, jeba jan, ane sengkang la ya, jongdara jayje, 안 치치마 판제 타르바다 탄제 개변 고반 토야 유대바 딘데지 딘데기 핀조 디시디 랑그귤 상이나 디기 때문에 미스기 요래 딘데지 그 롱버지 이나 디기 때문에 롱버스기 요래 양 카치 상제 추 따로 있는 노농지 마 때문에 있는 용거야마 책임도 상거야마 다 디순세 유조 다리 셰야 데 망세 순자 지딘 킴버도 손에 든다래 딘네 대응하는 제야 딘네 아니 아 매버지 디유나래 치치마 낭다메 대바 타반타니 기베 박자샤 여러분 디닝가 디리야 핀조 디시스고 핀조 디시 디 당 템베 미진 디게 템베 미스고 딘데 게 유캄진 디게 템베 엔 유캄스고 디 차겐 디 알아서 당다 벼 강제나 창제 여제 딘데 여러분 디네 아니 상게게 추 초가서 간에 퇴 여리 건데 칸 몽부시라 여리 개외신인 칸제 슈 여리 비게 태버지스 지시디 벤조가 지시디 등게 공도 시베 미 렌데 규숨기 차긴데 참지고 소소 배진지고 디미시 남네사야 말 상게 출루고 주단진데 디리 배미 현규 주바서 저리 디지시디 가바스 요레스는 예나야 깨니 참으로 진유 말마 깨 용도네 카시 김산심의 부조리 깨니요 카시 의식 풍배나는 깨니요 디네신기 김산 잠먼저 먹고지 넣으려야 다 벤조 름지 타숨 넣으려 먼저 와지 게임 거봐 디스시 디 상계출로 공제 따라 있는 편기 좀 했듯이 디 상대미시 요 말이 그래서는 카지 베진 켜는 메와야 미산 치면 날 끼는 거로 카지네 위치 보면 날 끼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소소 많이 된지 단대 공시야기

0: 배지 되나 죽을 남도 좋다고 요래 시행 된 거지 차요래 고지도 무슨에 개회 차요래 뒤 내가 뒤송이 된다래 뒤송선 단대 뒤나게 핀조 대시디 소야게 내가 조디 최단 노르단 대바단 타바 되게 숨기 아니 유컴지 제도나 되게 상대배 유컴지다 되게 더 상대배 민어지 뭐 있나 디 디지 되면서 그 요래서 디지 또 대마 돼서 다 디리 산에 주로 공대 따나 나라즈 코아지다 지자기 동해나네 동해게 동해 주로의 동해 지켜버도 지금 동해시 코알네베시 대외 정신 매수해야 된다네 그래서는 이번에 제 나라즈 시베 바로 참으로 동해게 정신 견자 디나게 디 동해 순수순이 되버리 디 쇼라야 슈빈 디스리 단 지네 단다 디 망스르 봐 망스 순자 망스는 로게 디기 그 체샤단디 단대 된다 디 순리 디스시 디 딩급 나라즈 디 베디르 샤샤기는 템바캬다르치 아니 상게 추는네 데요리 소소라니라 딘지 베준치기는 추빌람도 줘요리 딜 딘지 아니 대형알치요리 대형알치 예도 메도 디샤네신 체네게베제 딘데도 베다샤기는 나라즈 경과라지는 작업이나 짠다고서요래 소매비는 소득가요 도저 대응기 차견지르마 연카지 뒤도 딘데기 진행기 냉가려야 비가야 때에서 지금에 배서 따라서 연카지도 뒤꾼이로 써버린데 카지 짠다고서샤바 뒤 밑이다 미신담 누가 있나 도자랬으면 지금 뒤에 마도베 코랑기 제배차라 가서요래 뒤 대응기 제샤바 도자랬으면 망수의 돈에 신 드려 말해. 저도 주머니는 제마셔버려. 다 뒤로 가로. 뒤에 신기 아니, 경고를 해서 수소막 가차고 말해서는 용 말해. 뒤도 지급해. 내가 또 같이 초용나 맡긴 거지. 뒤불로서 가게 멤버들인데 지 독자를 숙심을 증여했는데 권위로서 같이 연구도 뒤 망수의 내가 맡기면서 떨어져서 제 디 게시 나란스 고한인데 얘는 자와디 제지 타마다 독자로서 버티냐 얘는 디제네 미디 류컴 류그레 승산 류그레 미션은 류그레 다디 가야로 누가 내겠지나 다디 망수의 돈에 소수 제시하면 내가 충수딘데 같이 그 독자를 제시해야 되니 고란 미디에 지지지는 지지만은 되는 미신다는 이유도는 간에 들으리 디 멤버딘데 이게 망수의 소수 차경이어버디 차경 배지 제시하면 독자로서는 저 영화를 디 망설고 조단디야 캥고고도 내가 가지 나티 순간 단대 디난게 아니 디기다 대만된 그 체자단 그 토라야 평소 디시사 대가란 저 배려야 망수 토라야 안 디네치 되 디 중공디 상게 출로네 중아래 상게 출로 뭐마디 지된 코하는 내비시고 코 크기 좀만 대원남이야 예만이시 대원 정신 매경이야 되는 거래 동해 정신이래 동해 시장기 아니 대화를 맡아 대회 친이 대회 정신이야 말했던 거를 또 상계 지루기 좋다래 디다 망수급으로야 개발요 디로든지 캠급에서 떨어지도
1: 생각나 보소 단달행계니 신시빌리진디니 변정시에르 시비에 균투 체질리진디지 경리세나 갱감 티네라 딘디 슈니 폐기 망수 시제 권니 제지 능신유
0: 당아버 딜이야 시야 딘데지 수이균다 사드니 바르기 케바 긴제임에 권나야 수이균다 사드니 바르 케바 긴제 유주텔이야 나랑기 뜻주단단 마지 시비는 당다 편제 민 몽구지기 수이균 시제 텔이야 양답에 따와지 매버 손상 망수인 균지다 사드니가 바르야 차단이지 안 견다 진지 안에 링처 몽시라도 변의 차식이 있는 나설이야 충진난게 카지게 안에 수교 고뇌 균주의 지역업안에 사주의 전에 지금 말해 승의 카지인 것도가 사주의라 가시난 캔 카지게네 수교인이 사주의라 깎게 정부시라래 안 사주의라네 안 뉴저 정부도 야계가 처를 줘야래야 고진 속도 딘데가 승의 카지인 것도 다 딘이니 차장으로 추대미수더라지 안 차장의 교정으로 딘데 송장야 안수 뜻주 민자와 디니야 겐다메와 아시야 치도다 수균 긴진다 변조 디니 야게 공배 여야 그 치도 먼저 수균 시자에 카지리에 도난 지고 내가 시도 대야 나랑 그 뜻지에 내가 카 시도 예비 수다는 시도 디지시 디 단다 편제를야 시주스 민도 지 지난 고야 민도 수균 긴진배 있는 수세다와 대양답이 순이다 사드배 있는 사드 공을 양답이 있지 대바마도베 딩이니 추냠스이 토네 초요

오늘 고안이야 토네 대즈 등에 매베서 떨어지도 뒤송장 나란 것도 지체비 있나 대안내가 시입에서 떨어지도 찍니 나와의 수익은 카지라 교 당초 땅 미쳐 배우고 시주 예봐 나와의 수익은 카지라 교 때는 땅 맞춰 배 예배된데 카지라 그래 뒤치시고 니버 뒤 수익은 카지라 교 땅 초배 시주 예봐 대안지 수익이지 송보 뒤 수익은 카지다 딩도의 그 줄로 카니 냠스 지기 예배 시주 예봐 아 딩대 카지도 수에 시보 뒤 수익은 냠바 카지 짬이 수익 배야 딩대 내가 카지도 나랑 그 떠주 디 카 시부디 로점지슈부이 당보디 수경을 교화 때문에 땅 마저베 시주 입에 걸대야 산지의 출로 그 록서 땅나 안에 돈바순 수다를 것도 뭐 진주스마 돈바 직배쯤에 돈바로 써봐 둠친다 찌친다 안에 산지에게 갓대는 순다 교대시로 써봐 러버순으로 써봐 도저 참 교화 때문에 땅 마저버려 빼디 내신 망수 라야 교화 때문에 땅 마저베 아니 내가 감은 거죠. 디나네 쪼드가 돼서는 외직계다 이거들. 텐자의 수준이 진내 태어나야 규주 때는 땅마접의 시제 감은 거죠. 다시 진내 통해 아니 시제 가지 주고 있는 감이 숨주 양치에게 배대 아니 멍시 시제 진내의 시제 여러분 다섯 교 땅마접아 숨주보다 땅주보다 더이로 써봤어. 냥아다 응안주다 도저 교 땅마접아 여러분 나랑 주의 허디네 제비는 그리고 룩나 여러분 탄나가문의 제 배준 지에 안에 비가 내가 되게 강고로 심주다 비가야 최시 땡기 수차비 응하죠 여러분 도서 교당 맞춰 여러분 대내신 그 민지로 써봐 나의 직내 그 수기 상무 문구지 여러분 교주 때문에 땅 맞춰 배 수기 뒤다 굉장히 성하란지 고하는 거를 신고를 해서는 허구 신수로 써봐 딘데 배준 가지 시기 배는 차 시기는 허지 규제를 야 차세기는 근데 카다 된된 망초지 생계 출루기 안 대딘 그 꽃이 신고 부 중앙이나 안 허지베 허구 체니 체신 내시 신고 그러마도 근주 문중 그 규제 그 지로 내시 디샤 디오로 누초 지메 규제 서바 디내시 제제 안 꽃이 문에 정말로 나가미 생계 계획 깨나는 세비시라요 체시도 좋으마 어 디내신 제 신고요 디야 대베 디 딘데 그 아니 하고 시작이 중로나 아니 계획관이 중요 아니 차세 몽글스요. 얘네 땡주 칸의 시기에 점된 된 그 룸된의 규조 조폐니 직순요. 배 뒤주 콜류 규다 대초 동부 중에 아니 균인의 정주 선문은 게는 최다 계획 윤남기 체제 초 토개버는 게 체제 대신 시비 고도 농주 조비 고도 아니 주비고이 등이 정로서 봐 신수계 최신 몽글스 때는 법이요. 디니 산게 출루기 어느 록수시다 덴덴 망초가 고고시다 허리기 수균지리다 디 덴덴 송장대야 내세지고 버지라 딩거 르무지켄게 로사시나 카지게 수균 당가 신주태나야 허구 최시 예바 균천지 제바 대당지 허지베 허구 심외 급디리야 나르기 당게 허구 코노 수르지고 버디 어느 르미 규체임 하고금 민도 세제 카지기 냐마글로세디 르미 규제신문도 시에는 콘저 안에 사르트 인시제 산계의 군저당 정주스메 군저로 써봐 지배 막진의 신 근주문지 진이 카지 통한도 디네 산계 출로를 내중에 수익을 허리 규제 마신 베낀 게 이번에 세부시라래 딘데 송장 배우기 허리 수익은 균지 마체베이나 마음바 배우기 수익은 안에 허리 규제도 사물은 염경인반의 시험하고 버지래 딜라 갈스기래서는 미미진의 시샤 균점을 쓰고 다 디샤 공유 주단 제비는 디샤가 좀 캐진 가래서는 소스 규제기 남네 디샤베 딜라 누저 기가 카이나리 아야 디샤가 베기 다발레다 규제기 랍저 카무고요리 딘데기 케바체제 간 디샤마 딘네야 아 좀 캐진스고요라 딘이버로 케바체무요리 신고의 계침으로서 딘네 베기 수긴 좀리 테네 셰비네 베기 수긴 년좀 테려야 칠링시 치조 저부 개부시라요. 나랑지 베기 수경 중지요. 아 냠주로 표순 잡아요. 제대로도 정말 년지 용접의 규제가 냠다. 대요. 대딩려야 냥아 더번의 시기나 평원지 당 등이 당 등기 소지 리버 개행거 벌어서 봐. 딘데기 냥아게 수경 중지 야고들이요. 딘나로려야 등계 송하는 서버 체요. 이내 수경 중지라 좀 심이나
rāng kī tiong lū nī xīn, āni gīnzhē sōng zhōng rī, tā tiongyē sōng wā cēshī shēba mā tuwa bē gīnzhē sōng zhā yō rī, tē kāk jī kī yō mā rī, tiongyē sōng wā tī bē gīnzhē jī tā chā bā yō rī sī nā, ngā yā yā gāmi sōng jī lō bā nī xīn rī, gāmi sōng jī tē cē tū, tī kāk jī rī xā sī nā yōng mā rī bā, tī nī xīn kī ngā mā kī ngā zōng tī yā kē jī tī nī chī yō rī, tī nī xīn chē bā yī nā ngā zōng xī nī 자통에게 아니 자베 자지 심리하고 우리 미시 자통마신에게 하고 그 말은 빼드네시네 사바도 벽에 냥송대에 캐져 가려요 그랬으면 비가 링직 기사에게 법중의 신기 캐져지요 빼셔가 있는 양악이 냥아 캐 두포승이 두 도서 창문로 라스베 내급디라 코란소야 딘데스레 냥악이 조단되게 심한 멍시도 딘데 아니 라스이거를 봤던 라스디 딘데 냥아 좀 셔디서마 sēn tēmō mēwa jē sēlbō rīka lō yā shīw tēnā zōng tō yā rā. Sēn yī tī rā tāng jē jīk tō tī sā mō sō sū nyā ngā tī lā khāng sāng yī chō jē yā ngā shīw tī shā tī sō sā rā mēwa tō nā yōng gō yā rā. Tī līng jī kī sā kī wē zhōng tō bā chā shī gī nā bō zhōng sō tā rā chī rā. Tī nē shīng bē kī nyā ngā tī lī yā rā. Bē nā chā shā gī nā gīn tū chīm bē kī tsam shā bē tī shī ngā tī tē rā kā bē nā lō kī chū chū chū yā rā. Tī tsam bē kāp tī lī yā Korāng dī lēsē dī kāsūwa chāngāng nā lū tsam shāwarī. Tsam nī sānyē dī āmpā nā nā chik tō dī o dī nyāngā dī kāchīng tī shā dī jēmā gā tsum chī gō dī chū chū dī tī nyā gō tū sī chī dī tsum dī dīp dī kāwa yīn bī dī kāng dī shā shāwarī. Tsī chē dī dī yīn wāyī. Dī gī chun chā tsumā tāng lā jāng nī mī tō lēn tū chī hē chī chū bē gyō tū pāng chī mī mē tū shū tāng tā lā rāng gā chā lā dāng nī tsam yā mī sū shā kē sū 지론 코에 자신 쪽에 조소 신대 소위 고르사지 직제지어라 어디에 뒷담에 갈려야 서버를 갖대야 좀 생각 뒷손장 별로 냥하게 된대 더 냠자 십오 된대 유대 받기게 성문로 냥아 좀 신인다 대신이 하고 그러면서 마신이게 냠주이마 고고로 지금 말해 된대 손자야 나라주디 벽이 수기 냥종기 아니 된게 송어로 서버 체에 받다 디 중단으로 서버다 디 규제의 능력으로 서버 조장도 저 참문로 신지 아니 되게 있는 근데 지도도 요리 디 지지요리 디손자 도전년가 디 캔고도 디손자야 수익 2년 좀 채식이 있는 도조 이게 그 어떤 화접의 공수를 또 뒤에 디샤기 정중년가 사지 동안 디 로든지 12년 내 고가 디스는 게 내가 제바디 내가 제바디 야고를 지키는 거 다 비게 2년 좀 지시디 rāngzhūnyāngādi ngōne nyēnbī rāngshīngjī yōrā kī rādāng dī jītō na rāngzhūnyāngādi ngōne nyāngārā rā. Dī mēmā chē cīklō dīndē chāchī dī shā rāngzhūnyāngā mōngkūchī gōdē yā kēmā sāyā sūpdā rā chī chī dī shūgatī yā ān cīgā kērāng cī sā chī jīg shā ngāndē dī wādē yā ān lēgā dīndē chī gōdā. Dōngyū tō mā chē bī yīn na Di mo yinpo chi nyinga ga rengxin yinpo nixin chi chi xingi yinna ya yao shira rixia. Da di nye mangsi ki ane duega ga tohne chi shibi yinna nangma da du xe da lumbo su su su yin ki xe da xabzho da lami chabxion su na su nixin ki ane chabgibi su yin mungu chi yao re. Dozo bada gyungzi chi guaya di nye di xa mungu chi duen gu dunga di zi xe di rangso xa guaya di nye yang ka xe yao re. Yine nangma du xe lo so ba da lumbo su su xabzho lo so ba da 디샤다 냠세 지시 쳐버든데 용거로 봐. 그냥 코 배 교가 돈 땅 맞아 버렸으네 용거야 말이. 도스 토네야 카지 마스니시 의미리니 시샤노로 추인 디군진지 디 타지도 지고 보여. 능의 공도 시험에 시래. 딘데기 내가 카지 되버. 딘네 배기 수진 이수 테네 시비네 딘데레. 배기 수진 이수 딜이야. 경부 유지 바시니 지기 기고기 티들 변랑지 차진 차중으로 그지 안에 이거야 티지 땡기스 디네 겨왕 군데 주송백급들이야 비이스 챙겨서 봐 디스니 안에 송지다 이지다 니지다 컨디들로 지로 서버 딘데 주기 쳐와 카 나츠요레 도스스시 디안 디네 시레 주균 다가 내시 디샤버디 응미르니 시샤 균전버스 요레 냠아 이켄 이켄스 동아 예수 개진 제버 예수 개진 딜이야 카니 유데버 즉 미미니 시샤 균즈머니 시기 나가면 수준 내신 찍고요 다가 내신 제샤버 딜은 미미니 시샤 균즈머스 그래 다 디샤가 예수 개진 사죠 디샤가 예수 개진 가르에서는 미미니 시샤 균즈 다나오 챈딩 그 예수 지어 리긴 여러분 디내신
디 디시마 멍시토나 랑게 케저이베 이수지 사제지 고요레 딜이야 이수 케신스 고레 교치 제마하셔베 꼴디 딜데지 수경이야 교화촌에 땅 마셔베 시진 거로 봐 도적할래야 또 나주고 봐 딘데 멍구치 되는 거 딘네 수경이 교화 땅 초베 안에 시직하지요레 디양 아주 쉬비나 수경이 지도 초에 나네 중앙시기 뭐다 땅 알아서 나서디 지도 초에 나네 중앙시기 Ti nè xin ge bar sui ni ngā sui ge mōng shi tō pī ge chi mi sui gyōng chi rē. Ti nè xin ge sui ge chi sui di ya anā bar sui ge mōng shi tō pī ge chi mi sui gyōng chi rē. Ti nè xin ge da sui di ya chi sui ni pī ge chi ji jim shi cha ba chi yin bō sō zang. Bē ki sui gyōng di du rō sō sō da chi sō sō sō na nā gyōng zing da pī ge tā wā ni cha ba chi rē. Ti nè sō zang ngā rāng ka tā zui chi ya wē na sui gyōng kā chi la gyō wā tōng cha ba yu ba ya mi zui chi gu ya. 그래서는 단제 수경이 나가면 이제 피게지 딜레 조샤비 경계 순서 수경 가지로 그 당초 예배 거든 말한 게 딜레 좀 이제 지금 별로 차샤기는 딘디게 예수 캐진도 부 차샤기는 예수 캔진 강인데 버디 유균데베 예수 지심은 뭔지도 딜레 랑게 캐져 이 예수 뭔지 사퇴 지야로서 제 예배 순서 단제 뒤에 수경이야 그 당초에 된다 지금 이소 단에 비라 시기는 좀리 단에 비시기네 딘데 아 랑송냥아 더부 차시기는 수기 좀리 신바 멍시 털어야 안에 사드드네 제네 닝정이어레 제초월 어 제마저 딘디 까끼기 요마르마 디순자야 피게야 다 랑송냥아 데 내 등기 셰브디네 신레 피게 냥아기 냠지어레 디 종제 딘데 지 점신은 염교디 하고는 자도무슨 동신 조한 양신은 아 야우여레 가지 킨가 아이 섬사라지도 되네 미초에 요체톤에 체시기는 서도 있고 뭔고지가 변화 쇼크자로서 봐 쇼크자 딜로로서 봐 쇼크자 배제 지나면서 봐 총수 지내 시기는 나가 뭐에는 알아서 쇼크 가지 간 뜻이 니차도 숨차스 제 깊지 뒤지 지난 저래 되네 신 지구를 해서 이제 미초에 요체가 돌아요 냐만의 신 지구를 해서는 문제 없지래 변화 체시기는 인가 베기 수기 캄베 나가 고다 기군다 거동로 소바 수일로 소바 교당 초거마 등게요레 교등게 예스 말럽이네 교당제 주요레 디리신 나수기 미초에 요체 망다 줄로 교등게요레 디네 빛시기나 탑제 돈의 차시기나 나가모이나 아니 메코다 코디나 도모로 소바 미초에 요체 멍고치 다 디샤 교 중다 중심 바르바 같이 그 초에 어제 토래 나가모디 마제 도저 시부인비 근데 그 공부신이야 가지도 어디 삼리 토기 피게 대해서 긴급게 조단처럼 디네가려 고양답이 매베서 떨어지도 다 돌로다 흠거다 샤몰로 써봐다 다 도서를 교거든 여러분 당초가서 디 돌로로 써봐다 도저야 연나가모 다가 랑사 샤샤네 야고야를 범위 돌로디 라즈디 잡으시라도 보모 렘으시라요. 땅 강달 팀게다 딜레 뭐임에 초에 요제 탐제나 수균에 가게 주는 요마 땅 하나 주신 거지. 나스 나스 상부 균진다 폐게 땅제 남스 사람 몽고치 되고 그요. 사르들 체크는 요 말마. 디 인디 수균 코너 따라 제고 봐 통제 사르 마셰베 있는 수균은 몽바스 그랬다 디야. 데네 삼로 고도 보스 그지. 니지를 게 먹고 왔어 그래. 다 딘데순다 답변배다 원튼 기가 뭔고 지그 수규 노멍배치다 유리 참응하스네 돌슨 버리 왠냥 사르트 제고 뭐 존재스 제제 라미리게 캐져도는 거야 말 연디 내가 아직 대야 심급지는 사르트 지그 인스 제제 소스미리게 캐져도 돌아버이는 야인 거야 말 연디 겐담해 봐야 심고고 여러분 다 소보대 수규 카지다 딘데 그 로스 칸이 냠스 지그 봐 예배 걸게 아니 세제 걸지시고 난서 공세 수준을 교화되는 동파접의 수준 가지 이외 걸 수보다 아니 수준을 교화 동첩의 걸니 시지 칸이 견두며 봐야 심에 멍시 털어야 안심대 조례나 시술에 아니 총례 디신 뒤가라 리미 주제 아니 로스 리로 사바다 아니 비게 초에 요체로 사바 딘데 그 나외 수준 가지 교화 땅내야 초라 마다야 초바도 이외 도도 참에 신급 맞아 아 나도 이거 로스니 뭐디 냠시 전에 제차베 아니 시제 몽구지 뭐도 저 나랑 지 쇼르 신고 버라지도 빈의 차셔기는 베세 런야 더보지 차셔기는 수규 런야다 딘저비게 셰다니 뭐 냠시 제제 베기 케제 된베 로신 아니 사버디는 몽구지도 용고도 돼 되게 여러 봐 사드에 이어 봐지
베기 셰기 냠데 마냠지 근데 송자 수준 카지나 삼도 진료다 미장 정보다 터반 사바 된 거보다 철을 된 거야 망다지요 아래 다 수준 카지 점이 속고베 양 수준에 뭐 카지요 아래 변화 차식이는 치 나무 들어서 치게 치송 디자인게 되면 마치 필수 예배 수행한 몽고지만 넣어버려봐 때문에 치다 급성 야가 수준 냄발에 따르면 밀어 리그리 치중 시당 이래야 알아서 봐 디네 소시마다 총보다 교제발라 서바 리리 미제바 탐제라 통조 지위 아니 세수는 뭐 망다지 뒤다 대발라야 지도 내대 여러분 토스 좀이 쓰고 봤던데 소쳐 봐야지 이제 디 비게야 나랑지 레르 뭐지 뭐 창마야 지도 돌아 세수는 봐도 아 솔레라 지나 솔레디 두자시라 리 두자리 세양 서바다 신내이나 디 디버지 마고서 조바이나 디네시르 디네시게 나나츠 락시솔레 체식이네 딘데 허디나리 이수디에나리 다피게 게헨이나한테 또 레르 뭐지 뭐 참아 베데교니 나나츠 지조토래야 디두자리 피게두 생에 몽시던데 디두자리 피게두자리 스디 슈가 가르시게 요래스나 나야고이 나야고이 수고르다 든다란데 디리 닥두시미스 그러면 디지시디 수행해지어 도저 성모로 글리 교체지 매버스야 디게 참으시라리 성모도 학벌도 디지어 디치에 인 도감스 그리야 아니 팀로로마 된바지 자실리야 자실코니지 또디 로스네 뭐 시부다지 대신 디베다 팀로로스 지야라서 디 규익 망조래야 딘데 치고야 개참시라리시 디 수행에 드시고 참부 싫어다시야 딘네 나랑서 비치리야 민나 나서 파베급래야 뭐게니 주무딘데 디야 하바 주무딘 딘데 이치지야 멤버 주무딘데래야 아니 디야로서 봐 디네 베시 인스 제제 아니 나랑저 디샤시에는 시여스 그러바 지미리기메 디네 마사야 베메 조금 있으면서 디네 여기 그 가진 것도 나서서야 집에 걸라 팬메레 보여주다 최저로 거 주다 그러바 치주기 아니 민간의 팬에 드려요래 라미리기 수준기 베메게 팬에 드려요래 베메 메메 사다 메다 팬데 된지 남자래 가르치고 요래서는 민나자 평가도는 지기요래. 디손자 지즈민에 딘데 순요아르바 사범요바 교모숨 지딘 감기 주인계숨 칭노시 청도요래. 디손자야 비게야 뭐바쯤어다 사바쯤어 대양 써봐. 도저 디수행에 뭐 도저 광고 찍어보지. 레샹 선제출로 다양 겨와래. 돈나 내 디린 이젠 디나로

0: 이메 라선 시브리 데네 아니 베기 아니 망스드 디기 시베 아니 타니에 데로 고알린다기 세식인 저 이메다 데거 베기 수기 시게 테라 미남기 뜻이 문제 왜 고알린다기 저 이메 데달라 아니 간지 초유네 이시 그레지 그고 이베 고라야 아니 라선 저 시지 디스인 하바도 베 미맘 망치원한니 담배 치려야 대부 윤경기 미리지리 딘데 손자 난지 아니 킴바다 덴데 킴베발라 키바 강유여버디 신고요 딘데가 신버르시 킴바다 대부 명예 대부 윤예버로 키바 가려요레 대부 윤예 그 킴바다 소다르가 돈바 윤예 그 킴베버로 키바 가려요레 소다르가 돈바 윤경기 널로네 아니 기주다 결혼버로 키바 가려요레 딘데 킴바다 결혼버로 키바 가려요레 도저히 개바 강요 참으로 큰 거야. 내가 개침을 뒤면은 카지 김배 지당 망수 카지리야. 야 고년이니까 저셔. 뒤순자 망수다 출루니 그 수균 그 발라야 개바 가르이베. 도저 참으로 큰만 안지. 나츠 베기 아는 망수 성분은 균진다 폐게 당원 멍시토 서두기 넘어야 규제 아는 수균 균진다 뒤를 진기 주중에 개화매바 집에 주성인데게 뒤로 미지발랑도 끼고 버려 선거도 저와 긴데지 제변에 또 도도네 시베는 라로 라오 예버고 그래 그래서나 저니 다 칠을 대배인에게 지딘 캠버지네 등의 공도 시베네 시에 품조 디시는가 근데 이메 캠도는 내제 최지단 가르 이메 초하게지 최쇼를 지단 지어로 도저다 저도 중앙남니 왜 탈바 담지 캠베 람코는 예리야 더 쓰는 근데스네 고고 이메는 서버 도르디지 시에비는 단대 디나게 망스기 늘어는 내가 도주 자외 차네 아니 참미 키문난지 소스베드 균네 아니 핀조된베 아 김시 중요한 소바 딘데기 철에 균이 야고 용화 삼선 딘데라지도 나랑 미위야 디치도 딘데지 시비 안디 시담 다가시리
1: 생각나 못 좋아 티링기 변종 시에 시비 균티 체리리 생 쉬선 부인 땡기 슈딩 자고

0: 谭德尼毕竟去出自救助大大日
1: 까망의
2: 생규 제법인지 공감사 대리니 토주지님 당부인배 난수의 자체외 로마처로 이규토 제사민배 제시민등 쇼인 샴라 제세네 까망의 생규년증 쇼인 年端加密资助率

0: 네 뿐이 첨두 용외 체벽원 내시나 로주링 로가 총결케 미리카월 편주종 타비리 냠지제라 근디 동화티 틈진 체시 캐진식도 증교 타용기 편주 냠두 남비 지소기 남바 후다되티 미리카기 망조 종 체벽체 지동 지습도 조토발 체유 미리카 냠도 천대 체반이 균대식도 교류 로가 총결기 준비 구주링타 깔마디그 가동 튠지 총살서 미리카 냠드 디그타 타자 미리카게 망조 첨드 냠네기 디기 덴베 베춘도 교류 테마 예지 총례 디네소 미리 망부 냠토 뒤여버타 총뒤 응압결학 잔편준 럭레기 튠몽토와 피게 조신유 미리 튠지 김장직달 제외 남망 표숨 초배 당랑십슈 최고변에 미리카게 망조 총 냠토 룰링크드타 튀진 동외 최고 후다배디 냠드 냠종타 냠주 냠주 냠례 냠주제기 지소 쿠유직 대유 테마 예지 총례 디네기 총뒤 어부도리 호만 미티 티이 사괴발 안주디갈 여리타 퓨리 후리소 미리 망보 총바 예배 장마 김잔 직달 편준 제보유 지시엠시 종타 비리 냠제제게 배춘 삼미제발 퇴신유 로가 총길기 척배 냠린타 척배 레슈 척배 토담 척배 십슈 척배 편제제게 레게 삼초 추십 후다 제디 카디에 표결 챙겨 후비타 후나 안회치에 신진 숨기 척제 남배 레슈 딘시 망부주네 팀군 로가 내인배 토롭 롭뛰 로마 종칠 레슈 토발 균체 매발 람디 체유 로가 총길기 토동 표결 레제 신댄바타 퇴동 표결 칠레 락제 신댄바 페토 레가 제발 용와 초용네 튠디타 디투 체디 록조르 유 탄칭겐 초니베와 비리 제고 팅망베와 탄디 사투 신주 마베 청용 미리기 다골 초파 탄 산에 티게 레제바디 조 체디 종치 록종 탄 소종 제발 규티 종치난기 신덴베 초니 주주라 알웨 군디 당유
1: 시림 주종 개망세 된도 다네 유링 대교게 고송 지라 된보 주베 권이시나 로주리 로가 총재기 토다파슴토 당주경기 시림 지소 주경라 최대 최주 타종 전에 팀달 주경 타 중전의 주경 규림 대변안의 주경 적두 주경제 제발 냠토 숭뇌 대배 지소 지용 균투 시든 대능 중화 타 대제 망소제 통난 타 기나 대자 소나제 삼미 제발 섭트 침바 미리 튼지기 강상 자지 토다파슴토 사신 대배 제충내 대용제 미리 튼지 야트 배든 총재도 담시 팀경기 멍시 대회 댄트신바 화가정제기 미래튼지 야튼 제자다와타 제지링루기 로소 예행에 자팀 찹대소기 시댄라댄에 땅기 미래시주타 자팀 팀수기 제자 로소로 슝뇌잡대 미래가게 망조라 랑동아 팀고타 팀종 팀송 팀주제 제주 최둔 제부시 땅주경기 시림 주경라 최둔 치 섭도다네 땅타 망조와타 레지바타 망조와르케 제와 나르베 섭도친바 Loga Zhongjie Ji, Chemei Jin Ji Todam Ta, Nian Di Tu Ji, Song Ji Ji, Xiepshu Todam Chi Da, Tuan Yuan Ne Kya Zhe Dangwa Tang Chep Ji, Dang Zu Yong Ki Nye Chi Ta, Chemei Zhu Yong Song Ji Ji, Zang Zu Ma La Tu Gu Chang Tu Dang Wei, Gar Su Lam Lu Ji, Zhu Yong Chi Da, Chong Zu Ta, Chong Lian Tu Kya Zhe Nuen Dian Chi Ne, Jia Ji, Xing Zhong Ma Zuo Ji, San Bei Niam Jiu Sar Jiang Tu Kyo Lo Ta, Ji Su Ro Jiu Ji, Ren Gui Xi Do Lam Lu Tu Gu Chang Tu Dang Wa, Ji Su Ro Jiu Ji, Mi Si Ju Chua Ni, Si Ju Ji, Mi Chua Pa Le Gyu Do Zhu Wa Le Gun Di Dang Wa, 만조 칸투에나 샴디 디가르 슈웨 두시 타종기 레슈 셉슈 타와 삼메체바 차 탐도 담시 레슈 겔레테 로가 종기 싱슈 레돈 제반네 네피 틱슈 동에 발라 주도 체마타 레슈 로리 젠티 딘슈 셉슈 촘세 드위네 베주 증거 수큐 자도 타 자치레 레미 도바레 냠데 군디 담와타 로다르 초드 레듀 도조 체데 팅 실레 미뇽와타 레듀 도조 제데 총제 팅 뉴스 접실레 미뇽와 녀와 정지 니레 총레 배주 탑데 두고 라린다르베 로르 토구 지세 미 제제 연타 총 직제 책동 한 접신데 니라 주구 제투 삼미체 바르 되시
0: 고조 사사베 토 로가 총결케 미리 카기 레제부 타망조 츠 루튠 시진핑 키소시 나웨 당 중앙 기 타고르토 튠디 나웨 텀섭체 토 뷔니 첨둔 타 편준 따용 체디 미리 튠디 기 타자 강종 사도 템포 진주 임부시 생글링게 황도 센터부 티니 고조 토 로심 지디 시 튠드 디게 메도 강살시 제크베 로가 총결 서구 총결러 요네 로조 송링케 지조 시든 데링 걸기 디링제
2: Tudo sabe, dünkü gi

0: 다제 준다라디 메발레 유바 유발레 메바 민발레 임바소 댐베 갈데 체기 저주기 남바시르 시에버데 세버다지 슈베이네 베지기 나라야이네 가다니레 가다지게 나댐베 튼디 까베 지라 라양 갈데 체 신시 자제 갸도 까버 체베 튼댐베 남바딘데 지라 시에버데 페나 나도 튀기 계제나라 딘데 시부시에로 마신바 민스로와라 마신 시드더네 신디 야탈라야이나 마디 자제 신바디 마신바지 템버발라 마신바 민스 라양 마큐 민나 민시바 가다디 저뚜더네 카체베 나르덴베 튼 강디 까네 텔레 로밤 텔레 도바시 템버발라 가다 레니 자제 테네 가자 소소 가르치바 페나 양아도 무티 빼샤나 디그레 머시바 민스드드네 라양 민시베 가르다데 제드드네 머시베 시베 튼디 가지에 시베지 두바 체버와라 다가는 신기 메바 미 말로바 미 마장바 미 덴바 메바 미 두 마투바 미시바 더보 절루 체다 자제 나템베 튼디 라양 가제 틸레 덕바 마임발레 임바 탕 임발레 멤버 템바 속이 고든 템베 남바 디리레 야이나 꽉꽉 꽉꽉 슈베인 샤마 거두기 남바 투바 니치 꽉꽉 거워 냐키고 니사 니 파이더 차종 치다 치 니지 과거 시버디 인수단디 팅상기 캐바 폐지게 민티다 소용도 퇴물 토 수균은 아주 민기 따당 양만한 민기 도당는 시 시베는 머이디 파르기 세질라 주고 시버 유발라 양제 두베도 라고 전바 오므나네가 대낭 여르발라 제자 니지 과거 시버디 거블라 가데 체신 난네 치다 마 코나 주발레 다시엔남 미주발레 니지 과바스드잖아 가르시에 와서나 최니기 치치가네 치가치가가네 찬인댕기 최시엔시기 오암 나바담 때마딘데 지르스르발라 페나 차샤비나 차마추 나도 두균 배지등도 전에 차마추스엘라 쏘바 다가는 신기 야마펄스엘라 쏘바 사마도스엘라 쏘바 야마숭스엘라 쏘바 Rama Luxella Soba, Taganashingi Kama Charsella Soba, Petetag Nana Chungwe, Maidi Shegu Arwala, Jinne Dide, Nine Kodundinzug Namba Delaya Shevrwala, Chetan Kondu Shubanunshin, Delaya Sujugi Ming Burdan Senede, Sujugi Ming Dadan and Shevna, Mai Parki Sejila Jubasirwala, Tade de Ming Kandis Yang Saba Kandis Sua de Besna, Nichigo, Niga Chichi. 가제 근데 디니 강릉슈도 용수 머드베 최현식이 오대바 남아 디르발라 오늘 아주 공도샵에 빼디달라 20다지 슈비나 참아추세드샤 발라 참아추시바 더비 자슬럽나니 자야 뭐임바 추슬럽에 있나니 추양 뭐임바 발라 추추양양 민바 제자 둔다딘데지데제 니가 치지 가제 디니 강계왕도양 두나 두덤매베 최현식이 민담댐바지르와라 최장 딜레야 니지고바 수균기 배당능신 시에베이나 바르기 세지라 주버시장 지그데 알라 딘데 순에 지그데 최장 바르기 세지라 주버시바대양 가르데 차당추 이 벌기도 되네 머이디 자제 디니 강기 콩소양 두더메베 취현시 세월체베 튼댐벌와라 제장 발기 세질러 죽었으네 디그레 딩상기 캐버드 소원능신 니지 과과슬럼네 디그레 강다나 튼다디 직버장제 제장 각제 각제 강시 각제 과과 튼기 죽주스네데 남발야 27배이나 공라야이나 나도 초 죽기터데 모두 슈버데 디게이나 나도 각데 튼기 죽주 이게 남바담 모두 슈버디니 각데 콜라 예 모두 슈잠 다가시기 예
1: 신경 넘어서 공감상 당대 캐남츠의 신심바 티니 Pen Zhong Long Jin Yin Chin Le Gong Pe Ge Long Jin Ki Long Jin Lok Chi Le Chen Shi Le Jin Di Nang Pen Zhong Lok Da Chi Me Ge Gen Chi Mu Wa Chi Lin Do Ji La Ni Pe Ge Da Zui Ri Bie Guo La Chi Di Nan Xi Ge Bie Sin Na Yu Xu
0: Kong Ge Le Jin Su Su Nang La Ya Nan Zu Zha Wa Ren Wei Dian Ge Gong Bo Neng Xin Jin Ne 진주를 제이 天气就看个起来样 타주 용액이 저와 친구 지구에 마타량 내든 대달라 참에 두글 용에 미유지 루베치도 나도 대주 공부 인양 직대 신속이 전기 죽주 나이 죽주 걸어야 다들 시디 디난라 칭아 난도도 구루 제제 구디 제제 모두 슈고에게 미유탕 고바야 티두베치도 인
2: 진주다
0: 准备我们那个社会能行进入个一

기 나, 나, 마, 다가 넣으신 게 아탕, 라라, 대신 진주 그 이게 원수 머슈 봐. 타메기 제도이나 시제 신, 시, 시오, 시나, 시, 조 거구레스. 대나무로 봐라. 넣으신 진주 그 이게 가, 타, 파탕. 다가 넣으신 게 다다디 영죽 더위기 제수 슈베 민남기 제라 야이나 지게 진제 제오 제나 지 조국레스 대남마데 진주 감 영죽 서이 제수 슈베 민남기 제소 미세 샤정부 시사 시 첩러 야이나 샤정부 시사 시 조국과 짬래 네네 대륙급러 야이나 신 시. 시오 시나 시니 진주 감 영주 사이지를 야이나 조고베 추디나 나도 대낭 바데 현다디게 가르스나 고대부 시보데 지마오문나네 세베 치강 티당 남네 중 고가와디 가르스나 사다르 미세 시마도 싱식 시오 시나 톱집에 치강 디니니 대저 고가와 요아데 고가와 유나 샴랑에 치강 디니 골라야이나 치미기 샴나 대시 슈기예 태양 샤정모 시사 시이네데 자정모 지사 지이네데 다가는 신기 튼돕로 유베 샤정모 시사 시르야이나 민 가드 따브르베스나 덴더스기 알라 치데 대다 숨르야이나 덴더스기 덴더스기드네 조 누버디 시브데 조 누버디 카데스나 치데 대다 숨게 시엔기 시어바탕 댐바 다가는 시기 댐베 룽 담아 다가는 시기 마와서 추 댐밤 추 창와서 기 고든 댐바 인자 민례 젠자 스타바데 르발 젠자 시바디나 표주문의 시바나 표주 시도 치워딘데데 르발 표주 침부 시보데 나오나 사다 미세 시 마도 신시 시오 시나 톱집에 급기 미세디 근대지기로 고국유화되었으나 삐지차샤 삐나 윤대종 이게 티 세기 깨져 딘데지 시에베이나 깨져디 기우시행이 시에베 깨져니래 단대 댄제드 가데스나 윤대종시 이게 티식 세기 된다디 디르와라 다오나 기우시행다기 시에베 깨져 윤대종시바 티당 이게 티시베 깨져디 안주 진짜 폐지당제 진짜 시지 시소기 딘데체디 폐주 당제 추 계시 제고라 주무이나 딘데르와라 갠라기 윤덴종 시숭 디거기 종디 지라 영주 세이기 지레야이나 샤정모 시사 시티브리 갠라기 윤덴종 시숭 다가는 시 갠라기 이기 치시숭 티디 지레 진주디 사데데 샤정무 시사 시 폐주 마당무 체제 샤정무 시사 시시바디 폐주 당바데 로알라 다디 미세데 사다르 미세 시 저거데세게 된다디 미제데 어디리리야 미제 시바데 제자 공로시브는 시시전 돌로 유배 샤정 뭐 시사 시 소소 누버디 카데스나 미션다 그 시에베 깨자 마와 룽타 당만을 수업바 추 젠베 전덴바 이 인자 민례 젠다스 러버와라 다우나 탄다 디급데 윤덴 종 시송세타 이게 티시 송시베 급라 샤정 뭐 시사 시 폐주 마체 제제 샤정 뭐 시사 시 폐주 최고베 내가 장 미세기 내주 틀었대제 자와데 대생한 저 미세기 내주 틀었대제 샤정 뭐 시사 시 머치부 제제 계시 샤정 뭐 시사 시 집에 있나 폐주도 근데 차별이야 윤덴 종 시, 샤정 뭐 시사 시 집으로 윤덴 종 시. 이게 지시 시버더블 교어래 디더블 제어 이나 전다디 현다지를 교조에 니가 쇼보여래 가르주에서나 갸라른 이게 이게 지신기 유에바타 갸라른 이게 윤덴 종신기 유에베 전다디다 너니

생각 너무 좋아. 단단 너무 최신 신별의 전디니 변종 농진 연진의 공 벽에 농진 기에 초대지 전리전 직제 가지 추대시 되시. 나리 전체 경수 캠 뱀조아인. 디딩 기에 직제 가지 추대시 별의 전디나 너무 좋아 냠좀 탄지외 루시아 카지 추대시 유. 너무 좋아 무티 제안 안지 리전 신신 능교 가수인.

지리 생길 간좀디나 제단기 투제 심문인바 디나 심탄 심부툰베 자지 시리라 디나 간일로가 타님도 혈뢰체 편진 심담링웨 그 꿈시리 생길

생각 넘어 쳐. 다른 넘어 쳐 센신별의 전디니 변종 농촌 연전의 콩 벽에 농촌 기의 초대지 제리 전 직제 가지 추대시듯이 나리 전 지금 슈캠 뱀좋아인 디딩 기의 직제 가지 추대시별의 전디나 넘어 쳐 냠좀 탄 제외 루시아 카지 추대시유 넘어 쳐 무디 제안 지리 전 센신 능교 가수인

0: 판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니
1: 헤종 룽치 년치 예궁 헤게 룽치 이
3: 자웨 파양 튠팅문 튠팅문
4: 시베 낭세 뜨듄찰
3: 디무 멤버 케버이
4: Lake Bay Kansang, Dina Jun.
0: Tandal Hingene, Sengu Sube, Lintendini.
4: Penjong Lung Ting in Tilikung, Tergay Lung Ting Ting, Data Logi, Tedong Litin, Tedong Harnang, Menkang Sibtishi, Harnang, Menkang Sibtishi.

0: 아삼데야 딱 길하게 무튼네 나나주 중루게 자맹게 수베 나나주 타마디 데스 템비나 얀 타마기 뉴스 딘데 총루다야기 뉴빈데 윤알
1: 다 머시체 바체선 중루게 자맹맹 주링 탄티 니에덴 시덴스 유 니네레 다 타마 템베 규림 나로 네 중루게 멘즈 자맹데 조체 유가 아니 더도 징놈다 니고디 양지天규 이氧化碳스럴
0: 시시라
1: 소그 뉴덴기 규제 나조요 총시베 뉴덴기 규디다게 타마팀베 디탕 뉴스고 규긴조디 어디게게 소월발
0: 시시라 데셀
1: 중노기 수베 타마티 다 총베 총이기 탑추시럴
0: 시시라
1: 칸뉴지베 중노기 멘제 도도바월데 뉴덴기 규 총도동미시 미토라 타마팀베 미수부 쇠베 타마팀베 규림나 미수부 쇠베 뉴스야 충르단 통마르발
0: 나스
1: 제가 중루기 면제 쇠베 타마티 팀네 뉴스 충르동 투야스다 삼부티키야 마릴
0: 네셀 다 칸나 인겔라게 데야 삼데야 다오 세프시라 소나스 딘데 인데 삼바이나 안난즈 타마디 인비네레다 탑시 저민나 조식 쥐비네레 중로기 자매 인난자 야메는 안난즈 다 민사브 단교 딘데 시미네레 응어싱 안난즈 수보야 다디 단게 뉴스 망보시 티유 딘데 시샤제 동알레 다 디자마 세이는 안난즈 투윤 타마기 투루세야
1: 今天的水比呢二手烟是吧了第一都不记得呀恰村比呢他妈给图书是呀的也应该呢最快肯定是连古玉没他他妈给图书也应该呢最民俗博呀也应该呢是肯定是俗玉没他的呀呀你是谁是没对什么呢俺们就来给母亲呢这个谁是哪种哪种人他妈给图书是呢二手烟俗话街道谢谢了当地他妈嗯娘呢嗯到底吞这个先把给吞把俺们他妈听给 七十八遍，多天通过来这边，你们是给通过的，是不吧？那是。嗯，他妈给图书七十八遍，写不的他妈给图书一遍，口语出，他妈给图书五百，明天呢，他妈给图书出呢，嗯，出那不了是过的。那是，人家写完给他妈听不也是？当然就是被动，吸引是过的吧？是是了。
0: 现在群也他妈给投入第一名的两个男主他推荐给现在群也他们这玩现在群也啥的呢让没有给现在群也你也不预备给他都是现在群是吧了然后呢就他妈投入我们也的呢他让我明白先往都亲戚呢明显他给他妈天别忘给给他苦留听这些呢有对怎么呢他没弄人我们听这个那就是来看这个是吧了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yang mikir ta shida chueya liya ta tepsi meb tang. Jie motobu dindze ki neji yinbi yin kandu ge chilo liya teje tama duksi chue na ya ki bugu shu yin zhiba le. Zeng nam cho, ti ring ki ngan chue parna men kan ki li zhen di yin jind nga be chi sum so ji ti yang zem lin ki tama ki tuwa mebe nimu dindze ji tang ju je zhiwa yu be tang nan chue tama yin yi ngana zu ta chua na lo liya mi chu liya ne du zama ina tamang gen ngan zu su po ya nu kyun kan zhe ji su yu be te liya ta duks ta ta se zhi shu tang shu xin yu bi ting zhe xin ti ling ngan zu li zeng ki shu jia cha cha bi ina le shun du ki lang zu tamang tang zhe gu bi ina gen du ki lu sim di tang tang nyam du ne si ya ki li zeng ting zhe ji chi chi shu yu ri ta tang da li zeng ina le shu tang shu xin yu bi ting zhe xin ting zhe yin du zama ina tu kyun ngana zu chua chu liya tamang ge gen che je ta ngana zu su bu to liya ni zu mang bu jing ngung gu yu ta ta di ina le chang 你那里他们忙不及个什么拿落里啊他们就对月饼那里他们借摩托不拿手给能去忙大是通过月里你这一路是把你的其他里啊他推荐所谓拿落里啊他们给他们就对刚才肯定是车月饼他当的是他们借你车饼那里借摩托不拿的这些里啊去对怎么呢肯定才能要个月里拿手给那些这些车月饼呢给他们给俺做里先给贴贴卡巴安着来个给估计出给送俺你出出他出给进俺顿顿过他那些俺做的就应给地库藏于为下些啊给顶这给特朗托那俺做里先里啊他找俺那样他他那些给他给嘎嘎拉索他瞧一个南北托呢藏于为下些啊给地库地套里啊滚人去给收银了 ཁོང་ལ་ཡ་གེ་སུན་ན་དེ་གི་ལ་གེ་དེ་ཏེ་ལི་ནེ་ལེ་སེབ་ཤི་རས་སུན་ན་སུ་ཐང་ན་ཅུ་ཐམ་དེ་ཆ་ཤ་བི་ནེ་ལེ་སུ་གོ་ཡ་ནོ་ཅ་ཆེན་པོ་ཡོང་ཡ་ཐ་

0: 말라 속에 땅에 타마디 제 두그리 세고 민다디 카쿠시 다리샤 르동알라 대야 청시 유브탄다 게라게 이네레 하장기 크레스나다 땡키베 딘데기 칠랭기 토네 딘데 소나소 당나주 슈누 로종게 컨제 세제다 나나주다 딘데 도데 튠제 나나주 조디는 타마스 슈고르발 타딩나는 조조디는 타 미지기 미시시비나 차샤미네 슈누 로종 타 탈마 라솔리아 미시시비다 딘데기 쿰시 타 덴차랭시 딘데 차주고이 두산바이나 슈누 투금네 타마데야 타 감마시아 타 타마디타 경타링부스 데투비나 미즈강보야 타마마티야기 딘데기 차니 야부지레야 교주고이 두산바이나 참대야이다 게라게 무튼네 순우 루촌스 컨데 세제다 도도디다 타링잠 시토부딘데 신고윤알
1: 다 되테 순우 루촌게 되테 뇌츠 뇌지 강리 시토바
0: 나스
1: 아 타마 최신 전에 제리 세제 캡데 후다 동화
0: 나스
1: 독담다 논주소 세와
0: 나스
1: 뇌미기 되테 튼세기 온다 벤차선 진농뇨에 타마다 중로 자면기 타마 타마 파보 차보스르바
0: 지지기
1: 로드 타마 소 총이기 제대로 디달 독순 치고이바
0: 레슬레스
1: 아정 투기 다스 제심바다 소소리 다스 제 오다디 이나 메나 사미야기 다스 제심바
0: 레슬레
1: 아디 탄키 튼제기 무지 디다 튼제 디리기 팀베 라처 미교에 제교디 조치르바
0: 지지
1: 아니 장기 미생기 미스지 타마틴 그 민도스웨 비 깽부디게르 니 이지 지금해봐
0: 쉬발라 지지
1: 아 타마티니 심두 온세 시리즈인데 요르발
0: 지지
1: 심두 심미톨라 니구딘다 테타미베 겐기 밀로미데와 탄심제 이무소기 심칸 차베 디 타마티게르 더둔 딜레 망웨 뇌균 디르십
0: 아 리슬레세 딘제 인두스바이나 타마티야 타다 딘제지기 니미디 만난주 세브시 킹과디는 계심시라 리샤섬기 만난주 절라 망부지 리임비나 따데야 이 이원 초야 타당의 신데야 심차야 라소 조디나 따디 이동아 지통야 탄 따디 야부시라 요리 삼야 디팀비는 아 끼부시 모용에 대외장 초에 나로리아 가카라소 체베 급수 타마시 팀비는 당아파 표식시를 제미용에 이게 탄데 심낭 동예디게 세모요 삼바 라소 딘제기 따 삼부 딘제시 키제이나 당 또 타마 티야기 다 삼로 당부 슈네 민도 야메네 딘제기 치통메 삼로 딘제스 등 요르발 디자마세 다 슈노 루촌 쯩군에 차샤비네레다 레니기 니고르도 타마 티네 유비네 타마 티네 기부디 다 크레스 즈부 슈슈도 다 디창메이네 크레스 지스지리아 규르샤디 타마 티엔자 간주다 만자기 크레스 다 제냠 슈네 민도 징냠 딘제스 두스 예성고르발 이네레다 슈노 루촌 군에 차샤비네 타마 데야리아 초용기 딘제기 중심 메드자 마이네 예니 타마게 껴 가라 수고 유메 디테일이야 당나 중이 시세브 메드자 마이네 드링기 리젠 규제다 키랑게 단단시 키랑게 능무슈네미도 김다츠이네 타마 데야라다 이시세브 중두자 마이네 다 튀균기 초에 최리야 파참리야 부고야 디단 저와 유베 낭두 딘제시 키랑게이네 세지나야타 다 두스가나 줄롭스용군에 차샤비네레 조디 타마디 카레스는 간수네가 나주 김다게 까브딘지시 모임바 타마게 치수이나 랑기 미스치게 수구디타니가 이니 교육 컨디션구이 메테리아 세브소나민 야우시라기어르슨 기르동알라
1: 딘데 타마티야 기 팅메사디 랩토비아디 개침시리
0: 오늘 지지 다 창문 망다 지민의 당분에 다 그랬으나 강부 당부 깊단디 계심부지 단다 하나 주미미스 시비나 차샤비네레 튼다 긍롱시 집에 투잠수다 담세디르 발레 당나 주지게 나로레 쉔즈 다 그랬으나 중요 신세르 발레 진짜 인도스 마이나다 디 소소 담그디 연이 근데 랑이 타마티니 미스니에 바야메나 타마마 템바 시니에 바 디테리아 담가 야고스나야 디네 계심시라리 숨기지도 발레 진짜 인도스 마이나다 디링기리 채널로리아 이네레 슈누 루촌초 이네레 타마티야 디테리아 다 약슈 좀비네 당분에 마티야기 딘제 기로와 슈긴지 발레 타마시에노 콩깅이나 줄리체나 로리네레 타마두스가나 주인츠규 요마리다 딘제 망보숨브리 타이네레 응나 주급기 튼다운네리아 주두세데 되자마이네 타마티야기 인츠야기 금전 소리 다 카레토루유날 소리디다 rupala. Mimbang bujige inele tama asari da gyan yueba haku yorji ngana zu tama matin matin sije da kane mangbush yegu yorla susu ganyo loga la soge inele da detail ya tengu mangbush nang yorji. Inele da kirange tama tinya di nu cunzin chemotu ba da kare zin

0: 그랬나 소수다 샘준기 뉴비스 오마르벨 인제기 뉴비지리아 텐제 림시 마샤 투비니 야브시라 요레샘기 테자마세다 급데 이넬레길라게 무투네 타타마 제비네 영영하나 조기 젠컨데르 조레다 디하코비니 갸지센로 최리 이넬레 미망부지 타마 첸데 요레샘기 딘제 인두 당통마르다 길라게 얀 타마 제베 기젠 컨데르 슈베 텔리아 무투네르발 직세세 나로나 슈이
1: 他们天上想念那干你许那了你给拍摄就用的钱吧那是他是中餐要送的那是出去中年前期那唱那英语天在的卡在的军电那军电那钱的地子马车要送的那是出去你这些期间那也英语天在给罗罗内吃疲惫那哦五零嗯五东年期 진우 야트야 손데 다완이 예매기 예매친 안 강라기 특규 치세 진리도 좋았었는데 아 타마제네 로직 진지 님즈 각베 네 폭베 년가양 중 좋아야 손데 로초 지 신바 지시는 로딩기 중세 무튼에 디 타마 팅게기 갸정업주 진바
0: 我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们的人是吧他 제니 쉽슈 투기 데레다 아니 탑시 제 야고르 슈문도 사메 딘제기 삼로 효시 브발 딘데인데즈 마다 트링데제 나로리아 게라게 무튼네 타마 제야기 탑시 야고든 제 가르유베 티알이야게 지센로 소야 세지스나로 나 슈구인
1: 타마 제야기 튜즈디니 그뚜 제네레 그뚜 치처마리
0: 근데
1: 제제 그제게 나즈 제토네레 그제게
0: 편도 디 체여발라
1: 체여발라
0: 노노
1: 디엘레 디 따탑신 시 시스토알
0: 노스
1: 진네 제나 타마기 디 카레 소소 로톱 디네 제 로즈 템부 유야 체도 인다 카레 로즈 템 템병 안에 타마제야 탑시 직체
0: 노스
1: 미기 원에 신 인다 게 로톱 디네 루티 고톱 따디 제단 제나 디깔레 갖고 있네레 다 카레 타마 안다 텐조 손다 안주 인바 차선 아니
0: 페니 퉁구르발
1: 남사 퉁구르발
0: 지지
1: 아니 디네 아니 뇽루 뇽다야 손데 타마 틴제 진용도 돈네 안 타마 제바
0: 레센
1: 차선 남규 님지르 카세 타마 숙심시 튕노와
0: 아니
1: 남 님지르 가 니슈 튕고 유나 아니 뇽신 뇽신 주영 주수스도스 다 님 카세 체순 드린사 거디나 주영
0: 테마세
1: 오도스마 중 뇽루 뇽 단지제
0: 아니
1: 디 뉴스텔레 뇽 주르바
0: 시제라
1: 아니 언더 다 카세게 첩체제 타마제야 손데 다빈 체사 타마티니 촙다 람사 기치리사야 손데 다 야면 지 님베 손데 사야 손데 지제 네 총 단투도에 다야
0: 나스
1: 안디 비주 야오 첸 안디 당다 yao qie ma qie ba qie xie na yang di tang da nui wei yang nui xin da li li si yir ba da di ka qie qie ba qie xie na na sim khan ki lu qi qie be tab li di ni
0: nice
1: zhuan ye ki qi le ki di sim khan ki
0: lu qi zhi ba zi xun si yir ba
1: qi le ki sim khan ki su tu gui shu zhe jie ngan zui yong zi di qie be da ka qie di ndo ndo di kare dine mo chungpa chasana ane menge tama jaya yak su menze ki tama jaya di ane jatinti ane da amji la ga zub diyong ki guji wol ane menze di pe chudan jaya ane ga zi chung zhoya
0: zhu chung
1: ya tor zhoya su ndi warival
0: zhi la da nga nan zui nge la ge sep shira su na su tama di ngun ne da kong li yin le le zay na lo le ya shu bri da su su ying zi cui du zi ma na di na lo ni gu di la so ge gen che che da su go yin le da tama tin du be din zhe ge da nga nan zui da mang bu shi le zhi ba la din zhe du zi ma na ge la ge sep shira su na su tama tin du zi ma da jing ne kiran ge da ti ring ge le zay gu zi na tama che bu di ge zay mang bu shi du zi ma na di le mik zi na kiran ge tama di ma xa ya ki ta di lo di na shuk chiru da ya zhi ba la zhi tan tang na xin kiran tama ti ni chue bai gub li ya ta xian da cha le xian da na mi na da ya ma na xian da ji ta gi xir la so chue bai din zhe ge tab lam che che ku na wa di pa kia ru ju ya zhi ba la din zhe ji tan tang na xin kiran si na nga na zui su bu na lo li ya ta tama din zhe ji ta din zhe de yu du zan bai na din zhe tin du yu bai lo shuk chin bu cha yu du zan bai na ta so so rang ge tan kisi dinde tama chubi ina kirangi ya chile ki simkam luti la so liya da dinde luti cheba dinde ina le mishin da liya genji chib tanda nga nanzu tada jizo di ina hajangi ya huji li simki kumze gares na susu miki liya nezi kaki mo tabi shishan tama je ya tanda nga xin di tangi nezu kandre chumi na jiba la nga nanzu da gegam na si ju rib tan rinbu yubi zama se mengang ka na ina le amji la mangbu ji yubi da chagin hajangi ya huji jiba la dinde indu zama ina taringi nga nanzu juja kubi tama je ya ki nezu de cha sha wini le 지조기다 차와 주디기 토네 키라라 카스카네 조고나니 딘데 슈디스 마네 키라게다 디더비 만한주다 탑람다 든주식다 베준나초 단제 간다 컨두게 키랑기 디단게 치도 타마디 치에비는 야우시라 요리섬기 테자마제다 간한주 팅뒤 있는 미망무지 있는 라도 카바리아다 다디네 겐다르 슈숨 세야메보다 투주 망무지 라도 카바디 시제 슈고 오르발라 디제 인디스 마이니야 시다 따젠도 유베 미징문에 차샤비는 데키랑게 디단 조아 유베 닌체 탄탄시 APP 라 소게 능틀이야 대제이나 키랑디 고도 이내자 예멘디 카레스는 삼로 라소 키랑게다 세브스톡 톱제 림시 마샤 톱이나 야오시라 요리슴 기지도 말라 레스레세 나난주 다 탄도 공기 능도 나로레 슈브링 나난주다 지조 켄용이야 딘제기 편의 탄뎀베 다 쳇더 망다지 유도자 마이나 칠레기 타마주베 셰브슈디네레 컨데스 제체고 유나르라 다디 응아난주 근데 세제 제비는 응아난주 된제기 쉽슈지 뇽수 제도구 유베 된제 쉬운구 유날
1: 다 응아난주 넘균네 차바지신네 멩가칼레 디요리
0: 나스
1: 디 카레 산네 고디 멩가 졸레 아니 디 카레 제예 먼저 쓰라
0: 제제
1: 어 언데레 요리
0: 나스
1: 아니 음질하게 좁든월 다 아니 면다 님도 지제레 제 투리스
0: 나스 레슬레세
1: 데레 언돌레 카바제레 기베 동안 카바게 디 아니 실레 홀레 호게 레 호게 망아 숨지
0: 나스
1: 아니 시제레 타마제 투리스
0: 레슬레세 더 길하게 콜리아 세브시라 소나 소가난주 테갈 타마주베 tabshi zodi ina kirangi mingan laso peje dindegi luji na ya ta ta amjila choya yingi tama kandisiyani yagu yore laso da zodi mi sosu karesin tangbu da samlo dangcho ta tangnisi di te liya sosu lozi tenbu shu yume di zo mendo samgi zidunga la dindegi shu yuwe ina kirangi liya chetam na mena zo kanda pejun na je ina tardu tama di je ya liya da samde ina la amjila ngini liya ichi tenbu yuwe wa la tisa mbasi da karesin da tama je du zamba yang gale da dinde chi tuen si bitan ti mi ne yang anan ju tu gyung so chue ri ne le ta tama je za nga be di ma de shu shu du ta na khala isa thog min du se me des ma ne be suro dinde chi se da ne da mang bu tung dong ala dinde indu zamba ina sam de ya da ge bu su am zila ge mu tu ne kin de si li ya da na ju tama je be ge ge ne da se ya ta ta de ya ne da dinde li yang anan ju ka de kin de chog be te li ya mu tu se ji na ro na shu yin
1: ta tu yu ren bu tama tian za an le jin le ni gu ding gi dian cha bu ne tama ji be ge su un chon na 김 매베 손데 샘칸다 수부톨 아니 데브 매베 손데 콘트 산예 손데
0: 한자
1: 라이안 손데 근데 지기 숨도와
0: 지지라
1: 그 샘세지도 네모토야 손데 제다 된다르 직 최초메 저 삼상 손데 남자라는
0: 지그리스발
1: 지그리스야 손데 안 카셀 경매라야 손데
0: 주발
1: 클라스야 그
0: 당대메
1: 카세니안 조아시아 소다 아니 포안 내기 산데 내 손이 동안 타마시아나 다 타마 주베 네다디 다 타마 제지 두 마제고 다디 타마제야기 두주기 님 주시 나로 손나디 가소레다 섭치슈드리스
0: 네세라
1: 아니 도와치 지 도와치 부도 둘이 제사순 아니 도와치미 아니 클릭링아 손나디
0: 가
1: 자주리스
0: 노스
1: 다 님규 그래 타마 호프탄 다 제도 좀 많이 갈래 갖고 싶어미
0: 갈래
1: 갖고 유도 좀 안 타마 팀 다 팀이 되베서다 근데 제도 좀 아니 그래 추통이야 근데 잠잠 줘야 근데 다 구규 제제제 아니 소소 디 인짐지 디 남자라야 저 나디 인짐지 세고리스
0: 나스
1: 아니 르르체 세니야 손데다 근데 제제제 다 다
0: 같이 좀 할래 저 다른 거 같이
1: 니 먹고 왜 손데 지기 송도와 아니 니 먹고 왜 손데 저는 얘를 니 콘 다 되제제야 손데 여러분
0: 지지고
1: 고기 망치야 손데 안 추사베 어느 수부 주야 손데 다 강 강부 주야 손데 제제제 아니 몸은 사보 손데 통제 저게 나분에야 다 아니 나분에라야 손데 제야
0: 나스
1: 아니 다 뒤뒤좀 아니 니모고베 손데 유자 아니 직지다 차카베 손데 통금에
0: 공단에다가
1: 다 같이 이봐 자신 안 수부 지제 법기 수동아 타마마 팀다가
0: 네세라
1: 안 뒤체 봐서 안 수동기 더 한가 습서 나야 손데
0: 네세라 로로 디제 디제 마이너 다 트링킹 하나 주 지딩기 타마기 도와 메베 님은 디제 지리아 갤랑니게 타마기 님이 라소탄 지외 낭드 망다지 다 도스냠 주 슈규제이네 랭게 수릉이게 로즈직 팀 슈네미도 딘제기 탑람 르브탄 지미르발 디자 마세 랭이게 초초모 라소기 타나 주 탑람 망부지 딘제이네 터도 타마디 제제네 키랑기 수군디 디다 요야직 타 당나 주 센조 요이네 튜다 남부군도네 네미치리 타 당나 주 강삼 레리아 지외제
2: 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明 ཁྱི
3: Xingde ngui gang pen chung yin la ngui gang ki ngui bun lak zhang gor tong zhuru nye dong le ge. Pen chung de nyam du bu zhe to we pe jie jie le bur ju. Zhongguo xingde ngui gang pen chung yin la ngui gang. Bai wei bi ra ji pen jie tong zhuru ngatang ji le ta yin zhu zhe sang min ba gu su se dang ta qia wa lam zhu yong we zhen xi min dun xiu. Bai wei bi ra qiu da da lu ru qia wa lam zhu yong we min dun yu zhe xi di le.

0: 단단히 비진키 추즈주고 닥다시
1: 까망의 생구르
2: 세바울텐게 공감사 대리니 토주지닌 당부인비 난수의 자치위 로마초로 이규토 제사민비 제시 민튼 슈우인 샴라 제세니 까망의 생구르 년천 슈우인 니동자민자주류 개용키 지규 토주 대리인 동구초부터 대륙 토주 남명도 극한 매창 최소 책동이계 곱주심바탕 개용소균 육내 전동곱제계 제지탕 규례 최소 숨소비시사계 구지체육시 내동자민자주류 토주 대륙용소 동구초바탕 산내망부 체덤나소체니 제자소 곱계 체중 갤린남수의 락다체디 교주로매 내랑아 교주주를 튼진 강리자리육시 로스부 야제 교주로매 예규제 댐비카라 지송 냄부쇼탕 예규린키 남시타 짐주소 기내줄라 퇴도토 도구지 유마세 장샤기 예규동규 전규체육시 사르교비 최경열세 도담부니 시도체벌시는 제제초니 예급学过天西 지접레공기 중진타 구이州라미니 学过K세기 人物시비 최경열세레튼 백수유부타 중진타 광신라미니 예급서신유치 人物시비 최경열세레튼 백수유부시 진대초번니 조기배파라 这个八万巨堂苏振波这个不是真兄弟康杰给娘姐托查杰八万国家了东地东位年东家民资助理七天查具别我天尼参巴西昨年咱们去跳工堂昨年查杰来地了明年七天绝种来团别天你把天一把事苏振波跳下去别成绩来问巴士呢第六大王堂部内西别巴拉让杰给年前来个拥抱国儿同居路西之朝东出杰杰杰住参巴地推从不来杰杰就查古巴的有堂

0: ngoje dolin gi thwanie thi gi gurpangom
1: simdam lhopul jene me che kidu ling
0: thire pye rang xie lu ju gi gen chi
1: me che kidu ser chung gi deng ju ji ji cha dam gi chi wa di ne sem pe nian tu ji
0: ta da ke gi sem chu bie li zhe di ni ngoje dolin xie bie chu ju dolin li zhen shi
1: Sengnam Tsu, Tandakina Tsu, Sengu Tsukbe Lisantini, Punjong Longchin Nianchin Legong, Pyoge Longchin Ti, Ngoche Jolin Lisanshi, Nga Lisan Zogyun Shukhe, Jiksanin. Tengdi Lisan Na, Les Bijin Turin Lubjin Nang Chalian Na Shuyubbe, Gen Lhap Tsirin La Tang, Punjong Yudho Kamsu Dine Nang Chalian Na Shuyubbe, Jis Dawala Ni Dinti Shuyu. Gungchun Namu Gung Kamsang.
2: Gung Kamsang.
3: Ta nga na Tsu, Jinda Tsukbe Nguyen Cha Shabi Na, ta yikze ki tawa shubi ina haja mingdu ka shubi nga naa zu pyo rangu jo ngu ina shubi ina le ta tukyu da ta nga zingi jingdu shiba la di zingi ta lupchungi ta jikyu ikyu di le tawa chubi nang shiba la di zingi ta jizu ki ta ikyu mambuji tawa chubi nang kiwa shiba
2: la
3: shi za jinda chubi di nga naa zu ikyu tawa shunye haja mingdu sangi Shuzanda, Dao Chubian Nanglo, Lopton Lom Zungun, Shubi Nedita, Yanjimina, Kimza Manguji, Shwal, Shingita, Gila Manguji, Dandan Shingita, Susu Ranga Nese Seneta, Gekup Kyungun, Shubina, Hajan Ketimuji, Chego, Shwal, Shuzanda Indu, Manzu Migeri Nedita, Dandan Shingi, Jizu Kyung, Jindu Chubia, Yiku Digelata, Togurta, Simku Nayati, Hajan Ketimuji, and the Jedoga.
2: Ikus to bangna so da daw chukala ya chik lu chung ina lu chu ki da chik lu chung jebe ki lu me gi ne che da ba me na din na ne na zo lu mo phu chung dim chu ji ba de ga nan sing na din ne da chik man din ne chi lu song gi lu chung je de ye nyang ne che da bo ji ore din na na zo thon chen li ji je da de gi gar so mi chen na li ya nam ju ne di de she ge ro da chik gi geng ga chi shu ji ri sa chi da de ne le yang na zo geng ga chi shu ri sa jum chen ga ra sa na chik tan ju di ani lu de chi mo ji ya go chen da me ya chi ro ba din lu ji ya chi de yin de zam ba li ya da wa din na li ya ani ga ra so ra sa na da chik gi je yo gi cha ba mang gu chi ji ri ga na zo lu de zam ma re da chik gi je yo gi cha ba mang gu chi di li ya do na mang gu chi bi chi na ge yo re ha ba do du ju di li ya ani ga na zo ge ha gu ne chi na 디 개가 치부 시부지 차대오래 아 김천 가라스나 다디 토교리 슈긴기 아니 죽색이 지기 장보름 그냥 하장기다 지기 죽치부 차대오래 봐 제대로 잡말이야 지금 하나 졸랍다게 장보 차대서 안 잡로리야 아니 지기 김다이나 지기 다간 대역이 아니 그래서 김다나게 아니 미나 지기 대역이 미나서 그러와 이제 잡말이야 코랑에 다디 지도말이야 지기 내든디 통신에 지하에서나 지기 아니 지금 하나 저 개그문에 지나 지기 된다면서는 치부시 이제 잡말이야 나와 시분에 제시 이거 글로스 보이나 저기 아니 즉 손도 맞으나 잡다 좀 붙이 쳐 지지 저거 김생 가르스나다 이 교수도 봐 아니 저기 하나 저기 즉 람로 딘데 치 차디 여러와 이 차야 돼 김생 가르스나다 디 저기 기급이다 하나 저기 디나리아 아니 저기 베게스 여러와다 변조다 아니 미나이기 장차다 아니 즉 지요네 하나 저 베게리아 저기 즉 가서 그거다 뜬치지 안 디나리아 신내미나 아 저기 비저유 봐 딤루지야 저러와 찌디 제 말에 땅 하나 솔직히 딤루지야 주 마세비기다 지금 부울이야 내세다지 이교디 땅제제 이교 디네 가르쳐서는 마옹기다 지금 롭젠 티다이나 저기 탑시 있나 저기 부울이야 롭스게나이나 저기 디토리아다 지기 시키해둬야지 따둬야지 지금 하나 솔직히 부구 하나 솔 표정 미는 딤루지야리 니 이교 디게 마옹기 롭스에 가져야지 제단 아니 개나지 부지 차대셔
4: 레슬레슬이야
1: 主编呢，落着土丁穷松给几句一切东个月呗，听得我拆装的里菜呢，落天路面几间给推面，给拉不起的那趟，落天路面金大给推面，这是到了你点这学期，一再马当空给，他们退出呢，金大堂，罗木村新康堂，鱼康，落不穷说了，托你们其他人拿个月贴了，着领休息月。
3: Shuzan Lhavtsirila dinze sundu, nga zu dresi tawala nga nga shubin na, da tarin kimda aga tuyumi che nga zu li zanar dinze shubin bal. Shuzan Kongrangi pule tarlo jingyu dana nirir bal. Shuzan da lo chega zaga nga nga da Kongrangi nga shubin na kimda jir bal. Beti to dresi bunangi da bugu kandresi dan yunga esi da, ikze di kandresi chung yunga. 코랑윤의 수입은 부치려 말바.
4: 나리 로비나데.
3: 사전난데니 안다 코랑다 코랑 자외다. 김다 망구지어 봐.
2: 나와도
3: 하나 좀 머딩윤의 수입이 있는데 다 샤트는 예 망구지어 봐. 나다.
2: 저
3: 다올라윤의 수입이는 다 이제 신조여 봐.
4: 나리 나리.
3: 다 완전 참물로 보고 익제다 된절로 도고 최고도 공약이 공주된제 뒤에 딱 체육이를 벨.
4: 공지지. 다 섬지 쉬면도 되라. 다 섬지 미세 쉬면도 되라. 어, 가르쳐 그래다. 단다다 나다네 부에도서래. 그래 불허가 된 알해서 되고라. 아니, 다음에 시민 김다 다 로그 망고지 봐 줍니다. 년보 매제 때 망보 열어 봐다. 받아 쳐져라. 받아 쳐 되고라. 아니, 아, 직전에 가지냐 뒤송도 와. 부구야 경보차에다 진짜 누가 튕거 와라 뒤에 인기를 봐 이제 랑가랑 수제냐 지 경보차에 내 인기를 니네 사장이야 그랬으면 참으래 아 내주 가시에 갈라 아 밤은 잠을 매나 아니 야 딱딱만 때문에 용도 갈
3: 너는
4: 아 단단 견라스를 킹을 봐 어디 인도 갈라냐 간다스는 나한테 뒤지제샤 쉬어 못 들어 망고 용도 아니 단다다 개발도 가려서나 이제 당을 남어 다 단대 되지 신로 알아 봐
3: 티인도
4: 소송강다 지야디다 나선의 대신에 라송무시 저 쟁거로 와 난다 제 쟁마도 다 단대 되잖아요 소수 삼물 간디스단지야 탑시 간디직 돈에 보고 계지시에 고메디 이들은 오늘 땡주 민도가 땡주 시다 민도 가래서는 다 야구치다 또 저도 김다다 갸라 강가 숨으로 와미 야구치 슈교 아스디다 아주 지교거다 가면을 줄 봐라 데려들다 비게 보고 문에 전에 니에다 다리 믹스에 된 듯이 라우 아상사 드릴 땐 저기 니그민도 개발도 가르치는 건 아주 부구이다 생각한다 부구 시기 저거 말아 봐 롭중 장대 지고 많이 봐 부구 생각한다 시기 만다고 될 빠고 아니 니에 계속 가르치야고 임마 삼삼 뒤 내가 전부 임마 등에 하고 그들이 이날에 가르치야고 매디 문제고 땡 저기 레그민도 뒤에 계속 무지 와겨라 부구이다 비게 넘겨다 롭중 롭중 타숨 자마세 부구 생각한다 시기들이야 만다 참망부여라. 딜바고 엔지 이규당라모 계속 가르시야 고멘다. 딱 안 조지는 건 넘기 없어서 그러와. 근데 스디 최고멘다. 안 보고던 진지 근데 최고멘가라. 땡스 시라레문도 딱 안 조지 가르 넘기 다 이치 유스야다. 장부르지 다 배틀라와지 와라다. 로준주드네. 불안 이치 유스다. 샤타다 제아 생에서다. 디 나라지 디스 팬토 메로 삼사라시다. 이치 유스 제 어디서래? 쉬. 안 삼래야. 그럼 안다 맞으시는 요 말아미. 야 나중아주 가르스나 부고를 위해 깨지지다냐 김다다 갤라브로가 저분을 위해 깨지게 디스 럭먼도 와 그거 가르스나 뭐 뉴슈 체잖아네 뇌만 요 삼사란데 그봐 야 회자는 회자배야 미 그봐 강로미 이제라 계집 쉬고 채워 봐 어두 제제다 가라 믹스에 그다 땡전 되게 계산 뒤에 삼사지 테마서 관계 라는 미
3: 팀견 팀나 레견 레디
4: 나다 언니 라리 라리 어디 데르지 디르샤
2: 그래서 단단 아니 다시 돌아가 단다 디르지 송디 담발야다 아 다시 돌아 남균이 다 지금 거소래 다 지기 남균 가바나 저와 있나 저기 다 남균 소화도네 즉 베지타야다 또서 지금 예쁜 남자 말이야
4: 하자하자
2: 말하기 그 저 용네다 지금 거소래다 삼륜날이야 대스 샤우야다 들이 아니 다시 돌아 김다 지금네 가면 들이 송주 잠 말이야 뭐네 지나 그냥 남규기 즉 배치스야다 남규 차례 낭단 집이나 즉 로스 돌려야 수수랑 이기 부르 로스 즉 균대 잡아야 야부 쉬부지 구야 설지 요래
4: 그냥
2: 나 저기 딘데지 토와 김 천지 가르스나 디 그냥 주고 말아샤 사과도 하나 저 기계 나라야 아니 즉 가서 수수기 라달이야 로스야 즉이 배미세베 야부 쉬부여 없지 야 수수랑 이기 부디 파나들 돌아두고 지어 봐 들으셔 다디 지도 잡아야 따바주 때 가서래 생각 주고 계제 있나 즉 로스 사대 거 심조 지어 봐다 미파나디 소견주도 봐라 그 코나들이 심주랑 된지 간데 지고 가는지 그 탑 점이나 속에 다지 삼시 땅으로 봐 도지도 담으랑 나 속에 지금 공부 시야도 참만하려 안 지기 레고 차디 야부지 땡냥 삼 드버지 그러 봐 다이나 드버디 간제지 야부지 파 지기 가나 로시문 제제 수수 바나들이야 지기 가서 삼 흘러 봐 제제 뭐야 수수 장이 가나야 삼지 땅지 녀게 저거디 부글 파 저기 쭈디 잠래 부부다 녀바르게 지거로 왔다 도시지 시엔야 녀 줄롭스디 갸투제 녀부글이야다 디 갸모도야 김세지 요마로 왔다 디리야 아니 지 심조제 세조제제 디 가르 내가 가봐 토디와 디 개체부시 저래서
4: 무슨
2: 나에 따지가 소래 지 기계를 라니 지 김다지로 왔다 라고 얘기되비 나라 가르 디레지 가르 ཁྱི ཕྱད མི ཕྱི Ta ina nga kikin chik tuwa panadili ya labdaa ngoni chini nga kyuni indreki samchik kik maari. Nga bukuti chik karasora ta chik yakur suyo wa kyo wa sabri chik ta bukuti ki ta chik kymzi nga rasi na nga rangi

0: 페날이야 오 지기 니니 빨리 개발 가르쳐도 쌤 바지 내지 야고 삼던데 봐 심주사들이셔
1: 나스나스
0: 문에더네 수수부간이야 즉 니 담음에도
1: 어 제시하긴
0: 아이 즉 르단지 제 수수 찍네 가라서 예쁘고 인 삼지 제 즉 삼모 여자 삼수 다 잡으러 와
1: 나래 나래
0: 니사 수수 생각원에 진 다수 잡아 고다 니 가르 제제래 삼지 로지 여러 봐
1: 나래 나래
0: 니스께 다 바나디게 즉 미부고 진도 봐 수수 찌르도 잡아 니 여고 맞이나 삼지 여러 봐 보고 되게 삼지 여러 봐다 니에게 아즈다 즉 여고 맞이나 초 연애 여러 봐
1: 나래 나래
0: 니가 내주 들 하도 잡말이야 니게 지금 주바디 봐 드도나
1: 어.
0: 아니 지금 야구로 차려고도 니에 부글이야 지금 가서 했다고 하듯이 라는 존재다 저거 집을 치면 조금이에요 맞죠 이제 이나야 남주인 코랑 소기당 지어봐 지금 가져와 지어봐 니 돈에 지금 주의제제 아니 부글이 감자시 또해 안 가버리 지금 또해봐 지구사 또해버렸지 아니 가버리 경한디 야구로 또 와서 안 가버리 야 지금 수술한 얘기 부글이 지금 가서 했다 너비 여부지 지지 다리 빠바가리야 아니 가서 했다 디렉 내준 드레시도 랑제는 나 감자 지구로 했어 깨지디 시에버로 와
1: 로진
0: 지지든 봐 보고 파나디 미인지 잡아 코란에 약간의 유협자도 와 삼지케르도 와 니가래 약간의 유협자 삼디리도 잡아야 미사 평균 삼십씩으로 와 지리 잡아 어 디발이 약간도 쓰는 거란 저기 저기 파마다 부귀발기 지동디 저기 사브르도가 되어야 뭐네 자네기 지동 저러다
2: 지
0: 저기
1: 지동 손님 되어 쓴다 생 바다 내리 진짜로 와
0: 지동도 매번 말해야 되는 거란 저 파마사 지동 열어봐다 이나 지동 짱다디
1: 탑심만 하잖아
0: 따다
1: 선 강에 들으자다
0: 따다 매대에 쓰지도 와 저기 저와 저제 그나 좀 망치 최대배 쓰르지 김다 망치 망치부도
1: 제제
0: 부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에 찍려도 동 찍을 가서 소리다 찍셔래르 지대지 아 보고 이게 바람 마셔지 안에 쌤나냐 이제 아 보고 뒤 생각 무슨 도고자 안디산에 지가소라다 나제 생베나제 지진자미나 소민자미나 소시다 그러방 된도 도진 도스 그래 그래 그래지 안 사지 안에 코 민주자 먹고 도자시 차르고도 와 제가 먼저 봐 지금 우주 겹지지 봐 수송말이야 지기 가소라다 지금 다시온도 시원을 지야지 상무 시원구이를 지야 부구려야 고갑시 돼야 돼 부구 원에 드는 수수 세미나를 시원부 지야 돼 예치 부르자 제가 나눠서 그 반면에 부구 세미나 시라 시원 죽음에도 좀 통도 안에 책부 사두고 있지 딱
1: 염장을 책부 사두고 있지
0: 책부 사두고 있지 책부 사두고 야구 시부래 그 저와하라 도부 시부래 알아다
1: 니에
0: 부구도 미시한다 부구려도 야구 죽어야 돼 다이나 믿고 나 미이도 자만 미 총 가리네 교육 오라미 아주 교육이 자말이야 교육이 당연히 지금도 그랬지 이러봐 당연히 제지장 간대 지금 봐 간로스 간대 개발
1: 탑시 간대 단위 말아봐
0: 다대 마저 하나 저 도치 배 되면 아 보고 밤에 자라야 수수 교인들 싫어 라고 통문도 와 밤에 자 배배 쓰러지 돼 난 이미지 교인 집 싫어 라고도 와 안 되지 근데 저기 내서지도 제가 그냥 공부 하고 싶으나 난다 요 말에
1: 레슨
0: 난다 그냥 된대 그냥 난 산다고 말에 아니 그냥 배제 다가로 쓰고 요래 안 다가 나 로스를 해야 된대 또 나는 거 요래 아니 그냥 된대 그 그래서 따지도 가냐 저기 핀대게 저 된대 중 요래 안 가리 뒤에 걸이야 아니 저기 보고단 조리를 신앙도나 이심이지 포 로스사드 우주교제 로스카라 키제가 드레스 요 말이
1: 레슬레슬레슬
0: 방그라서 자자라 지와 자라 수기나 코미 디기 그게 즉 조시를 수인 조시 디 키제 포 우주교수
1: 그러나
0: 로스데 인데스 요 말이
1: 레슬레슬레슬
0: 기기는 좀 조리지 말이야 근데 계속 듣도 보고 인데 야구차 탑시 가러 가서 생각 탑시 시야스미도 시야 매비 좀 생각하라서나 세미나리아 미다 미 자고 말아
1: 어 라리라리
0: 저기나 가란 삼던데 봐 저 가서나 딩산 망고치기 샴샘다 저와사디 계시브레 사죠도 계시 다가라르샤
1: 제제
0: 다 저와디 장류 잠말이야 간제 장류 봐 빠나디리 니에기 코란 저와 장 지어 봐 빠나디게 문에 전에 하고 없지야디 계시브시 그러샤
1: 레슬레스
0: 아주 하고 오면도
1: 아
0: 저와디 니에 하고 없지야디 니에기 나게랑이야 저와 유다 세나 유다 암저 자토이 잠매도 그 수구관의 영화 저 말하다
1: 나래라래
0: 다 저와디 류나 이숨 터네 문에 저 파 수구관 팀에서 오 미디게 말이야 저와 지기 삼 저러 봐다 그래서 디 인치면 저 기도 잠말이야 아니 지 지금 말해서 지금 망고지 소요가입니다. 장신기 아직 년 맞잖아. 그걸 동해 소요에 삼지 여러 번로지. 네 기도도 막 알로스디 리브로 지차로 오면 로삼.
1: 러스러스 기라. 다 틱스로고 치서제. 결혼함이 되나시 데리셔 결라 단다. 당에 대망고다 다 두고 말데 단다. 다 알로스 케젠다. 다 지 케젠 식으로. 된대게 된대 손도 가미. 어 다 부고다 밤에 버룩 다 김다스라. 대부분 저 약쇼에 가려서 나네. 대신 공을 견락스나 손으로시 지기 전 책임해 봐. 아, 책임해 봐. 가려서나 일단에 다 가려서 현수 균륜 치야라. 어. 저거 처음엔도 신나신지 고려해서 손도 와. 아니 레아 선생 되게도 어 당원에 이제 보고 로준 지디 있는지 남규 도와지 어 그래 님 소유체도 나다 근데 되잖아 보고 이미 사마시 얘기를 봐. 선수다도 도스 손도 들냐? 뭐야 스피커 제가 지금으로 와. 지금 나 손이냐? 더 도시 만담 봐. 딜레 용도도 대비지 다른신 김다 망보 유기를 성들어 와 니다 덥시 윤교 김다 망보 열으냐 마당간저 김다 망보지다 또 덥시 땡가 치 덥시 만다 메신데 부구다 범에 버르니 나 진지도 야고 뭐 좀 세제 아니 생 바다 속으로 제왈냐
0: 네네
1: 바다 주 최로 와 다디 문에 내가 지그러지 아니야
0: 됐어
2: 我这着领的才难批的，第二，他让了米菜地基给穿上你了。第二，他给伊看了地基给伊设置妥协，他的他给先行的第二，他给农村去我这着领的才行。现在当空了，他们这里了的，这到了给叔叔人伊听大钱的了，是吧？当然，先他们这里了，叔叔落手啊，是吧？先给他，巴拉几个月内，他不过也落手。
0: 给路接单过了，忙送那送啊，到对内学那个，然后考完领大钱，不过答应几名是三个套呢，是吧？三单，你不去啊？但看准他前把子娃是那个家长老三的这娃月，是的，是的，学长这人都三个的，你出去吧？基础肯定几年的，初步肯定几年的，还讲开钱不急了，我真奇怪，我让我那学的呢。学长，他当个那做他人做的那样的做起学的，他一个单位过了。 来来来，那那就听大音的，给那那么做音的不错。那你从哪去过吧？卡里有嘞，这过了吧？学长这印度，听那就空了，他做竹林那么东西，新卡萨的开钱不印度，你再么老空给，不过新卡天的，但我那就同样吃的，你得那开钱就免着三十的多。来来来，嗯，对呀，嗯，卡说的，这个蒙古西西，我那做听大啥的，嗯，我那真的广播也不行啊。
1: 俺们就是不喜欢过来了，是。
0: 老师啥么子啊？俺们就是不喜欢过来。过来，他这个告诉了，俺们说他老的吧，嗯，写字的吧，介绍的，单独没想到老师讲过多的。
1: 是啦，是啦。
0: 对，接着俺们老师啥，第二天就三年，俺们才要求他去用嘛了吧。
1: 是啦，是啦。
0: 对，俺们具体介绍了什么？
1: 俺们就是俺们毕业的，是啦。新上说了老久的，没上说老家这个。
0: 对，说俺们那的那的，他说他告诉，比如说孙杨对不对吧？
1: 来来来，
0: 对是。俺们那说一九啥的，李队长吧，也查了等。 这个金大南说，伊那这我做别干了，是吧？
1: 对对对，
0: 他是也没当安家，他安家的。这，俺呢，对金大南俺们大些了，那个没多。那金大南俺们大些，我大些。那做金大都是你这些人些，俺呢，这个大一九俺们大那九年干了是，俺那做个这个老百姓那些呢，老百姓都是做完大九年的当官了，当然是，他老百姓对呢呀，这个些啦，这个，嗯，干了说了，他一九过了呀，这个。
1: 嗯，
0: 给这个收入，他这个收入是蛮多。是啦，所以怕一些就这么。
1: 啊，来，金大，你看，你今年那个收入多少？
0: 我那个前两个呢，是吧？我那个前两个呢，是吧？那，但本来这个我那厂那个一个利润就这么了呀，他就一个月了吧？那，他的这个要过些了嘛，就这么，俺那个俺们这媳妇就啷着多啊？是，这干的出来，俺那老天爷就当着要了，他以前真的是当这些事情，俺不过的了呀，别的干了，我做媳妇叫这些，俺那。 俺们这儿的阶级，可啥个了呀？这个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三百多 다지 봐. 아니 저기 네 저기 로봇들이 라브르데 야고 시부 요르스기. 사람들 계속 되는지 아니 시야지. 계속 뒤 신나가 뭐 판한테 부구들이야. 지 걸어서 포도 시부 정도. 근데 남산 부구 이제 남산 나 포도 주기 이제 시도 말대. 네 미사 심디르와. 심디르도 담을 양랑 계속 하시겠다. 남산 공주랑 지금 말대. 삼륜나는 야 나서 지금 용거라. 제가 두술이야. 아니 잡사 시부는 거야. 아니 가는 나 걸어 봤으나 지금 가서 소리 안 담부 지금 미사디 지가서 대단히 개체 버와 미사 기도 잠바야 이교금이 요체 타제야 말이 이교금 안 지금 안 속이다 개급이 롭쇠기 지가서 그랬다
1: 조단지
0: 차르고라 차르디 이나 지금 부고가 나 소직 바 대단원에 소기 되어야 지다 생감 대단지로 와 딱 까마디 조지제 주도 잠바야 같이 생감 자단 개 맞은지 아니 지금 내주 유한제도 와 이 마유한 제도로 단대게 되주나야 아니 지금 이제고 도관사였다 라브 도와지였다 아니 편주기 전부다 전부 편주 도우치야다 근데 싸우니는 안 규미도 아니 보고 봤지 가서 소리 지 흘려 있대지 하부가도 보고 돼봐 지기 이제 껴버렸다나 그 지금 말에 나랑 좀 고가 비었단다 나는 로중 중세 사람들 아니 수수이 뺀듯이 하지 나 라브라도 좀 인터시리 아니 가서 소리다 디 하고 싶어도 회전은 알아다 보시는 라브라리아 즉 이미 뭐라 좋다 연대원에 전에 미 잠리 타소 열어 봐 아니 디 이냐 연대인 게 즉 이제 그 잠리 타소 제 밑에 도 그래서 요 말에 이제 시월에 미소수수 이제 시월 봐 이제 말이야 북을 야 녜베르 샤지 즉 빼디 샤와 김자가서는 녜 즉 이제 녜 샘벨 로모 두스리 어 걔나 즉 만준 주도 자 말이야 아니 직갈 소라다 미상고 시부이 라브라 무게 미상고 컨데시 여러서 경제 가라서 나 지리나리아 잡내지가 안 담고들이스 경제 가라서 나 유예자 아니 뒤에 부구도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요말에 시제도 쓰고 그래도네 시제도 막 어 딱 경화 유물하고니 이나가 들이 대가야 아니 견한 줄 깨지 세긴 차디어 그렇게 깨지 되게 갈 쪽으로서는 파나딜이야 저와시 되도 와
2: 어
1: 나
0: 내가 겨브레 때 이나야 그래 제비나 나의 야구시 야구시 차그래 삼지야지 제가 로스자디 탑시 가셔야지 탑시 가려 그래서 깨지기 이나 로스를 탑시 데스 도도지
1: 내야지
0: 요
1: 말이야 생겨질라
0: 요 말이야 네게 배절 네게 지금 부글 로스디 잠에 야구 도사디 포부분 조금 말이야 제가 탑시 야구시 가려서 응규 준비터네 수수부고 뭐심을 해야 돼
1: 기준 해야 돼
0: 신은 하나 저기 수수부고 교는 뭐심입니다
1: 아래라
0: 민삼직다 부고기 즉 치기 넘버 저러 봐 뒤에도 딩기 쌤디 수수 부문에 말한주 김다기 큰 원심입니다.
1: 제시기라.
0: 견 최수지르샤. 문에르샤.
1: 나딩가라조 김다기 딱그르고라. 견 최수지르 와겐.
2: 단도 걸 제스다라게 도스노스 파사 난 베제다 다 딩득 베제 인기르 와.
1: 라리라리.
2: 마무 세제 안 보고로스 게드 보고파 이지 제야다 와.
1: 라리라리.
2: 아니
1: 저부 처음엔 도시네요.
2: 저부 처음엔 도시지야 돼. 개짐들이 송송아. 다양아라 미게 그 따왕은 차샤비나. 보고야 개적게 이지 제야 되다. 베드 보고다 파주 저부 처음을 안 쓰이지 이제 제가 보고 창문으로 좋으면도
1: 사실
2: 가리스나 보고 하실 저부 처음에 도시 나딱 하나 지으면도 하면은 그냥 가르렀네 하면 어스 그리스
1: 어 고하라고 지지
2: 보고 이지 계지 계서 보고 단도 나수 탈럼 나버리 라고 하나 정원에 차샤비네 스스스야 이지 계지 계 체토금은 동안 세상에 인도 보고 야 이지 계지 계 체오리 송야 된절래 단들 사부지라
1: 수 참다 마삼지
2: 지용라 계지 저 아윤 삼사르 수수 캄다 메바 듄제야 된절레 수수다 컨데소레 이야기 쳐도 렌하야다야 줄레 닉돌나야디 계제면
1: 저서서 데이터 드림 졸레나네 레 김다 생겐 신다 자마서 나라는 디시부 터서 돈도 단다 공을 계란의 미소야지 다 부고야 폭도 다녀 저러와 베라선 안 당부입니다 정배 보고 야면은 소소한 원식 보고로 와 시집에 이제 시부터 이제 아니 배디 지지를 내 샤마마 내셔서 아주 킨다 패진 개지 고집 고차 고개 송거를 와 송샤샤리다 어디 들어왔던 데 걸 아니 수수 보고 비게 내세다 시세다 참아 집어 이거 말 봐 또 딜로 공부시야디 내가 챘버렸어 딜로 공부시 배 도와 걍걍 다잖아 다시 갈아 숨지 그 둘 보고 개를 말업내래 심날 당 아주 지 열어 봐 개진 로다스다 담라 천점에게 미신 돈부터 없으게 줘 알아봐. 오늘 전에 막 같이 쓰여져. 어다 밤에 앞에 참아 돌아던 게 있어서 지지. 네다 그래서다. 아, 가서 아주 배날 지도가 조개를 많이 했지 여러와. 참아 참아 알아봐. 아주 머신에 가르잖아. 지금 귓배시에다 시에그러와.
2: 정말래죠.
1: 어, 정말 인도도가 세그러와미. 인도가 안 찍소다 가르서 그러 비게 수수부기 내체 시체 시가 강가를 전하지 그러와. 영소 찍봐 이나 아니 이규 믹스에 걸봤어요 이규만. 좋아. 진짜 길이죠. 신신문에 쓰는 단다 겐라 생각 흘려 송송아. 디 다랑아 얌센 시비께 겐라가 야 모데나 디나즈와 겐라 모데나 주난 삼아라. 아니 윤도가미 겐라 모데나 디스토가 럽자지. 아니 겐라 디송송아미 튜니엘에 있으므로 달로다 로림 숨바스기로 하다. 어 겐라 고난 진레나. 난 디송 겐라 마 튜엔제 링가다 드네가 녀수 발레르 겨아세. 디리도 봐 다 먹어 송송. 대다 먹어 송송. 땅 안 알아 그들 세는 거네. 괜찮아 삼삼해 봐. 에 죽어 겐라 냐 그리 쉬운 봐.
2: 너들
1: 놈이 이제 땅 알아 물어 봐. 근데 그리 쉬운 게 겐라 어디 송도가. 근데 루종 야고 쉬부지 생각하다 그래서 알아 쉬부지 했는데 레스. 뒤인도 걸 아니야 간 손에 탑시 당이 아 다 뒤에 탑시를 해서 모두 가려서는 계시 생각 내를 법에 탑시 된 아주 파마다 연락 넘버 저단 또 좀 내 못으나 이제 동글라모 북하지 돌아더니 열어 와 오늘 더 된제 생각 수수수 다 좀 못으 비슷다 이렇게 담아서 뭐 협의 시도가 뒤에 연락 나 어디 손도 가라 뒤에 다 탑시 지래서 또 미니야 북 참아디 주고 유명이디 아 그래 하고만 송아 어디 내지 딱 내가 대신 네가 내 레디 가라 북을에 가서 난다는 거네 채 난다 그러고 채도
3: 主编呢，落着土金穷松给几句儿一切东个月呗，天天我拆装里的菜呢，落土路面几间给推米，给拉不起的那汤，落土路面金大给推米，这是大瓦拉尼的这学期，一切马当空给，他们推出呢，金大汤，落么去新康汤，鱼康，落不穷说了，托你们其他人拿个别贴了，着领休息月。
2: 土壤我呢恰恰面，但土壤没生空了，砂锅鸡大大多个。哦了，那那做土壤给迷茫我几个人在送给他，砂锅鸡给他，适当价位砂锅鸡是呢，伢子们他咋吃哇？砂锅鸡是吧？伢子们搞这砂锅鸡是呢，这个多个，得开起么食物吃的意思。但一年呢，金大哥些给人在送过了吧？但老种的给切菜不哩，但老种的老种切菜不啦？哪里哪里？但地里头，他甘蔗地里头是啥切菜？卡肉有了，但有些，切我妈的生了了的送给我吧。
0: 他一年呀，可是这个，他搞这土土里头，老种结果了，但是，别的光大妻子带，小个伢子啦，光青年他小伢子去接，接啊，是的，他到你多。那是。他第一天了，俺做伢同学们可真巧。哦，他俺俩给他们拉扎给让了呀，这个带起，拉扎他俺俩做啥事嘞？卡送了带起，派金大了下边呢，他这就多，他这个地方了呀，拉扎俺们这媳妇几个人这有些。
4: 那可是搞出来，他这个俺们村里头就出来，村里没得啊，是这这，那得不修就嘛的，比那的，你这什么的要的？那第一件事，人家金大怕是清楚的，那得不就得给都是金大给都是，得的怎么俺那说，立功那就下来面子，但俺那说搞出来，他这个行为那这个，不管那这个，困难这个别出手给吃来的，别负担把他弄这些，但俺们居民不过落地怎么了要错一个了，那他这个用过了，他多了是吧？但俺那困难。
0: 那就搞些，那么就干没些啦，送过药嘛的，那困难做给吃嘞，能大就了吧？啊，你也不过都是给这怎么这这都不过都是，人家负担嘛些呢？俺俺怕你干什么的，等到这个那么些长官这有嘞，不过话里头有嘞什么的？啊，人家怕嘛这个这些对吧？等到这个阿宝住过有嘞什么的，这个行动没？那是啦。负担不大些，俺不过一生干的这个那得不起些，俺们这也是啦没多，或等到的。
2: 老师的，
0: 大家告诉我，他这个中途年纪些，第一，俺两个在这个媳妇儿家呢，困难做给这个干么送呀？他这个这个媳妇儿嘛，这个兄弟来要嘛的，困难给吃来给这个能大些了吧？你给不过了呀？他这个。
4: 上辈先对起。
0: 对了呀，你媳妇儿退下什么都。当俺那做给，告诉我了，他俺这媳妇儿进去了吧？他，这第二次吃的香，俺那都真不了，几桌工作单，但是行。
4: 嗯，
0: 老师。俺那别的伢老师讲了呀，那我现在没去。
4: 아니这个旁边俺们这媳妇去，要我媳妇过夜去去，嗯，绕头不，
0: 绕头不媳妇去，你这是啥？俺那有的怎么了呀？俺不过地了，这他妈是自己家吧？你说这，你说这，俺这这这就怎么了呀？俺不过地俺们这媳妇去，上路多，我那家能这个不过地，在路边他们正在这里，嗯，你这这个湖南给俺们送单托呢，俺那湖南的不过那些媳妇去这个多，嗯，是的是。 但是潘南的了呀，就那我去了没就叫我妈了的，他的南京十八街用完了，不过叔叔不过的，他告诉我了的，这个认识的，认识下辈子了。他为跟，跟那做一天了，但俺那他的不过去讲不是的，嗯，听了第八集毛主席讲当下的声音的，毛主席讲这当下的，那你告诉嗯，俺的两个的是都认识认识声音的多。现在俺那做听到，那他的怎么了呀？他告诉我了的，俺不过潘南的声音的照顾多，他说了。 不过的，告诉我了，他生俺们都能弄大药嘛的。但是呢，老蒋他了呀。
4: 那蒋家，人家蒋家
0: 他了呀，爹是媳妇多。
4: 徐
0: 三，俺们蒋家那旁边个，这是人，多难是没事。俺不过的都是的多。但是呢，生俺们都了，可能生着几万药嘛的。是嘞，难大药嘛的。但是呢，俺们从潘南的这个告诉我，一九三的潘南的了，他几个当天呢，给这些个了吧？是。现在从潘南明年顶住家的怎么这个老多药物进来了吧？你这怎么样？不过的了呀，用的是啥多不多？
4: 嗯，
0: 接着，就顶着咱们当前，俺那做给俺那广播电视呢，那是，吃了卡这个芒果园呢，俺那卡说了，但是民宿这个不过的下来吃不着嘞，民宿给提了，吃不起的话，他提了呀，是吧？提了呀，俺那这个多会儿去弄这些，俺那那么远的呢，也不去弄它呢，也不去吃没着，啥不是？那是，接着几座嘞，你给考试是吧？俺们宿舍人你给听着。
4: 嗯，你这有的，你这有的事是吧？
0: 但是，当当俺那做老的吧，继续讲个事儿，就是讲些啥要买的。嗯，俺你说这，你说这个，你就这么，俺那潘南的了呀，这个两个买不是人，但两个买不是人，吃的怎么？第一个，你说的，今天大个人那个了吧？叔叔旁边干，你就这么了呀？俺那这个买就是。
2: 他们
0: 成就
2: 的，咱们三六九的，
0: 对吧？对，俺那这个做给那些肉宅的。 수정일 고고도다. 안 보고 돼 바나 내가 뭐 지속 돼 마용 돼 마용 지도 좀 받다 네 보고 다치 그 독슬레샤 줘 말베. 보고 수 되게 될다. 아니지야 쓰리샤.
1: 나
0: 독슬레도 좀 말이야.
2: 그렇지.
0: 아니 지금 내 주 디나려야 독대도 좀 로정네 지금 니 슈발이야. 지금 라브라 드려요레. 아니 뭐나 좀 가서 소리다. 아 딘사 뭐나 좀 딱 이거 우리 야구회장 기내 송비 지금 여러 받아.
1: 아
0: 뒤에 잡아 칼라이 보고 세 초고래. 그러면 강의 여러다 내가에 보고 여러 번 알아서 사면 나다서 연 말이 아 저거 갖는 시민도 부부디 여다 메스 나오시라 연 말이 다이나 지기 가서 로드 와 니슈스 친 지속 관리 좀
1: 소수 관리
0: 아 내가 메드 잡아 아 고난 김상아 저 로르 봐
1: 김아리라
0: 로드 잡아 신내 눈슈디

0: sungyo resta khurang kalsin shik andar jwari di dusri se gyumzer du shirwa odende da dagwa den din shwe yong mendo ani ti ti shwe yu da kharesa na da ne gela sum mesin da mi yotsa ka ta ma resta da ganju lobsu kheba da ma ngu sung gwa ba ti kharesa juma sone ngo ka le du mi ka changa shiba ji ta ju tugu mena ya kharesa na da ne go gela sum de da lobja yang yin jwar ba da da yang yin ge chi gwa ba mi lobja di dugja resta da yo ma de le da ka chang thone lobja da mi ye jwar ba da ku du shina lobja yang yin sna ka chang di ma le na 로저 야가진도에 안 타면 그것도 쉬어봐.
1: 진짜.
0: 그것도 쉬어서나 안 가려서나 다 디나르미 기회신인 개발위원회인자 가려위원회 소설 디나에 그들이 마중으로 와보게 공부하다 마중 보약을 정해와 말아봐. 이 문에 경호를 시작한 것도 한 학과도 가려서나 가장 쓰게 되게 부공은 애미 개침을 시비지라 야 알리 소설 안 그다 레네 갈리드들이 개침으로도 와 레네 갈리드야 이교로 줘야 말아다 나 메시지로 와 이 인도가라 야 근데 소설 배정미 결국 좋아하던 저 유배날이 이제 마다라더라도 와. 난 가장 말려나? 난 소소 비게 레산베 라이키르다. 제산베 내가 마무지냐? 고연한에 제가 수고라보다. 미다 안주 배신은 신조 만조다든 내는 라미 미시 가다든들이 시부지 기여 말들이 안주다 지속글이 망보지 나라. 가장한 저 수주하러 와. 니냐? 가려서 난 지속 균형이다 좋아둘라 미 결국다 소소 직 좋아하니 니네. 다 레선비 레가 니 디체 아섬산제나레 뭐를 랑가 당부디 가장년 저거도 와 디친스나 아 당에 디 제신기 유들레 조선 민두스디 디데 용대도 와 이제 말로나
1: 디
0: 그냥 가라상 감수 연락 소문 신지제 아 김다 최경 부국할 비들레 샵다 디데 뭐임지 어 심슈디 경고 유사레 저와 돈년 보시고 그래다 간대시고 그래
2: 주변나 롭트 투딘 총숨기 직규 익세 동구여베 팅딩 워체존리 리체나 롭트 루메 기겐기 투미 겐라부 치리나타 롭트 루메 김다기 투미 제스다와라니 데지 수체 이제 마당 공기 탐에 퇴주나 김다타 롬츠 싱캄타 유캄 롭츠 소라 토뇽 치다나 구베 테라 졸링 수시유
1: 내린다 광리키나 주수문은시 만나서 이제 공기 보고다 김다 참물로 심칸테네 돈요 넘주다 다는 신달롭촌 텔라 규지 차취부지나야 돼 개침으로 말 주자 디신기다 개침부지 도성기 가리인스나다 보고 수칸기 대단 줘봐 진짜지 디토리아 김다 카시에게다 이제 마당 골다 담부 담부도 도교로 봐 마당 골라 싸고지 메시민도 당한 주 기부단 가죠 헐레치스
3: 네
1: 치료 칼라나야 들바다 치료 칼라 간주 긴세리 망부치 다 장점에 들바
0: 이제
1: 아니 보고 이제 당글라모야
0: 마대지지
1: 마대체체 참부 대비해서 이제 조화시해서 이제 내지 이제 튕거 얼바 근데 진짜 더로 돈안나야 돼 개짐으로 동안
3: 네 다 그냥서 가서라다 저기 문현기 미리스나 저기 그냥서다 기나기 롭소 문현지 여러 바다 그냥서다 김다도 저기 보고기 디다 사람들 돈아 씹는 것도 당연히 저 같이 손야도 쓰그러다 돈아 채다는 유용 말해서 사람들 다 지금 가면 될 수물이 이나 아직 체리다 틈바 지금은 저기 이 당연히 자리 계시부를 삼기도 사바도 저기 이제 내려 있자 말이야 안에 저기 수구 대단한 간절 유미 등사 망고식 다야도
1: 아직
3: 가서 때 시작 좀 망고 사 말해서 사람들 다 때 수문에 당연히 안에 체리다 틈바 계절에 삼기도 대응을 해야 말하게 돈아 싫다 뒤서 가려 여러 사람들 놀 시기도 다 이런 거에서 부국이 이제 슈백이 규림 날이야 부부 슈디 잠발이야 지금 여러 봐 아니 등산하다 가르소래 로야 테슬레서 가르세 심지어 가려야 테슬레 나오르시 뭐만이나 나오시라 등면 아직 가셔도 세리가 돈아 지고 다 삼면도 아 롭정 랑직다 야 도스 다 도스 가서 레삼으로 도와 다디 계속 쉬부지르자 레전 조경 보게 단다 세상은 순디 잠발이야 문에 다디 대단사디 말아서 참매기 뜻 가르소래다 유나면한테 안 담고 샤고라 그러나 다 이나 학과도 다 이교기 리드 잠 이교 걸어야 즉 세리가 되다지지 이는 하나 좀 니디 개체부 시부를 숨고 니디 하나 좀 니디 당체지 여러 봐 다 같이 하나 좀 이제 내려 좀 말 아직 가르소래다 우주 잡지 부고
0: 아르지
3: 학과도 하나 좀 등사 지 용기 하나 좀 김다기 부고기 니들이야 아니 라마메비스 저거도 말이야 아니 정세 등산은 아주 로스 저기 로스포네마 다캡 제제 정세 연구구에서 미소들이 부국이 예수 들어와 예수 현다 가지 말도 이 부국이 다 저기 니 구제 저러와 니들은 아주 미나리야 지금 매도 미로 저러와 다
0: 이제
3: 잠발이야 아니 주주 가봐 예고 미사다 달하고도 등산 체력이 되다 보니 저는 주주 죽지 말이 봐라 죽지네 아니 관을 방가 나서
0: 저기
3: 아니 지금 봐 지금 많이 봐 쇼트 버치러 와 오늘 당내기 니 봐 코드 그렇지다. 아는 하나서 쇼게도 봐 주주 두 번째는 야 주주 디나야 망고 매봐. 르방아

0: 저름치 녀수바 지갸도야 저바 안딘데 근데 지기 아니 개체벌의 상비도 스타이랑 하나 좀 같이 지기 딸 흘려지 때에서 지 가바 라바 시대샤 아니 고 보고 뱉 때문에 때 아니 지 그 가바사디다 그 수고리야 아니 미카라 네베스로 수고도
1: 아니 제가 녀수마디지
0: 아니 내가 같이 때 봤지 그 보고 지가로 소리 알링가로 지 땅아 최한배다 야는 때봐 지기 시에 섬대다 화동랑 좀 통진나 이제 또 양 같이 좀 다 같이 야 때스 정말 제가 시럽에서 시 지기 시에 땅아람대다 이제 그 두가 디고리아 나도 이제서 선바 지지 내지 그 뒤야로 봐 이니 좀 봐 남이에서디
2: 죽체잖아
0: 시잖아 그 두가 좀다 땅아 나도 인사 지기 가서 소 처리 돈에 선바 지지 내지 니면 지리야 감 찍지 좀 다르지야디
1: 你先去拼个人。对对，拼个人了。你老将军啊，老子集中在西格罗邦那做。老将军怎么了呀？拉布拉达拉布达边的那呀，格罗索勒，他开发的需要的。老将军怎么？老子集中内蛮的了些。现在他们啊那做，那边越代表了，他们怎么怎么罗邦那做？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么？因为怎
0: ngaranzu yigze leru zama gaza mal chi ani jamina zora chi jiju na koyoke chi sema dyan du dwasyo marwe dile ya gyoncha shibu jiwara sangu du jatang hulu ya chisya ngaranzu chi yana temi chi daga tina temi gune chuzi chik klasa ki temi ndi gune shubwa su nangdo sema di o di nangdo chirwa ngaranzu tanda chi ki gyuyin sing marwe gyuyin nala ya chi ki karcha chi tungtung tungtung chi ruzi zama koyoke mi sengam di nangdo di yudu urwa yudu zama ya namiya ki namiya chachwa mara sampa jongda namiya jongda yanyan chinze durchim rwa ay pa naju zamba nga naju ki samdangdu zamba gyushi gana ya dhishi chigla ya samdangdu zamba ya ko sampa kolsa ya jorwa gili ya gyun shibu jibu yubda jayza nga naju ki chigi loni yas daga chinan yabu yung siri gyumza yasam gune shubwa nangdu yung chigla ba chigla chigla chigla chigla nara ya ane kurang sampa di daga loni daga rang dede yorwa yanyan di jongda chiri siya
1: shuza nganzu ngune shubi nerida ta ringura dani duna di nyobe sulche nyobje ta di khara ringu dinda tuzu cholara ri zeya tundu tara dani duni sulche
0: ta di nganzu gi jo kanda kana khot kala nam sa jibu di minsk ma da gele gele je je mi di jawa tseji le ya yang da gu jibu chu thumu duwa nganzu ngwa ma mi su yun gi jine na ya jine jangi du su mi jik gar so ra da jik gi nyamne gom nyamne s gar wa di lob chong ji ya tapsi yak shu ji ra da wa da kodo shu du za ma ya ana jik je de tu ba ana jik nganzu gu mi kiwaan ku nganzu jik gar so lo le ya jik jindi zan bada budu da budu zin gar wa an di zang nganzu da le ya nye cha bionjo su lup chime ki gyu shi su nga gyo chime su jiki gyera shibu jik
2: duwa
0: gyera shibu jik duwa
2: gyera shibu jik la shibu zambara da jiwa
0: shiwa ta di nyung nyung shibu duwa ta di nga nangzu ki jibu du ngoma ina jik budu da budu peti rinne nga nangzu ka ta che wa ta chung samar lulu yu zawa samar lulu yu ki inze ki keba mangu yorba ta diosu yudu zama ta di nga nangzu ki dinze ki cha gyum zeng gare su zambara pa yishib si jiga du zambara nesu dakara
2: samar lulu netu pa maduwa
0: netu pa maduwa nesu diri duwa diri siya lup chung yang nyung di ina bu da ra lisa nyen tu de de bra bu ka shi lo chon zu ngal gyu zan ba ya de tu ta gi ta gi nya bu ro bu nya bu ge shi ge be sar shi nya ta ge de ba nya tu pa na de shu ge ga la nya ji mi shen da de de ge de de
2: tu de
0: mu ne chu ne zang de ya bu chu lu yong me do
2: zang bu yun na le
0: a shi ko shu jia de jia de de shi bu yo de ma de shi bu xie de mu ne bu ge zang de chu lu yong me do wa jia zan dan de ge du zu de na le ya ngan zu ji ge san ba zi ji ne tu ya jia ma le ji ge sa ji pa ji dang zan de ya men de ba ji ge chu da de ba yu su ji ge nyam zeba yu sa ra ji da de ba li ya gu ya ya ji wa ra ba ngan zu jia zan dan de di ta ko ne shi zan ma le ji ge ga su we seng gam ji ji ge se li ji a ji ne ga su da ji ge nye su nye su di ya an ji ge ni ya gu pa 就是 当我 去接，接接不了生意都。
2: 但是那个啦，给你送了吧，十里地摊的，的你给我送了送了，俺个嘞都最开心嘛，学那什
0: 么。那个起来我们
2: 那就。完了完了，后来是呢，但那个那是我呢，十里地嘞，开心嘛是不是啊？不过老早红，不过老早后来是呢，他一再当了嘛，就了，他不二都，他就给俺那边送了些，几个菜嘞，在那边炒过些，是呢，长把节是呢，要了吧？
1: 是吧？
2: 都马地接去，第一个俺们过去，先是我们是呢，开心呀。수주를 도난시면 되는 거다. 이제 동안 하면 어. 수주 쪽으로 인지 면지 찍 자샤다 다도와 직샤다 된제 공부하시기도 와. 뒤 뒤려면도 가려서나 나드네 삼루지 가르고 그러나 빌로소아리 보나라 야 된데스는 알아. 백엔스트 페소나 백엔 정신 고르다 민여비야지 와야나. 어 딜리스는 아니 빼는 안주 다 된제 직 젬베지다 시외지다 된제 숙체잖아. 저는 가려서 릉신가 녀르고로 와. 마주 치단 킹베 세남단 송으로 와. 아니 마츠베리다 도와지 신제 지질주 여마마 주연. 아니 지교다 도와지 장교스는 와. 다 딘제가 직 베디 숙점을 째서나 릉신가다 배겐 피그리 송리. 아 배겐 페나 민협게로 와. 여러분들 아니 이제 하나 니 저기 하는 용어로 와야. 각바도 된데 넘뒤디나 다 지기 니무신도 좀보다 재면 뒤뒤지로 와. 어디가냐? 서리 된자데다 이제 당라몰라. 믹스기 견가 전부 저래 삼성 직티 챔스북이 다 직 녀다 말레다. 아니 직바 당세지 돼야지. 뒤에 있는 같이 그러셨습니다. 되네 가르서 아니 걔라 아니 니 걸 송송아. 니는 오늘 전행다. 단대미다 센리바스네 레이팅 뒤 소화를 봤으면 된대 간에 개침을 싶지 송 열어라. 안송원수 두고도 가면. 배우 소화를 변하는 가르서나 체니 말로 주베 지들로 선제다. 체면이 인지면 니 나네냐. 가르서 뒤에 된다는데 체면이리스. 뒤 야고 많이 나네 가르서다. 안주 두고나 롱 폐전 주베는 신도지야. 디시브
1: 피그리스
2: 피용으로 와 디지다 안 가르상 니민 당슈 깽가 옹보냠스 디 이제다는 건 내가 좀 쉽지르샤 다 직깽가 조에다 지 마디 좀 옹보냠스 디다 시바디 네도 포토 와마라 다 배는 건 좀 믹시 이나레 나시 이나레 학바도 챔베스 가져라 오다 디 인디가라 안조 깽라 있는 자 김다 있는 자 간게냐 부근 니들라 믹시 쉽지 나고 있어 와 아니 다 직깽라 송송 응매 개바조다 진짜다 미카르슈그레 지 로즈지 좀 나야 로브 좀 터시시레스 뒤에 개선 버려자 알아서 보내시면 다다 기준에 뒤에 두고 와마라 기준 뒤에 누나네 쇼지레스 그러와 때미 뒤에 야고다르 와 이내 가르스나 로브 좀 제당 터시디 갤라 숨네 이제 엄마다 디즈 만라드네 여스 그러와 미 안 가르스나 엄마도 주나다 지 로브 좀 다 갤라 로브 좀 마티 넘을 거선 가르스나 지 그다 차라니 못하고 난 소소 로브 좀 집어도 다 약도 그 자서 와서 빼도 숨버시 좀 숨도 와미 다 딘디지 페이지 비게 내 퍼국고 유사레 삼사지 디 챈솔
3: 金德出边呢，落着土金穷松给吉古一切东古月边，天地我拆中里里拆呢，落天路面几间几推米，沿路不吃的那汤，落天路面金大给推米，这是到了你点的需求，一切马当空给，他们推住呢，金大汤，罗木村新康汤，鱼康，落不穷说了，托你们其他人拿过别天了，着领休息月。
1: 나나 사고직 전에 도교차 그리지 봐. 근데 림시 이제 삼월로 죽지 그러 봐. 나 이제 죽지다. 아니 안주 기부당가 저도 아 송으로 봐.
2: 근데
1: 이제 죽지에 지려야 이제 근데 소래다. 짐주기 내주다. 이제 퇴야다. 된자태 내주 퇴야다. 이제 망부스 동안 나 된전량 나도 김다주. 나 이제 단차는 배트 보고로 이제 샤만남제야. 된조 토나나에 계침으로 봐.
2: 라리. 단다 들으셔오다. 단대 가르스 그래. 지기 단다다. 이제 차차네. 아니 다 보고 가르스 그래다. 양양도 다나. 야미 와다 이제는 단사 산산지 지기 열어 봐. 근데다 박바르도 가르스나 룸징 보고다. 들으럽지도 다 좀 상만 흔히 곱선 링마라 와야라. 아주 미개에 사로는 좀 쇼로 거라. 어디 있는 거라. 콘솔에 야지 그리고 간단한 레만 내가 도나지 된자디 림주다도 계속 시버르샤. 신신문에서는 다 이제기 다도 좀 고대로함이 김다인에다 디베 개첩자다 땡세지다 디 여러와 어디 니 같이 디관에 문항한 소이냐마다 이제지 당 이제들의 땡디관에 그게 잡아가는 같이 걸어 소스 민트게 루산에 이발 네만이제 돈이야 저러와 너 딘데 디인데 디테일이냐 가려서는 보고 생각 된자 속으로다 대타 디테일이냐 김다 최강 뭐 디시부 나고 여러 삼사지 최소라
1: 나리 라바도 원한주 다 도교응원에 차샤빈르바다 도교단차제다 정제도 되는 안사브리스 이제 죽지지 말바 다 이규래야 개체오지 랍주다면 되바
0: 한데
1: 조야 단단에 도나나야다 되게 양 개침면조 삼사지도
0: 어제 땅으로 저 통진기 이규원에 신을 로브침 담아야 봐
1: 진짜
0: 로브침 담아야 되는 아주 직가로 저래서 채시 있는 무시스 사람들다 저기 다 채 랍도 좀 쓰여 봐 이제 야고 담도 좀 말이야 양은 아주 랍도 담아야 돼 개첩이 십사 돼요
1: 진짜
0: 다 랍도 담아야 돼 직가로 선한다 보수수기 가신이나 저기 뒤에 인지 미지 그 아주 김단남 쪽에 가르쳐 주고 그래서나 보고기 렉차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저봐. 배정은 안쪽에 저기 직생원하시는 제 교류 사람들 다 김원 사람들 다 도수다 야우유도 담 말이야. 아니 저기 지뢰도 수 멤버 지뢰 사람들 다 드렸다 뒤다 말아. 그런 로치면은 답도 요러라.
1: 진짜.
0: 안 되지 요들. 양 가시는 안쪽에 북을 예체 가르스나 저기 가르도 아직 지야름들 좀비 지야름들 다 이제 열어봐다. 또 뒤쪽은 안아도 되르셔. 니 안쪽에 김다기 가르 다 저기 만당으로 지 가르 차도 가서는 로치면 귀시라면 도와. 아 로그 침디 띵 하나 따딩사
1: 어
0: 띵상 하나 조카서는 차진에 비손 접으시 버려 봐. 아는 저기 지르거나 저 가봐 제만 가서 다 가봐 줘 봐. 가발에 이제 능 도위 있냐 봐. 인제 잠발이야. 아니 저기 처음에 봤던 데 있냐 쓰지 마시고 지세. 가버는 거나 저기 로브 치면

0: 이게 즉 민인들 그러나서 등사 이거들 이야 루비나 콜로브 지미디게 안에 제시지 여고 시 교내도 그러나서 근데 근데 유미 디날에 칠에 근데 유미 당나 저기 저기 러브 이제 도미 제제 러브 단데 셰야 되나 저 러브 약도 여와 치고래 배장 하나 저 저기 디날에 아니 어 러브 가시지리야 러브 여고 시 비어디 이나 칠에 가시 디저게 항상 와서 요 말이 야 러브 가시리야 그러나 저 민단들스 요 말이야 칠에 디날에 야 저기 람 멤버 장이 얘나 Lapta dinali yang kuki chile di yorba, kuki nipa di to yor. Lapta tuzi ming shira yomar di chile di ming chi yomarwe, di yang lapta shinda to duna yaga yor. Chetan tuzi mganga gyunga chi chesan suna, an chik damdiyo zambala ya pa karasukore, damya dili ya yago chuna mizi chigli ya chik pendo chi yorba ngada zo. Chetan di hajan genga chim chadi yore. Di nga nang chugi chik nang chung shi tangji ya buguli ya bizi dhigyan jina yungu yomar. An chik dili, nina ya nga nang chugi juma chik karasukore, Leishu ki dili ya samdi ya stangu warba. Ani dili ya samdi dangdi zambali ya, ani chiki jizo kurangin jodan jesi ya, chile karakara chanku tukwe samdi ya, dibali ya desi, ani yunga na ya desi kesi bari. Ani, da dindi nga nazu kyuni, ani ma kembara ziyu na, ani kandri shiwa di kesi bari ba. Ani da genga kuna zulu kandri shiwa la suku bata, anda ga nansi anye kwa tusu kandri shiwa la suku da kesi. Ani kandri shiwa si di yinji miji pa, chiki tenjin jiri ya. Nga nazu dinsa ya, kenza shibu du, kasi ya, Kandu shiu to panan digi gema kibi kama yuudu suu nangu
1: tukwasi.
0: Kyuni gyunga yuwa marati.
2: Masina.
0: Masina gyunga yuwa marati. Da kandu shiu zama yaa susu susu ke chikara suu horayda. Susu yuwa.
2: Damdu yuwa sarsi.
0: Damdu yuwa sarsi. An takaasu shiya shangin dhidhuwa. Tuzu gana jana gema kibi rarwa. An tuzu zaba tuzu sabsa shibu nangu ya rasha.
1: Dazilas. Chik buku nam gyu gita, chi mi sugu di ta inari, lobchung inari, gunji di kaskal tona jerwa. Nyinne shashana, ta yizi tongo lamo, ani buku yusin kanza maase, ta lobcha tam ye jorwa. Diye gyan la kangan shibshirisha. Ta nirang nganzu tinte pazu, ta kimda dine pazu kamin chungla. Karasana, ta lobcha kaba dangur isi jorwa. Odi, karasana, ta kaji lomchi ne turin lobchan dhudu yu di yungudu. Lakbar du turin lobcha tuyanja ta lobcha chima roya jorwa. Diye gudu inani kimda mambu jibe di. Di shiba yon dekido.
0: Des.
1: Da karsuga. Ola. Da nini karsang ngayo wama buji warwa. Digi da bomo turin lopta tuyanji simbarwa. Nya wadi di bedi di shiba chung. Da ba gandhi suho shiogay na samsang dide. Mwende. Da lopta damiya jorwa. Di karasuna kimda gune chene gyulu naya di. Shiba ji kye chimbarwa isha. Di bugule mi di kimda gaya nambi gyab gyog si chirwa.
2: Na ji ji.
1: Nya kimda rang daba jigo duyanja mi rang lopta ndiyan chogura sene yungi yugi mara. Sani gyala khonlu sumdi. Bug susu da rik sen minrawa adana da susu kacho minrawa dil diyanji je. Nam yadagi nyanga chimba chimbarwa samsang chayasula.
0: Na ji. Saki tobe gune je na kimda kasi diri nangyay dhidu. Jir gana su lopta zama masabji. Ni susu bugu chowa gitaan chogurwa da.
1: Na ji.
0: Nyang kasi yang sugui ditaan je je kasi namsi chawa saji dhusul ya. Matube
1: nao
0: chogurwa. 아니 저기 즉 신전 가봐 땅에 있는 신전도 저기 지금 여러다 남시 있나 저기 초용에 또 되지 그냥 같이 하나 좀 러브디 남사지 러브디 여우 여르디 이나 수수 수구다 마트베스 지금도 와
1: 어디에 용
0: 마트스 좀 말이야 바질리 사야 양자 남사지 여 말봐
1: 나
0: 네가 아니 공부치 시워야 그러자
2: 진짜
0: 거기 저기 신전 딜이야 저희 가서 남시다 도단다도 소리야 참아 중앙지야 되다 안 저기 세리기 검시나 참아야 중앙지야 저 말이야 나도 참만 나 돈아 안 저기 로시 파나딜이야 지가 소리다 저기 룰루제제 로존제하게 그것이 유디 개체로도 민단이야 되리 아니 처음 망고지네 삼십 난 거야 러시아
2: 알았어 진더 주변나 롭저 투진 충숨기 직규 익세 동거여베 팅딩 워차존리 리체나 롭튼 루메 기겐기 튀미 겐라부츠리나타 롭튼 루메 김다기 튀미 제스다와라니 된지 수체 이제 마당 공기 탐의 대주나 김다탕 로마츠 싱캄탕 유캄 롭충솔라 토뇽 치단나 괴베텔라 조링 수시유 다 콜라 제스다와라다 하부츠리나 기 수수 김다지다다는 신기 아니 로소 지금 왜네 아니 하나 쓰다 롭튼 로마츠 싱캄테네 이네리 롭종테네 이네 조부딘작테네 이제 마당 공기 저지다 되게 근데 제 괴면 태라 망수나서가 다 리젠데 퇴적 김배 죽 지접 동안 나나 주 리젠 죽 지잠데야 지나주 아니 롭튼 롬초라 까면 가르송해나
0: 어 다 저기 단에 나나 주 더와 뒷나는 이교 인자 봐 드링기 그런 소 저자디야 이교 인자 봐 저 남대야 지가 소리다 노르는 대단한 거네 봐 지가디 저리 봐 나나 주 이교 딜이야 아니 레그에 차 좀 돼서디 타라 나나 주 강다가 있는 저부 야버지다 도지 응거로 봐 나서 다 얘나 저부 야부 여부터 손 가나 줬다 지기 문에 전에게 지가 소리

0: 다 봐. 디데지리라 근데 다시 보시버리. 이나나 저기 제부 야고 맞은 거디. 아니 다다 보고도 로충충이. 이게 유세 타제야 말이. 상관한 저 딩산 가면 송다지라. 다 결한 가한 저거 말이.
1: 사브레스
0: 전 타제도 봐. 다다 하나 저 로충충이. 다다 더바 로드바 두질레기도 저 단독 로충낭 제지. 아니 저기 가서 저기 단독기 가서 즉 풍경이 즉 상고 열어 봐.
1: 내가
0: 로 존나지. 아니 바나디라 로 되게 충주를 아니 저기 주로 주든데 내 인자래. 아니 저랑게 다 사브르다 요 말을 쓰기 되나? 아니 보고 다다 되게 말해. 저거 정나 저 이제서 유체 다 제도 화 말아 봐. 세상 딜이야 공부하고 신능지 알아 봐. 안그랑 저 아니 보고서 대당하네. 아니 살로 유엘이야. 안 지지 김다래. 안그랑 저 니 아니 안그랑 저기 기계 남 소리 나 되게 좀 안그랑 저다 지소 총 용네. 아니 쪽대 야고지 나라에게 저거 지중이
2: 내슬라스야
0: 도제나
1: 아 당가나 김다진군의 저잖아 문제다 거주래 저와 토마다보다 다 로마 마다서 말해 다 녀모직도네 부강로 이규 야고로 이야기 민디슈아이
3: 내세 도제나 당에레 진도 촉배 이규 다와레베 참대야 콘란 하부스리나다 저스다올라 니기 다 용처로 냠추 남는시 할로만 남다 김다츠 정이기 심캄탕 류캄라 토뇨난체다 디탕기 르심테네 이교카라 동린난규 팀괴슈규단다는 신기다 로마초야 이제나로라다 요새 총제토베 제시민들쇼인 터제나 아니다리 제스다올라다 라우츠르랑아 줄리제나 페바닌 타고네 끄진지쇼야이 같이 세그남초 콩도권준탕 줄리슈베 규림낭 낭둔 참미자워탕 양미다베네 주퇴시베 대된 행계는 리그비니 꼭 랑도르 옆쇼 팅딜리 챙기 십시 단년 봐 뱀블라이 행계 주된자
4: 원양 년도바 더도 로스 제도베 커큘라 규원여탐 중국 구진 캄스 링류 커큐 진류 차상라 닝녀와 진세 진고 투베 뎀보여바탕 권바부드 로데원낭초 대외급수 남타 르문 년초바탕 천년지기 부주 보여초바탕 자다 내수 제도 제마 저와 제도 고무치로 규드 록수양 바르초
5: 탄더니 삐진키 추즈니슈 딱다지
6: 변종 롱친 년치 리후기 벽에 롱치네 한다 변종 선굴 냠다니 진수부
7: 변종 롱친 년치 리후기 벽에 롱치네 한다 변종 선굴 냠다니 진수부
8: 생방을 행제 공감상 드리니 변다시비에 채 니수니탕 지도초비에 채둔 热身你们谁?
9: 听的列车南书局南团组你年冬人民女子处理节用期机构投入东国组团让众去罗摩村铺上团日务前年一个南书北国团据据列书党委重振了大国级别七日列车南这里让院从这些天气当作用期居住列书党局的车团前年将用期编组团基座电部团军车国内空壁主局了团建加入国楼
8: 표시외진주당내로든주등코와텐수수외랑경정기족지척배토총기토고규족지체배골장교정기지조체리케분기체리케배시진핑기링내공바롭총탄락다체주르민리총재냠주탄냠뇨베리난외골서인샘라레첸키낭둔십주남세로나디가레코니네주비세지체듀닌키가조니도야미자주류개용기지규토규동수유탄
9: 让众去就可以去就住协助业局了切断业界松松啊苦林铁巴塘协助推过仓部业务社加接罗门村普三塘日故强年免费普通主社局了就业社小月初次接塘干嘛你去了他在能住土林路镇一边就住所罗门村三十一千百国年天大塘给人去土库车就连南集中你都土就行业社天大开局业 出国所说三年月别落车了也就出于日外月起什么事拉在陆镇起就住所金大征程军起拉土民族三部村别灭到四百千年出国九个人的天就过年的有事金大征程军起出国落住拉场别村前别中镇王别推银别出国一九起定罪别切灭到的牛别银出国一个月起三落车出于日外月起什么事小王阿布年拉萨重建能就土林陆镇塘别就住所
8: 罗马村阿布内九个人自居，车子骑行越不长，给跟村罗马国家东塘民队学习有限。他在那座土林路镇塘边几间，人家面前往开，敌人出国出九个人，罗松。

0: gundu sengyu ta ye gyasule gunchung nohu linli khele bu
1: sengyu gundu gunchung le zenki sengyu gundu nangchen sengro lingge ge khup chomra ta dom ji ge ju ge thalu mi se sa je den ja ta dom ge chedön cha ju bi gyu ri sha sham la ti go gi nang thön sip ja ben jo la ne lingge chong ngo drin ge ji
2: 你这个不冲着大动机器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ki denja chuje gyuntu toro chin yupsi mixe saje nang disung ki saje tha mixe suri the chebe jodip saje chugu manjar ki jodip saje so chuyu jelo ni do jamen ni chu zu lo lo mixe saje denja ta dom le dun ki hoji sibu ta dom ji tu la gyuntu shung ni jabata ma chu gyu ji tha su jo ro ngu ze ki ning ke ngu mi king le mi ga ji den ta dom ni ba che ro dong wa ge ji ta dom ki pi rim 제니의 승률 계약받치의 체내 롱아체 중앞에 고의 계약부 조토바 제주임시 사르고베시도 제프라시나 마주의 교제타 수조로 무지기 닝케 무미 경일의 명리 따돔 디진키 미세 사제 딘자 정신타 체리 정신 뷰체 춘지 정신 체를 십시를 님부치바타 산의 사도토 십제타 텐시를 님부치바 락제 사베 닝카라 카데 쪽비 남수 70기 조거제 체리 랑게기 미세 사제 가제 마주의 교제타 수조롱을제 코주코티키 덴자랑신타 덴자랑신 치료 동주임시 대단잡지 대송사제 겐경뉴바 토르동키 체륜차주타 살롱송조시에비 조그만자키 쇼르세키 덴자다동치슈 체동차주비니 차제사제 치송키 티자주마라 체륜주지 딩섭치바타 미세사제 튼기 니르경키 디글람 응아르베 첸딘토당네 야지 제주별로이 챔제타 톰낭 치료 동주임시 생리기 다와 당분의 응압에 팔아 랑게르 계지 속진 칼람 계주망 토다샤 샘르 티고르키 나도 십자 이신야진 라네 이게초 모르는 시
1: 신조링게 니티의 사고발 중국수 주의탄 유주민냠제 현조 커주수 주인라 초번의 시도 중월시나 탈로 춘토 랑게르 계지 속진 칼람 균퇴가 망도 치네 진당압에 최 숨주 소진인 팔아 계용수 계지 속지 칼람 계주망 토당와 타 사고르 중 최근 퇴된 남초 개탄 계줄 학자 망도 당유 진당 아바르 게용수 게지 소진 칼람 죽지 망도 당와 티다 이시에 칼람 듄타 유럽기 칼람 숨 미링 창매 칼람 직제지샤 센조랭게 예낭키 준음 링콘 마차샤 샤므르 대고 예낭 튼시저 벤조라네 링게 소모 주는 것이
2: 니티 서고에 바라 제가 피제 당 주주 의원 행간의 시도 중앙시는 진행 앞에 체 뉴스 진행이 예낭키 준음 링콘 리티 체준 게지 총재 마추 눈진 차지 예전에 중파르 유진 다딘기 놈진 버조 마체 공기 내게 님 주의진기 찬염진 공니 티공 버조 마체 공기 내게 님 주의진기 찬염진 공래 마오엽시 계지 총재 놈린기 균도 조출의 신은 진도 초배 체 신인기 최저 뉴스 접신에 송 개난기 능놈탕 자유놈기 진공 전제 고로 납제 뉴스 쟁아탕 고로 납제 주민아 소소로 차엽시 생리게 제로 니동 뉴스 저조류 캐리 친딩 총송 냠지 디디 지치고 비샤 샘르티 고르치 난도이 시브 이시안 첸라네 링게소 오드르네 시
1: 진조 링게 니차레 기캡슐레 탄 치진 진부소 디칭아 이냠제 토다도 잡네 제로 니동 뉴스 저조류 캐리 치 지치고 갸비웨 캐리 친딩 총송 냠제 지티 기치고 비샤 사고 베시도 제발치나 타딘 기치고 뒤즈니 진당아바네 진드 중예베 발 인신 존내 레리기 치든 지디 기치고 비와타 중앙 캐리 탄 망이르 캐리기 캐리 증충 탄 치든 지디 치바 산내 카기 림바 탄 캡곤 치네 지디 치고 나 초제 지구 리샤 티나르 추미 탄 십슈 추제 메탑 링류기 탄에서 존내 레리지 투기 치고 비기 소 추도 제고티 클레 친진 충숨 냠제 지투기 탑람 갸치로다네 시리 다왕키 셰프슈 지시타 토림 로블링 탄 롭처 70 칸타소 무제 지시소 초카기 튕군 직뒤체디 클레 증충 탄 클레 체제 와르 비리타 짐드 셰프슈 지투제 기레디 중규타 대체냠구 타 공오구디 첨제 구티제 제베규 냠제 지투기 켑제타 띵습체 삼미체바라 분숨 초수 동규리샤
3: 喂天哪快去春节穿了休息

송개 니모 코주 지주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대송양진별남내창연구봄키이기냠당오연집루시의캠비니창디연배양다칠음디니키르

chong nam tso mo tyu je ng na chu tem chi no la ki da na be lu xie wu ya xie be nian bu ju gu chui do xie na xin bo di na pin chu long chen yin chen li kong ki pe ge ki long chen ki le chen yan pu nian xie be tie don li chen ji ti ling ki le chen di ge zhe ne tie ga zu jiong xu xin yu tan ti ling na chu pa ki xie ba zhi tu nan ka yin na a ba san la ji an zu chang ma pu sam ki chi do wu ya xie be xie chi ta zhou jie yin na ti ling ki to ju ki nin tang bu de li nang na chu lo ma leng ge 우리야 쇼기 없이 쇼기탄 타과도 있나 이제 담배 증가탄 타능신 있나 뒤균기 초에 최도 있나가나 초 김다시 기응은의 쇼비나 보고 있나 초에 난기 있나 초주탄 타능신 있나 샘기 샘칸 소기 텔이나 니지탄 롭소 균을 렘바탄 콘주 삼로 있나 똑바나야디 하장기 개침시 리스 랭겔라야 전국의 쇼인나 当我们去先朝谈朝朝林建的李千南的亚书南街李千南的亚吃吃许别路线给加个最林南街配不单这家人呢提林给托酒给你们店的人呢林建的托酒单南天给罗门林建的亚门气配过光谈亚门呢其然给人呢其然托酒给你用啊成女谈店不定这你们去南国光明年的亚门呢去李千南的亚铁板亚许求个月李千南的亚谢巴克安昌连过街估计出街进啊顿顿顾谈出街送 你处处处给你过来过安安他处给你给处顿顿拒绝修求个月了其他给你呢邱英给地不占有位置加写不单陈陈给记得CTB歌声传情系别地不拒绝贴个切真啊姑娘接了接难了修不一年了这个月了

Jesus님의 롱칭 러브 추. 지금 이 순간에 키 있으면 롱칭 러브 있으면 키에 다 줘.

Some 南下了

Kibe

0: 저자 마셔 앙창 아타 저자 토셔 앙창 중이 파 냐놈라 남티교 저자 마셔 앙창 시타 저자 토셔 앙창 쥐엉 파 현재 차부총어 파교 저자 마셔 앙창 제타 저자 토셔 앙창 니즈지 파 배경이라 퇴절 파교 저자 마셔 앙창 시타 저자 토셔 앙창 쥐엉 파 사자를 점어머 먹고교 저자 마셔 앙창 주타 저자 토셔 앙창 니즈주 파 냐모 점어머 먹고교 저자 마셔 앙창 뒤엔타 그래서 토시왕창이 생각 발제리도 텐디 남시 응원도 슈사
1: 디카르니 헤니 헤정 룽치 년치 레궁 헤게 룽치이

왼잠기 채무 그 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에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짜기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투 지속이 년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谈的你毕竟起去做你就做孙大大事
1: 你看了你
2: 看
1: 你中龙气年轻也共来见龙气你
0: 谈的你云图写这列车平常写着写不动于图书日
3: 平常写着没路当车图么你为撒图人面对自己主权
4: 平常写着日常看望图面宁水来冲别写了给送去
3: 平常写着
5: 三个人不做公干事，我让做平常写着写别军队前列的才能听众成为高头去。我里阵地做将学兵，连阵都不赢。三个人不做，天灵个人才能跟刚进来那点点训练，凭借猛水细节管理，确定那路学赢。他看给前阵我说嘛那管理啊，跟那看给罗军都举起，我都学赢。跟刚进来那平常罗平多强烈能人，给人起码我选别同给些个又不谈，天内跟人选别急。平常两点起，电视给跟前某谈，平常一宿开别听众机出席选拔。平常人内有个参与公司拉上别，电视出机，电视老板建议通跟细心约束。况给咱们家国内选拔呢？因为根据人不起来成为人均参与给前线热门电话谈级别，其中我们就好谈。两个里面年不拉上别，其中举起来这边那玩意儿，结果谈中人别，这个忙不同人约束，三个人不错。天灵给平常写的识别军队前列的才能，给人空气，抗战心理啊，水军人员是个有没大，水军人员给群众一群，水军图相对参与给基本人定偏松的过了，他还能行水军图第一点别用个门前级别过了，水军军阵他十二九年级写写过了三年前的那个人，什么样给人前列我说过多了呢？
6: 天灵啊，别军水军识别过了六种需要去听的声音，别军水军识别呢？国定国人员的技术工人，别个时间是交给俺们国定的跟这些国务要的，所以呢，别们指定的开局点别时间刚有吧，那么呢，俺们别个时间是交我的。第二呀，南头个团呢，俺们招聘你个团呢，一旦有点吧的，到第三个时间是交给俺们临时的这些个团呢，嘛就是不行了，所以说呀，第六档、南顺档。陆续看了呀，俺是个要的。军事呀的第一级别主持当几档看了呀，是个要的。第二送当水军事呀的跟这几个高龄个要的是呢。第一级别陆续当预处看了呀，各个不当。第一南昌的这些个人呢，忙是要的。第二出路个陆续看你出要的。最近人那个团呢，下边呢，别提了，俺那这边那就打了要了嘛。说这个当，说这个当，还能炸这个当，炖菜这个当，能对这个接人来吃啊！啊，当，点来人来冲啊！我一拿呢，娘啊！当我就叠不着了，对我的鸽子接人来冲啊！我见，点这个别的人来水油汤来吃下饼呢，这边呢就接，点这是吃一点不得。当点这人对水军讨来呀，俺呢，吃用的设备呢？家亲不当，定时不洗茶有点不对。大理地呀，需要跟人对做的个的饮食呢。芒水个过年嘛，需要在定的时间。芒水个团呢，下边呢，芒水了呀，俺那做派看你有点不对。做的别进了这边，俺那芒水等。玉龙说是呀，俺那芒水卡，定的个俺那看你有点不对。今年下边呢，别了呀，俺那该当人呢，捐给了说吧，给他们个吃药的。第一点上班呀，俺呢，为了推门门应别，俺开局也为没事的，于是卡了呀，俺呢做的别个水军是学校的，第二水军了顿上个一万几对不对？水军给俺呢顿上一万天来水兵呢，水军给俺呢顿上了，猛水个团呢顿上一处卡西对不对？但第二呀，俺呢去路当，俺呢人来了十八，猛个团呢用过的，大理的学校的猛水顿上给俺呢一处团呢。马卡西学院，俺那当过的去那位芒水干一点吧，得到了，俺是学一点吧的。你把的北斗鸡呢，芒水干一吧，得到了，八十是学一点吧的。双把的二十鸡芒水干一吧，得到了呀，七十是学一点吧的。 시버디 등급기 망수 간이여버디다라 다수 쉬고 이여버리 딘데기 망수라야 딘층기 이단 카시 예제 딘데스리 다 당보디 나수의 토네 시비이나 나수의 승리디 딘데지 쓰기여리스나 치 남의 루수단 유추 간이여버디다라 쓰기여리 디안 뷰디라야 아니 미리 조언에송 디 두급디네 땡망 나타르 고쪼베 딘성 디 빨으시고요 딘성 이외면의 체비는 디 낭라 안에 베 미리 딜라 란로 원웨 안 유조 소스네 미르 망고에 파르도야 외도 저도 파르웨 시리 나초게 베라 르뇽아다 안에 조차 니도 그 제람 쯔베 유스디 뷰미치디엔 기삼니 시리를 틈베 직디 미치게 망스시레 티더비 망스라야 아니 나가미 망스를 지단 가리오레스나 파스야다 루스야다 상당양의 소바 유롱 소소야 믹스의 캐지 유배 수규민정 몽구시 유바 마세 아니 파스야다 루스야다 상당양기 아니 제고 디 베기 루지기 아니 띵라야 개친이 벌순요레 상동기 아니 초계 남의 테네 셰비나 조 미유기 아니 쪽집 타다 성두기는 파두지 세네 하젠 자양로 서버 딘데 근근데 아니 초가 카지 아 지수 유대바당 아니 하수 루스당 상동근에 되면 디야 치링야다 내메바다 왕탄룽도 깨야다 미도 미 뭐인기 아니 자게레 남버 깨야로 서바 치디 되디 시 치월 집에 미유가 토네 딘데 그 망수 몽고치 되버리 디딩라야 리산다야 추산다야 털러스야 밀러스야 소바 딘디그스 몽고치요레 스 디다디 아니 급스 버버디 디급리야 조미야 가바미그요레 스네 치디 디디니미야 디 디급디 치 나위 디기 산게게 출루 마다로 공기 망수기 지단도 조야 쉬고이 되버레 단 나랑스 디 주성 이외 토네 신고야 디 나수 치나위 디급니 중샤베 다수 대단한 고고고이 되버레 바스 디 근데 제일 고고고레스나 때문에 치 디급나 디 딘선 딜이야 바스 그 디급스 쉬고이 되버레 도도라 시빈 디르바 상게게 땜바 디 외수 운이베 디급디 치송 디센급리야 캔로 치송기 조 남베 와라 세미디 르도 주네 상게게 출롱 외수 운이야 디 치송 디센급 운이버로 어디 뒤급네 간디엔 포장기 소원쪽에 발라야 발수식이 되버리 발수이고 뒤급 뒤나나 민남기 치남의 뒤급기 하수야다 루스야다 상동다 학바르도 뒤 다조조야 알았어봐 딘네 한비엠기 아니 지당기 딘디 몽구요래 딘디 그 비밀수균 딘다 균진 제배 멍시토라 강고를 라페야다 초고를 라페야 내고를 라페야 알았어봐 딘디 그 수야 중앙에 강골도 부차 시기는 나란 최디 로고를 따로러야 아니 폐야가 쓰이 되버리 초고를 폐배 아니 로디 로로러야 아니 초고를 폐야가 쓰이 되버리 내고를 폐야가 쓰이디 찔로러 폐야가 아니 쓰이 되버리 더도 리추스야다 리상다야다 추상다야나 서바 상수의 제고디 나수 니신 제바당 첩지도 아니 전비 뒤로급러야 킹지 기거다 미리 생기 진데 몽고치 당내 수지 외동 튜무미베 안에 주차하는 게 쇠되버서 다 딘선 디급디라 점린 디토나야 진내 피게 당 치수다 표준 속수디 나랑저 비 간지에 차지들이서 하바르도 캔로 최선기 디급수 루당 하디베 안에 때문에 전세외 안에 마치 피스네 바탄 타왕네 마카지 짬이경 쇠버버 디소야디 가르스는 나랑지 베디 급디네 손에 칭은티 글람디야 꾀비 꾀고도 초브니 딘데스레 디네 체디르미베 안에 하스야다 루스야다 상다야 그 되면디 안에 르모신디 취드윙게 차긴 시고살래야 안에 대드윙에야 그 초송 미그제 안 디랑가 줘야디 숙침어 중요래디 세브라 세비는 나가면 수루디 소소 주고다 오늘 랑게 킨장 주고 치도 하스 루스 제양은 소바다 딘데기 아니 생각기 내가 들을 교 첨부 중재 중세 유의도 조가 그래서는 상계 출로디 별의 운영원의 중화로만 디 중니 아니 랑당 신당 딘의 신신스야 당 심지 심지 심지 신미야 디 把水搞得就松张，甚至当顶个没下雨呢，整理起来那样了。

다 디급기 캠로 추승기 아니 베도야 아니 담배 추디 삐아게 치도 사실 로스 당 상동 다 합해야로 서바 마스 카지 급디디 장사를 샤니 아니 망수 디다라야 아니 담배 추고 고든 입에 내가 카지 디나는 네네 비게야 아니 탐람 딘데를 띠니 상계 추루 베디래야 초연에 삐아를 편도 침부 중앙에 개수 급디디 삼바 망수의 제법 창문점이 쓰고 있는 지 미리 지기야 출로 사바지 베도 레비운드 삼바야 당리수 하고 있는 거로만 제산 디 각자로 서브 마요야 치도 망수의 카지 랑사샤지 딘데스리 디야 나란주의 킹급에 내가 개첨부지리 상계 출로 란다야 머딘비 나란주 합해야나 서범 지 뭔가 중거로 사가 상수로 서버 다정로 서버 도저지시디 장사시아야디 초지네 배기 망수로 즈구르시야 초현지네 대다 장사시아지 아니 상계출로기 공정인비 내가 카지데 사드는지 빼나 다저더부 차시기는 디에띵라야 아니 상계출로기 송아로 서버 딘데 디야로 서버 딘데 뭔가시라 중화래 디 내가 디 바수급기 망수인게 내가 카지래 얘네 치수디 숨버디 아니 치수고 권의 시비는 치수사디 니럽기 루스 칼이야 치수 주고 이대버리 뒤조 가래서는 간대한 포장의 성원 주변에 멍주 주중 제배 바르게 든섬라 니럽기 루스 스나리 오늘 치수 스나리 딜수고 이대버리 되고 뒤 나라야 나가미 파수당 루스당 상동다 다조주야다 합해야로 소바 딘데 근가스도도 굉장히 제배토 벽이 틈음인데 아니 괜찮아 소바 비미초에 요체 망다 진양 사드지어 급두두 아 빼는 차식이나 맨치니 쓰시운다 디디 중에 급이 대보시운게 맨치니 쓰시운게 아니 팀로게 요체로 소바 딘데 카지로 롭주 아 제바다 돌로네 차식이나 속제 카지 나랑츠디 타겐다야 딘데 이고도 페나디 가사 짱바 시비알로 서와 딘데 나가면 얘나 소르지선 딘데 지기 최심시가 말에 수고 디샤네 제베나 또 자케르다 벤조야르 치메다게 아니 베트 추다 첨부 시분딘데 쓰는 것도 딘네 신기 진네 테네 시비나 예수 천대소야 디글이야 아니 주균의 제비나 주균가 잠지 따르요레 rikyungto tsa tsangmolo tsaeta tiyanpa. Na ngami yisu ki pikeya tritangdaan, ane yisu ki nyamdaan, yisu ki pikeya zezaydaan, tritangla sokpa tinte mungu jilu chukdui nanche yisu chintay suyawarwa, bena di gyawa kundi chuksumbi dikabliya. Di nishin ki lhari li chashiki ne diri, lhari ki pikeya luk ngatsi shiyawari, tsa tsangmolo ane tenki chiyalo sokpa. Tinte ki tuane sori pi ane suy, sāngu mōnggū jīg nē sārtu jīyō rē. Tēnē chōyā sādōng dāng jīmjē tēnē shīwī yīnā, nā ngā mō nē jē, anē sādōng zōgō dī, anē xā dāng, chā dāng, cī, dīgā lā mār sūm dāng, tēnē xō dāng, wā mā dāng, mār, dīgā lā kār sūm sīgā rē. Tēnē rīg lī yā, jē yā gā jē sā zō dī dīgā dī rā bā, dī dīng dō dū rī gā tō nē chā xā nā, zāng bā nē zōgō rē. Nā ngā mō nē jē, chī sū gā bā lā yā, sādōng gā jīmjē gō nē shīwī yīnā, Sāgu māng chēshī tū tātāng bōngbō lō sōpa mīkbō kōrmā chēng tāng mīkbō nī chēng sīgirī. Dīndē tāng dīndē tāpchā tāng chūrnyē kē sōrchā. Chūrnyē kē sōrchā tī nyā lō sōpa chitā rīpā rīpā lō sōpa. Tō tsō sāsui tsāwa nī nē yā mā rī. Dīdā kī sīmchē shēng kī shā lō sōpa tā pā shā nī anu gōngā yā mā sā nyē mōnggū yōnggū yā rī. Dī dīndū ngā rāng tsū anu chūchī mī nā nām kī shā pā yā lō sōpa dīndē yōnggū rī bā. Di yindir sanpa ya, chi su diru nishu diku zangla ya, bimi chiki du zhukhyang guja la soba dan, chungpa la soba dinde kashi kashi chungyo wari. Dida ki chi miri ki sokcha tongzai saya ki sui jo wari. Sui ngay dila ya, deje, ane nyasha sanya la soba dinde chenpo chenpo chungyo wari. Di bina cha shiga ina, gyaja kyata ma bimi sanya yori besi ni kyun yamari she cho wari. Tongzai chi yori besi ni yamari she cho wari, gabdi di. Tijia chi zang yong si wari. Dinde ge nenga la ya bimi yong ge wane xebe na tari tohre lhasu kuido ya chenpu ji yore ma tobe do yunglu shidang la cawa nye ne gupti di yore ma re. Di bimi yong ge chabji toho ma ron. Dinde ge bimi ri di cho ji ne anu sangye chulu ge shukin chenpu yue ba tang cho xen ji ne dume su yun ge bena nyala soba ya na lada lu la soba dinde mungu ji nung ri che anu sasi kyun yore ma re. Di indi samba ya

0: 所以真正的那些是因为别人的错，给他了。那底下那些朋友，我讲这个事例，就可能你的呀，你点击点不嘛多，先给俺贴着去为，所以你啊，别就今年这样当，别个这样的说不定的，早晚上呢，明白了。当他把多俺呢，别人的错了，感情全部写到一百单，一定了呀，暂时别大单，起码呀，真相全部写到一百。别人吃些个人呢？
1: 帮忙送你钱，伊那人吃了了，有些那几了呀，等到这个住伊那人，点点心给点点个在我扛当扛一百呢，对呀，大的点点这样说不定在蒙古去有点不的，点点写不写就让俺们自别个是用了了呀，写不吃些个呢，写不当当脱了呀，俺那大些些的，大些些的，虚些不些的，伢们伊那特别了吧，特别写不写的，低些不写的，点那俺那个他们。
0: 俺那下了说吧，顶这个下不了说吧，下不当当蒙古写了要的，水军给主张，都是这的俺那七十个丢个了呀，大家全部中间顶的是的，西北的打水的跟这的是那呢，顶个避免忙水了呀，俺那啊是个要的，顶个给，第二俺别人吃些个呢，丢个底，别西北军队当兵吧，那忙着几个接班呢，当天把都别个水军给接当都是苍茫呀，打水是个要的。
1: 但第二，龙东厂蒙古人了呀，表面开据点别呢，水军人呢，参谋别的军政党、代表党员、某些讨论，怎么讨论呀？表决水军人呢，给把这什么下当下些一点吧的，定个不吃些个呢？第跟这的是呢，水军人呢，给村党个天天吃些呢，一个党、改党、对个党，俺那表现党、参谋党、协助了说吧，怎么没忙了呀？搞完边缘。
0: 进到进去要了吧？地那呢？到水军个村头走的，俺那一个都改的了。俺那子怕改的，不一的。俺那地呢，少了呀，说过不进了，对个了说吧的。俺那表现了说吧的，他们抽身了说吧的。哦，地这个去了呀，我也个走的，得大个我也进过一点吧的。啊，第一点都表决水军人那个，他那些兵呢，怎么没嘛给俺三百兵员了，把家蒙古下当下西要了吧？顶个怎么领地他呢？
1: 别给人人的，培训给人人的，人是肯定没就让这都丢掉了嘛。第一就上班呀，别给人那个，别开发人心怎么讨论呀，团队团结不的。第二，企业给村长团队学不赢了，俺们是比如上街去路不得不吃些人呢，别个缺个那么松的设备，缺当给一个，别的个呢，缺别大，吃不起的。别些关键俺们别的人不要，吃不起的呢。第二，企业不了呀。
0: 俺那别啥些的了，那么他都别个别看都是，别个啥呢？那边一个村长都是吃不起的，别看都是定了呀，大脚的、龙的了说吧的。第二呢，啊，人呢的、啊，龙人呢的、啊，村呢各色各了样，大脚了说吧，定那个吃不起。当第二这些结果不行都，搿类是呢，啊，芒水跟两个都做大脚主要的，龙的大样了说吧，都做芒水给俺的。
1: 啊，其他节日是的，俺就辛苦了。芒水人呢，出路给呢，这些不懂得嘛，是吧？水军党出路不给，人家辛苦的。工不卡当，缺钱没呢，肉都吃完，干了肉都吃完，人呢，啊，他妈那么人呢，啊，缺当听嘛，是吧？啊，这把也捐给有嘛的。芒水个套了呀，皮个呀，叔叔龙伯的，叔叔龙伯听不明白，吃不着呀，都做芒水过过节过过人呢，皮个呀，第二芒水。 年薪阶级，让个米粒的存在的，军事结构要的。第二个的，科技的，马建没说出来，就多。别人吃些个人呢，啊，上街去路给，俺那缺钱没呢，嗯，能耐，俺那上街个可能是个人，可能是哪呢？给你怕的，给你没时间，听不缺钱没呢，都不吃些个人呢。说是水军给鸡蛋的，皮个呀，水军的代表党员党，皮个。
0: 啊，自古学呀的，水军的那些接班军给呀嘛的，搿类是呢，江浙东北的，俺那那些外地的，没改变呢，这个样的。到这都这么样子，俺你做哪个了吧？决定等好点吧，明快了，灿快了，入中时的，决定来台北，俺确实今年就是第一次嘛，那个，啊，哪个了吧？第三张呀，去了当水军，忙水不如了呀，叫我妹妹，他呢，先搞个那个蒙古军过渡。
1: 俺们甚至对待起可多，当地呢，比如说俺们山东的、龙的、大呀、大小作业给水军的，对呢，俺们避免俺们忙手去，因为上场的军事机关的给全部去了。
0: 최저 민나 최강 최디단 집에 직딩 그 자원 만나오디 더 야고 싶어 직딩에 대해 남는 야 교구를 직딩 미치게 아니 비밀 수긴이야 내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 제리 디카데서는 대나로라 상계랑 순샤베 최저에 직딩 김비 좋아하는 내배 땀 마마시 사지 순요리디 그래서는 직딩 김비 좋아하는 내배 땀디 매베이나 좋아하는 개념이 직딩 김보라봐 대용의 말 대소샤바 디 최로 꿀모마 돈 시베든다 말이 야 나란주 고아 로봇인데 랜 신도 가버리 디순자 디나게 쇼게 조든다 가라 순고요래서는 저도 좋아하는기 타르보다 단지 김배람 좀 받쳐야 돼. 개체 뭐지? 이내 랑기 내세 유디 망수로 그거 찍고 보지 인구야래. 뒤에든 나한테 때문에. 뒤순자 당대 뒤 조초 냉카 초용네 캠버는 게 있네. 야구요로 선거도. 나 뒤네 배기 망수 주당기 주주고 토기 천다기 태네 시비나. 아나 하수야다 상 땅야다 달조 주야다 내골 피야다 로사 땅야로 서버 뒤네 그 수익인다. 디네 디네싱게 바모소네제야 뒤친다야 가도연을 주다 전부수기제야로 써봐 망다지요 다수기 갸침부시라르바 디나네 민장민장 탄예점지시 디네 카다토네 차식이네 가와주나리 교와주나리 딘데그 탐제로야 카다피수요래 디네 망수기 아니 토네 차식이나 루모소스 캐치원에야 카다피수인거르바 시그즈공자 차시는 원해야 다야로 써봐도 지용가치는 간에마 귀는마 제마 견고구요리 디네 아니 다시비 따당 참을어야 안 지수 참고 시라유 대바다 아니 맨남기 치 깨당으로 써봐 양디 선제 출로도 저 유병원의 제비이나 다바다 탐진 캠바당 야나 선제 탐진의 미지 깨수유 대바다 디나랑 지수 견성 시라 탭제 대어리 디네 표준 처배 딘디 지고 배하러 써봐 딘디글라 나라즈 비미디 가신셔브시라르마 디 쯔다 토네 차샤네 나초보 몽고지어레 디네 여러 쯔스이고 토네 시비 이네 딘데레 아네 라마레 쯔고레 기시노 서바 르드 중앙남 땅 딘데레야 안 구구르치야 구셔브지야 디네 신기 아네 게린다 윤댄젠레야 구구르치야 디네 아네 구구르치스이고 테레야 류다 나다 이순기 아네 구루 몽고시라요레 다 디나 글로톤에 태지치외한 글로 쭉 첨부 중요하래 디 치수 먼저 주기 제외 와래야 다 잠에서 얼마 소셜화 된데 이제 경제가래에서는 민라 장염에 양식 첨부시라 중요 대발에 이내 글로 그 뜻이 디 수상부지래 디 시제양 그런지 신고배 내가 가지도
2: 생각나 보소 탄달린겐의 신시벨의 전디닉 편정시의 시비에 균투 치리리 전디지 경리세나 겐감치네라 딘디슈니 표지망수의 시제권의 제지능신유
0: 디네 내가 숨부딜러야 표지망수를야 미진단지 름진 규승로 구글수스지요리 디 당다 편지 하는 순위 매매에서 따라시도 디고려야 락점지 슈구인 배교 수준도 아니 레알라 전신 인도 치워다 윤대 치워 미나 칼이야 생대지 수에 버디리 다디 조디 미나 렘진 규스무스야디 근대지를 쓰기 어려서는 레알라 전신 인도 치워다 윤대 치워 미나 남라야 생대지 수에 되버 아 대다고 토할까 미나 칼스무스 좀 그러봐 네가 그 비라 시기나 리고 대천지기 널로래야 미 피게 성대지스 디난게 미 럽디 근데 지기 요래스나 망스레야 딘데 지스지어리 개캄다 미리다 유게딜 펜베 자와 침베직진에 베도 아니 유캄 지다 비 미리딜이야 아 디네 소스데스 유캄리야 펜베진에게니 미 준당유니 디네 리네다 제베 세상 주케 더도 전부 냥는다 냠초 탄이 꽝케 아 냠초 탄이 꽝와서 디 소소 라니는 땡지 초는 땡니 대대년이야 카지게 좁지다 나지다 아니 베더 도진이 지게 아니 피게 동조지야가 내가 줘 여러분 땡지게 내는 내 땡이기 소소 라니는 땡지 초에게니 도조 탄의 바 땅통에 니네 기침 쓰기 내신기 집을 지마 니샹이는 기흑 침기 종국으로 봐 땡지게 아니 토네 나라즈 방다 미마 대월군이 등근문의 차식이나 년도 발로서 봐 딘저기 아니 소소 유당 디디 미당 방 유더 제와 참물로 아니 된자로 송교야고 제하고서 봐 딘저기 원의 파선 스미 진행 연구로 봐 도저 제디 아니 기부 접기 콘스식이 요래 기부 접기 콘스 향네 등간식이 요래 딘네 라마다 기시다 개발의 차식이나 퇴숨 곰숨로 야 좀을 진행 디네 체제 중심디 안 개배자와 넘소 안라 전체 된지 뭔고 중에 아 디네 로부 뭔고 장에 로마 뭔고 장에 디네 개배 고송 토게 안 된신양로 서버도 근본도 시주기 귀주야로 서버 단다 배 강전디 아니 미망체디 생계 출로 대비 인의 경계자와 디인디 삼바 아 생계 출로 기 안에 내가 돈에 고송 토디 신년도 근본도 시주기 귀주니 도저야 기후 저기 콘서트고요래. 다 뒤에 기후 증디 그래지를 찍어요래서는 기후 증디 최근 송전 감별 안에 제일 미주 정부 주로 사업의 공동 내신 미 근대지인의 대거다 지도 강남 강인대바 대단 대단한 참배 안에 팀으로 심벌지야도 계심으시라래. 나가 뭐디 선이 출로나네 다가란 대형거래. 뒤턴에 총내로 사업 딘데기 안에 리리 폐기 동양로 사업 딘데기 안에 총량으로서 변조폐기에 따야하게 뉴스정부 등등의 전단정부 인해 도주직당 총캐보는 중시합의 어느 노력이 조회사 등에 딜러 딜이 농부디 지용을 폐물지역의 기밀체 아랑주 있는 더발이 있는 링크딘데 이날에 사지 가사갈라야 동계농어장치 죽도지역으로서 딘데기 전단인해 딜러 농치피승첩에 아니 지도도 미리 지마야 폐배체도야 샤통해 딜러에게 아니 아니 소수 김장래야 미르 지마디래야 편터바 샤토니 도저 기호 딩콩시래요 최전의 시비는 벤조롱지 사토베 멍시토래야 군조로 체부표야다 말은 내놓는 지마 땅터바 시행래야 편터조터바 지니 냥다 지행래야 로랑지토니 기호 딩시래요 숨어디 미교규모 꼴대지 미교규모 규모시에 망울기 난에 야 제시토니 진단 전부 유행래야 쓰기 되버래 미교 규모스 규모 시체만 마도베 된디 동아다 당세 유디르마 디 가르에서는 조사다 아니 서신다 금킨다 노전다 낚시 소래로 서바 시코 레벌 동케 쪽보 있네 쪽래를 된지 소소코 레벌 양행 될스기요 신보 있네 서신도 없지 내전을 된지 랑기 아니 좋아 레벌 양행 디네 신기 아니 종이도 없이 차시기는 랑기 김장한다 안 어제다 낚시 소래로 속을 띵지 김산디 안에 레브리 경계 도서 가바지기 요래서는 나라주 뜬하다서 유 미기네 센스도서 유 딘데 지기 유 대버 다 딘데 삼바 세고로 속을 지디 타메에 낚시 조케 도서 참아 비게야 미기 규미 나로라 지지 생도 지기 요래 미나네야 딘데 지고르다 덴베세다 덴베고 경고고리스에 담비처로 디안젤 셰베든다들이 도르드제 셰베인 랑게라 니다 내즈르 띵지 지도 띵베 김시 주켄도도 니게 규모 임베 이네 여러게 오르 고고치기요레 디손자야 딘데게 소상 부지요레
2: 페기 시리라 균은낭스이 반낭지 카디
3: 푀기 딩럽 케왕키 리숑 송링 토라
2: 다르키기 센시마키 변종 시르시비 균두 시지리 센이
0: 다 디네 단다디 슈고야기 낭두 시부디 푀기 망수리야 디게 덴베 체샤단지요레 디거 아니 디 쩐니 첨부 용고동안 근저질로 디기스요레 디게 대마스야 디 근저지는 거 지고 그래. 대야 즈물린 디토라야 피게야 체다 대마 셰토니 변의 차샤비는 중앙 인증 리코네 디리젠 베디 규정고 셰브셰스 디네야 체 딘데지 제스야지 그는 좀 무슨 디즈시 디나라즈 베르야 망스리요레 근저에서는 나스도 지방 용조 미정지 규승기 미세나도 최도부 제제 안에 지디 미치고 로스 세상 디도벌의 땡제 다디 조디르바 지디 미치게 놀랍서르바 지디 미치게 지단지르바 디 지디 미치게 지단디 조지 뺀쇼드 때문에 구구여 도도니 시야베인 벤조스 덴발라 덴네 뷰이 개캄디 디기 덴베 유관실로 조정 지야라야 나가모네 베진지기 요레 디손자 망수리야 디기스야데 근데지기로 영문지기 요레스나 야치 뷰미마 참마 산제 출로로 대신 침부 유관의 기미리 지임부 손자 뷰미마 기 정유 때려야 산제 출로로 조에 디기스야데 체딘데 시고요 편조 디시스야데 시고요 편조 디시스야데 디시디 근데지기 시고요레스나 미 게르지 이나엔자 오늘 롱보지 이나엔자 대야 디기 표순 대마 대행기 조디 편조 디시디 기모 손자 편조 디시디 된다 조디 최노르 대 타르시스 그래 최노르 대 타르시 대 고대인데 근데 대해서는 지딘다 지딘의 대비 표준섭의 대그 남의 상계의 최 따로와 찍디 대래 나라지 배의 강제인데 상계의 출루기 아니 땜바디 사다도 따로와 딘대지 유의 뭐 디단 딘내 노르 농주의 땜바 다 등기 쉬어야 돼 这些 대래 노르 농주의 고구여래 딘내 대응하라 쥐봐 대외 연대 대응하라야 Sūkta tīrū rīk tī, sūkta tīrū rīk tī kī tīyāng nā sōpa rāpa, nā sōpa jēyā yō rāpa, gyōyā yīne nā sōpa gyōyā yō rī, āni jē yīne nyam jē tōne chāshā yīne nā sōpa jī nyā yō rī, tīnī shī tōyā yīne jē bē rīk nā sōpa jī tōyā yō rī, tīnī kī tūyā ngā rā jēpa, tīnī chū rā tīnī tārpa nyāng tē kī kūpa tū kī yō rī, tāmbē chū rā tīnī kīmbā yīne kīm kī jī tī lū kī jāwa jī shīndū, 비게야다 디 쇼라야 아니 초아산 제버자 아니 승칸리야 정다르 대지 안 치치모 판지 타르바다 탄지 개변 고반 토야 유대버 딘데지 딘데 여기 핀조 디시디 랑규르 상이나 디게 때문에 미스기 요래 딘데 지게 롱버지 이나 디게 때문에 롱버스기 요래 양 카치 상게 추 따로 이네 노롱지 마 때문에 이네 용거야마 책임도 상게야마 다 디순세 유조 다리 셰야데 망세 순자 지딘 킴버도 손에 든다래 디네 대응하는 제야 디네 아니 매버치 디위나리 치치문 난다메 되고 타반타니 집에 박자샤 여러분 디네가 디리야 핀조 디시스고 핀조 디시 디 당 템베 미지나 디게 템베 미스고 디네 그 유캄진 디게 템베 안 유캄스고 디 차겐 디 알아서 단다 벽강제나 창제 여제 딘데르마 디네 아니 상계기 추 초가서가네 퇴여리 근데 칸 몽구시라요리 개회신인 칸제슈요리 비게 태버치스 지시디 벤조가 지시디 등게 공도 시베 미 렌데 규숨기 차긴데 참지고 소소 배진지고 디미시 남네사야 말 상계 출루고 주단진데 디리 배미 현규 주바서 저리 디지시디 가바스요리에서는 예나야 깨니 참으로 진유 말마 깨 용도네 카시 김상심이 부조리 깨니요리 같이 의식 풍배는 인연이요래. 딜레신기 팀장 잠만점 먹부지는 놀러래야. 다 벤조 준비 타슴 놀러래. 먼저 와지 게임 걸어봐. 디스시 디상기출로 공제 따로 있는 편기 조배 지시 디장대미시 여말. 그래서는 같이 배준편을 매봐야 미상치면 알 게임 걸어봐. 같이는 의식 풍배는 알 게임 걸어봐. 이나야 소수 라인의 땡지 단대 공시야기 미준비 규승기 자와 제비는. 미교 규분이네 체들이야 농지 표준 초보 차 여러분 카지 냠아 김상 친구 인부 있네야 체들이 배지 맞지 아버지 도리니 지 진행디 마동냐 여러분 선지술로 공대 대대 뭐뭐 간지에 단대 늘려 뜻어야 디 냠아 간지에 바디 깨운 디 그네가 될 수 안 된다 처음 간지에 단대 스마 뜻어야 디 세 처음다 나랑서 마음 봐 리딘 딜이네 아니 마음 봐나 야고 용 것도 도자 용 것도 단대 배지 지도 지금에도 대도 아, 딜로 손에 든다래. 딜손자 외식 품배 부조 지인부 있느냐? 배주제나 죽을 남도 좋더구요래. 시행된 뭐지 차요래. 구지도 뭐 손에 개회 차요래. 딜은 내가 딜손에 든다래. 딜손자 단대 딜나게 핀조 디시디 손야가 내가 조디 최단 노르단 대바단 탈바. 디게 숨기 아니 유캄지 레도나 디게 창대배 유캄지다. 디게 다 창대배 민의 지인부 있느냐? 디 디게 되면서 요래서 디게 또 대마 대사 다 디리 산제 출로 공대 따나 나라즈 코아지다 지자디야 동해나네 동해게 동해 주로의 동해 겹어도 지금 동해시 코알네베시 공 대외 정신 매수해 된다 그래서는 이번에 제 나라즈 시베 반 참으로 동해 정신 견자 디나게 디 동해 순수순이 되버리 디 샤올라야 슈빈 디스레 단진에 단다 디 망수르바 망수 순자 망수는 로그 디기기 체샤단디 단데 된다 디 순레 디스시디 딩급 나라즈디 베디르 샤샤기나 템바캬다르치 아니 전기 주는에 대요레 소소라니라 딘지 베준지기는 초비란도 줘요레 딜르 딘지 아니 대형알제요레 대형알제 예드메드 디샤네신 체네게제 딘데도 베라샤기는 나라즈 경과라지는 따가워이는 짠다고서요래 소매위는 소득가요 도저 어떻게 차이인지르면 연카지 뒤도 딘데기 진행기 냉가려야 비가야 때에서 지금에 비해서 따라서 연카지도 뒤꾼이로서 딘데 카지 짠다고서샤바 뒤 밑이다 미신다 누가 있나 도자랬으면 지금은 뒤에 마도베 코랑기 제베 차라 가서요래 뒤 뒤한테 제시하고 도자랬으면 망수의 돈내신 드리는 말이 저도 주머니는 제마셔버리 다 뒤로가로 뒤내신게 아니 경고를 이제 수소막 가처고 말해서 용 말로 뒤도 지급해 내가 또 같이 처음 남아있는 거지 뒤불로서 가게 멤버들인데 지 독자라 식심을 증여된데 군인으로서 같이 용구도 뒤 망수의 내가 맡기면서 떨어져서 제 디 게시 나란스 고할린데 이나 자와디 제지 타마다 독자로서 버티니 이나 디제네 미디 르컴르그레 승한르그레 미션르그레 타티가야로 누가 내겠진 다디 망수의 돈에 소소 제시하베 내가 충수딘데 카지 코드자레 제시에 코라 미디엔네 츠디지는 츠치마는 데니미신다는 이유도는 간에 드그레 디 멤버딘데 이게 망수의 소소 책임여베디 차긴 베지 제시하고 도자에서는 저 영화를 네 망설고 저단 뒤에 캠고고도 내가 가지 나티 순간 단대 디난 게 아니 디지다 대만된 게 체자단 게 토려야 편조 디시사 등하란 저 베려야 망설 토려야 안 디내지 되고 디 중공디 생계 출로네 중앙에 생계 출로 뭐마디 지든 코하는 내비시고 코 크기 좀은 대원남이야 예만이시 대원정신 매경이야 되는 거래 동해정신이래 동해시장기 안에 대화를 맡아서 대회 친인 대회 정식이 말해 쓴 거를 도저 상계 지루기 좋다래 디다 망수급으로야 개발요 디로든지 긴급에서 떨어지도
2: 생각나 보소 단달행견의 신시별 레전드니 변종시의 시비의 균투 체리의 레전드지 기능 레전드나 갱감 티네라 딘디 슈니 표지 망수의 시제 권위 제지 능신유
0: 당하고 딜이야 시야 딘데지 수익인다 사드니 바르기 개바 긴데이메 꼴나야 수익인다 사드니 바르 개바 긴데 유주 테르야 나랑기 뜻주단단 마지 시비는 당다 편제 민 몽구지기 수익인 시제 테르야 양답에 따와지 메바 손자 망순 규지다 사드니 그 바르야 차장내시 아니 견다 진지 아니 링초 몽구시라도 변의 차식이 있는 나슬이야 충진난게 카지게 아니 수교 권의 균주의 지역과발에 사주의 전에 드그 말에 승에 가진 것도가 사주의라 가시난 캐 가지게니 수교니 사주의라 깎게 정부시라래 안 사주의라니 안 누저 정부도 얇게가 쳐라 줘야래야 고진수고도 딘데가 승에 가진 것도 다 딘이니 차장으로가 추도 미술더라지 안 차장이 교정으로가 딘데 성장이 안수 뜻주 민자와 딘이니야 견담해봐 신야 치도다 수균 긴진나 변조딩의 약의 공부 요약의 치도 먼저 수균 시자의 카지리에 또는 직원의 내가 시도 대야 나랑게도 주지하면 내가 카 시도 예비수다는 시도 디지시디 단다 편제를야 시조수 민도 지 지난 고향 민도 수균 긴진배인 수세다와 대양답이 순위다

0: 벽에 냥송대에 캐져 가려요 그래서는 비가 링지 기사에게 법정에 신기 캐져지요. 배셔가 있는 양나기 냥아 캐 두포스니도 도저 참물로 라스베 네가디라 코란조야 딘데스레 냥아기 조단디게 심마 멍시도 딘데 안 라스이가 봐도 라스디 딘데 냥아 좀 셔디서마 선 때문에 저 서버르컬로야 시부드네 좀 도요. 선이디 라단제 직도디서마 소수냥아들 항상 이처지 냥아 시부드시 디소서 라미바 톤이 용거야. 디 링직 기사게 왜 좀 더부차시기는 법중석더라지래. 디내신 벽냥아들이요. 비는 차시하기는 긴디 준비기 점샵에 디슝와 디텔 가빈으로게 취지지요래. 디점배 급딜이야. 코람디 해세디 가서 청간으로 점샵을. 점니 선이데 안바나네 직도디 오 디냥아디 가진 뜻이야. 디 제마게 좀지 고디 취지되더니하고 도스지. 디 좀디 디데 가빈비 디 간데 샤샤오래. 취지디 디엠이 되게 천재 주무당은 장님이도 랜드진 해지 트랩에 교도 펑지 미메드슈 등등 랑게 잘라 등이 점이야 미수 시작해서 지루 코에 자신 쪽에 조수 신대 소위 굴사지 직접적으로 어디에 이 점에 가려야 서버를 그때야 좀 생 뒤손장 별로 냥하게 된대 다 냠자 시부된다 유대바 되게 성문로 냥아 좀 신인다 대신이하고 그러면서 마신이에게 냠주이마 고고로 지금 말해 딘데 송자야 나라주디 벽이 수기 년종기 아니 등계 송원 서버 체여 봤다 디 종단 서버다 디 규제 그런 신로 서버 조장도 저 처문로 시지 아니 디게 이는 근데 지도도 요리 디 디지요리 디 송자 도전년가 디 킹고도 디 송자야 수기 년종의 체식이 있는 도조 비게 그 어떤 화접의 공수를 또 뒤에 뒤샤기 정중량아서 동안 뒤 로점지 시비는 내 고아티 쓰는 게 내가 제바디 내가 제바디 야고레스 지키는 거. 또 비가 년중 지시디 정중량아디 오늘 년비 정신지 요를 그 조단 뒤 지토는 정중량아디 오늘 년아라. 뒤면 마치 칠로딘데 차지 뒤샤 정중량아 뭔가지 고대야 김아서야 속다라지지 뒤시고대야 어치가 계란츠 사제 직샤 난데 디와데야 안 내가 된데 치고 등으로 마 제비는 철로랑 차주고 동안 디모 임버지 냥아 정시 여분 내신 지지신 게네 야 야오시라 레시 다 디네 망스게 안에 되가 돈내지 시비는 남마다 되셔도 롱버스 수수긴 게 셔다 샵조다 삼이 접신서 나스 내시게 안 접급이 수기 문구지 여래 도저 배대 군지 지고야 되는데 디샤 먹고 되는 것도 디즈시 디 랑소 샤고야 되는 양 가지요. 얘네 남아 뛰셔서 써봐도 롱루스스 샵주로 써봐도 디샤다 냠새 지시 쳐버리는 용거로 봐. 그냥 그 배 교가 좀 땅 하자 버렸으네 용거야 말이. 도시 토네 양 카지 나서 내시 의미를 내 수샤노로 쓰이는 디 군지 지디 타지도 지고고요. 어느 공도 시험을 내시래. 딘데기 내가 가지게 되어버려. 딘데 배기 수준 이수태네 시비네 딘데리. 벽에 수기 이수 딜이야 경부 유지 바신의 지기 기고기 티질 변란지 차진 차중으로 그지 안에 이거야 티지 땡기스 드네 교원 군대 주송 백급 딜이야 비스 챙겨서 그러봐 디스네 안에 성지다 이지다 니지다 컨디다 러지로 서버 딘데 주긴 쳐와 카 나츠시오레 도저스시 디안 디네시레 주긴 다가 내시 디샤버디 응미르니 시샤 균전버스고요레 냠아 이켄 이켄 수동 예수 개진 제버 예수 개진 딜이야 칸이 되버 즉 미미니 시샤 균즈머니 시기 나가메 수균 니신 지구야 당내신 제샤버 딜은 미미니 시샤 균즈머스 그래 다 디샤게 예수 개진 사죠 디샤게 예수 개진 가르에서는 미미니 시샤게 균즈 단나오 첸딩게 예수 지오 르균 여러분 디내신 디디시마 멍시 토마 랑게 캐줘이 왜 예수지 사제지 고요. 딜이야 이수 캐진스 고. 교치 점하셔베 꼴디 딜이지. 수경이야 교화촌 땅 마셔베 시진 거로 봐. 도적하려야 또 나주고 봐. 딜이 뭔가지 되는 거. 딜이 수경이 교화 땅 초베 안에 시직하지요. 딜이 아주 쉬비나 수경이 지도 초에 나네 중앙식이 뭐다. 땅 알아서 나수의 지도 초에 나네 중앙식이 뭐. 딜이 신게 바수니 나수의 멍시토 피게치미 수경지래. 디내신 그 수익은 치수 뒤에 안에 발수의 기능시도 피게 침이 수준시리. 뒤는 시기 다수 뒤에 치수의 피게 침지 임시 차버지 임무 소자 배기 수준이 뒤로 소소도 지소 소소 나는 균진도 피게 따원에 차버지리. 근데 순장하랑 그때 주제에는 수익은 카지를 교화 동첩을 예방하는 주제고요. 그래서는 단대 수익인데 나가면 이제 피게지 딜레 주시하고 경제 순장 수익은 카지를 교화 동첩을 예배 꼴딩하랑 그 딜레 주는 주제고요. 별로 차시하기는 딘디의 예수 캐진도 없이 차시하기는 예수 캐진 강인데 버디 수익은 대비 예수 지심은 멍시도 딜레 랑의 캐지의 예수 멍구지 사투치 않아서 제가 예배 순장 단대디에니 어수균이야 교 당첩에 된다 즉 이소탄의 비라 시기는 중리탄의 비시기네 된다 아 랑송량아 더부 차시기는 수기 중리 신바 멍시 털어야 아니 사드드네 제네 인정이요 제초월 어 제마저 딘디 깎기 요마로 디순자야 피게야 다 랑송량아 데 내 등기 세부디네 신레 피게 녀아기 냠지요 디 중제 딘데지 점신은 냠교디 하고는 자도 무슨 동시 조건 양신은 아야고요. 같이 긴가 유성사라지도 되네 미초에 요체톤의 체식이나 서도 있고 뭔거지요. 변화 쇼크자로서 봐. 쇼크자 딜로로서 봐. 쇼크자 배제지단으로서 봐. 총수진의 식이나 나가모에는 알아서 쇼크가 없지가 뜻이 니차도 숨차서 제게지 뒤치 지단조래. 되네 신 지구고레스 이제 미초에 요체톤이야. 냐만 신 지구고레스는 문제지래. 변화 체식이나 딩거 비기 수기 컴베 나가 고다 기군다 거동로 소바 수이로 소바 교당 초거마 등거요아래 교당거 예스 멀럽이네 교당제 주요아래 디네시 나수기 미초에 요체 망다 줄로 교당거요아래 디네 빛시기나 탑제 돈의 차시기나 나가모이나 아니 메코다 코디나 도모로 소바 미초에 요체 멍고직 다 디샤 교 중다 중심 바라봐 같이 그 좋아요 제 토네 나가모디 마제 도저 시부인비 근데 어 공부시냐 카지도 어디 어 삼리 토기 비게 대서 딩거게 조단처럼 딘내가려 고양답이 매베서 떨어지도 다 돌로다 흠거다 샤몰로 써봐다 다 도서를 교거든 거 여러분 땅쇼가서 디 어 돌로로 써봐다 도서야 연나가모 다가 랑사 샤샤네 야고요 봄에 돌로디 그러지디 접으시라도 보면 냄시라요. 땅 강달 침계다 딜레 뭐인 왜 초에 요새 탐지하나 수균의 가게 주는요 말. 땅하는 신 거 있지. 남수 나수 상부 균진다 피게 땅지에 남수 사람 먹고 짓도 그거요. 사르도로 채주는요 말만. 뒤 인도 수균 코나 따라 제거 봐 통제 사르도 마셔 있는 수균을 못 봐서 그랬다 돼요. 되네 삼로 그도 없어 그지. 니를 게 먹고 와서 그래. 다 딘데순다 답변배다 원튼 기그 몽고지그 수규 노몽배치다 유리 참응하스네 돌슴버리 왠장 쏴르트의 제국고요 균제스 체제 랑미리가 캐져도는 거야 말이야 연띠 내가 아직 대야 심급지는 쏴르트의 지금 인스 체제 소수미리가 캐져도 돌아버리는 양인 거야 말이야 연띠 깨끗해봐야 심급고 여러분 다 소보대 수규 카지다 딘데그 로스 칸이 냠스지그봐 예배 꼴기 아니 세제 꼴지시고이 난처 공세 수준의 교화 때문에 동파접의 수준 카지 입에 고를 쉬었다. 아니 수준의 교화 동첩의 고르니 시직하니 긴도며 봐야 심에 멍시 털어야 안심대 조례 낚시 수례 아니 총례 디신 뒤가를 리미 주제 아니 로스리로 써봐도 아니 비게 초에 요체로 써봐 딘데 이게 나의 수준 카지 교화 땅내야 쳐라 마당야 쳐봐도 이거부터도 정말 신급은 맛에 아 나대고 로스니버디 냠시 전에 제초업에 아니 시제 몽구지버도 저 나랑 저 쇼를 신고 버라지도 빈의 차셔기는 베셰 런야 더보지 차셔기는 수규 런야다 딘저비게 셰다니버 냠시 제제 베기 케제 된베 로신 아니 사버디는 몽구지도 용고도 돼 저거 여러봐 사드에 여버지 베기 셰기 냠데 마냠버지 근데 송자 수준 카지는 삼도 진료다 미장 정보다 터번 사바 된거보다 철을 된 거야 망다지요래. 다 수준 카지 점을 쏘고 왜 양 수준 뭐 카지요래. 변화 차시기는 치 나무 뒤로서 추계 치승 디자인기 뒤에 마치 필수 예배 수행한 몽고지만 넣어버려봐. 때문에 치다 급성 야가 수준 냄발에 따르면 밀어 리그 치중 시당 이래야 알아서 봐. 디네 소시마다 총보다 규제발라 소바 리리 미제바 탐제라 통조 지위 아니 세수는 뭐 망다지 뒤다 대발라야 지존 내대 여러분 토스 참을 수가 받던데 소쳐 봐야지 그래 디 비게야 나랑지 레르 뭐지 뭐 창마야 지도 돌아 세수는 뭐도 아 솔레다 지나 솔레디 두자시라 제지 두자레 세양 소바탄 신뢰이나 디 디버지 마고서 조바이나 디네시레 디네시게 나랑츠 락시 솔레 체식 있는 데들 허리나 예수 디네이나 다 비게 개개이나 안타 또 레르 뭐지 뭐 참아 베데 교니 나랑츠 지도 돌아야 디 두자레 피게 두 생에 멍시던 디 두자레 피게 두자레 스데 쇼가 가르시게 요래서는 나야고이 나야고이 수고했다 된다 난데 디리 딱도 심이스 그러면 디지시디 수행해지어 도저 상황을 그리 교체지 매버스야 디게 상무시라를 상무도 아 하바도 디지어 디치에 인기 도감스 그리야 아니 팀로로 마디엔 바지 다실리야 다시 권리지 또디 로스는 뭐 싶었다지 대신 디베다 팀로로 없었지야라서 디 규익 망조려야 딘데 최고의 개참시라리셔 디 수행에 드시고 참 뭐 싫었다셔 딘데 나랑서 비치려야 민은 나서 파베거려야 뭐게니 주무딘데 디야 하바 주무딘 딘데 이치지야 멤버 주무딘데려야 아니 디야로서 봐 딘데 배신 인스제제 아니 나랑서 디샤시에는 시여서 그러봐 아 지미리기메 디네 마사야 뱀에 조금 있으면서요 아 딘데기 그 가진구도 나서서야 집에 걸라 팬메레 보여주던 최저런 거 같다는 거 아 치주기 아니 맹간의 팬에 들여래 라미리기 수경기 뱀에게 팬에 들여래 뱀에 매매 사다 맨다 팬데 된지 남자래 디 가르치고 요래서는 민나서 팬거도는 들여래 어 디선자 지즈미네 딘데 순어와 하범여봐 규모숨 지딘 감기 증계숨 층노시 층도여래 뒤송자야 비게야 뭐바쯤어다 하바쯤어다 양을 써봐 도저히 수행해 뭐 도저 광고 찍어 보지 레상 성의 출로 다양 개화래 돈나 내 뒤를 리전 뒤에 나눠라야 벽이 수경 그 고대한다 벽이 망수기 등좀 이츠 벽이 망수기 MC 캐지다 초화다 내주는 가신 집에 비 미망기 뒤에 때문에 초화기다 딘데게 망수 아니 근데 이메 로튼 시브리 딘에 아니 베기 아니 망수도 디기 시베 아니 탄에 될 고린단기 세시 근데 이메다 딘거 베기 수긴 시게 텔라 민남기 뜻이 민데 왜 고린단 근데 이메 대달라 아니 안주 초유는 20 근데 지고 이베 고려야 아니 라전 주 시지 디스니 하바도 베 미맘 망치원한니 담배 치려야 대부 윤경기 미리지리 딘데 손자 안주 아니 킴바다 dendeng kimbe pala kiba kanyu yubo di shingu yore. Dendeng ka shingba resha, kimba ta deba mingya deba yunye baru kiba kari yore. Deba yunye ka kimba ta sotar ka tumba yunye ka kimbe baru kiba kari yore. Sotar ka tumba yukenga nalwa ne, ane gizu ta gelong baru kiba kari yore. Dendeng kimba ta gelong baru kiba kari yore. Dozu kiba kanyu yubo tsangmulu kengu ya, nenga kyechengu. Dimena kaji kimbe jitanga mangsu kaji liya, ya gongyo yuwa nyinga resha. Ti sunsa mangshu da chulu nyi ki sui gyun ki pala ya kheba kari yuwe, dozu tsangmo lo kheba nanji. Nanchu peyo ki ana mangshu sangpo na gyun zin da peke tangwa mungshi to sartu ki lumbo ya gyu jen ana sui gyun gyun zin da dirab jen ki zhudu nyi kewa me ba jewe junsa nyi de ki dirab nyi jeba lando gyu gobo re sangu du. Chawa gindra ji chebe ne da dodo ne shiwe ina rangla rangwa yuwe ji gogo re. Karayasi na rangyi tā chīla dēbā yīngyā kī jīdīng kīmbu jī nē dēgā gōngdō shīwa nē shīrī pīnzō dēshī nē ngā gīndē yīmē kīmdō lō nē jī chī jītān kārī yīmē chōhā kī jī chī shōhā jītān chī hōrō dōzō tāng rāba chōhā nā nī bē tārbā tām jī kīmbē lām kōnā yī lī yā dō chī jōng gīndē sī nē gōgō yīmē nō sō bā dō rō dī jī shīwa yīnā tāng dē dī nā kī māng sū kī nā lō lō nē ngā dōzō tsāwē chā nē anī tsāng bē kīmā nā jī sō sī bē dī kī nē anī pīnzō dī bē kīm shī 중요한 소바 딘데기 처리해 주니 야고 용한 삼성 딘데라지도 나랑 미위야 디치도 딘데지 시빙 안디 시담 다가시기
1: 생각나 뭐 좋아 기능기 변종 시에 시비에 균투 처리리 생 쉬신 부인 현재 휴대 자고

0: 谈的你毕竟起却最躺不打大日
1: 감흥의 선구르

가자 대기기 되게 해봐 되지. 나마라 최근에 무지기 요제 캐리쇼 세계투. 장수라기 게마뷰 현준치기 쇼텐가 팡타라 비차라 따신도 교당 냠도 치는 머직부 민도 부청조를 되느냐 균치와 민도 지시 대뷰 둔신 이퍼라 총병기 김도 채워크 리샴기 홀근반의 댄슈 체비에 긴둔비 현준 닝강 체비다 총수미 계외 마르다 눈상마라 최미수 쇼방 앞으로 누구 댄싱당 소문 로아드 용화다 대기기 소문 매배 고급식 속내 빈기 생계 총소를 치지 유배 골디 누구 댄싱 다시 왠디 대기기 섬유율에 대바식라 누구 댄싱기 증민고를 지지경 마셔봐 남신 미균체 니마 대단왕 대기 심체 치슈니 진부 미균 마체 도와드 인배 콜라 고근 루구 치규 깨자 롱박항 저지 체니 대유장 누구 댄싱기 남신 미균 체바들 대기 가졸지양 중매 푸겐바 파탕 자스 창매 슈장 진부 列亲 kandachetam, Akutsirinki, Mutun Nanki Jibe, Sewala Sogbe, Geja Tsijik, Jisamya, Machepar, Mutunche. Dagiki, Chizam Samba, Tezamki, Maguarchur. Tangmar Dagiki, Lakda Rani, Riva Shenda, Mebayan City. Dunzi, Juk Jise, Roa Chikensu, Lobata. Lale, Gonsegan Masi. Titu, Dagitan Chongbunda. 특히 지수 점심 신도 카달륜에 되곤 중요시 도스대디 규기 어구 조화기부 여부자 농부폭의 대례 조화기 대두 렐로체네 마대나 내가 지주 망부두 부청주 국교식삼지 이내양 미창마 편주인 융은 유여장 수익힘을 강연 채나양 상매 가야 미치바 지기 말이 내하 구지유 이내양 빈기를 터둔 변치 유여장 mō xiān jī sār xiān nā jīg mā rī. Pū chōng zū jē bōg rī. Kō tū lā sī xiong kī mēng yū tāng nē kāng bā sā bā yā kī yō rī sī kī. Tū ngā tō ngā bīng jī chī nē ngā tā nyam tū mī sī kī tū chūk zī mē. Ngā mō chī nē tōng jā chī rū tōng kī sām chū. Kē sī jū nā tsōng chūng zā chā yā tū chūk kī. Mō rā rāng kā rāng sū tū bā chūng sō nā chī lua yōng chō. Chē zāng kē sī kāng bā sā bā gō bā yī nā. 기기 인지 안주 김상 마지바 나로나 대다 연구중 빈기라 삼로 마다나야 네 섬기라 삼로 동그리 포모 양은 주대이나 총병기 시에신치 내주 창마 신바다라 고죽주치 대기기 메담니 마투베 크고 심부르 큐르 텐도 메타다 심제 치슈 치사야 섬기시 그기 빈기 치침바라 어그 무드는 기르베 시 총병기 무투디메 시마순 뇌를 치치네 대기 등의도와 내체나 빙기 디르샤나 참바요리 쥐프게 시 차잠나 양결 생무치네 치나 어구양 예부 용민미시 디르 생기 총주라 두르미투브장 미상마 모신바 인자 빙기라 강에체나 카야마체벌 조기 말이 모신베 최도 소화기 대요리 마시네 쿄단 퍼지 머지 인베 아주에 대여리 아주 양미 김도 대여리 균증 붙이나 내주 가리 용민 세부 쉬어 투비아 요 말이 어군이 빈기기 어구 양지 쿄기 생모 가와 저시기 김도 정도 미나 내가 내 김도 샤줘 몰로 죽든 죽게라 립자 내 몰라 방만 조사 야구시 제쳐 푸청조 방만 디주에 대기 소수의 나와를 이 마치바 첸부충 규기 빈기 부총조를 시차수 정도 매배 대기기 도지 체바라 총부 항티외 망화상 정도 매 대기기 렌타 최부 텐자 대비 총부기 무튜디 지슈 그바야 미신바르쿠르 규기 생무치바라 규기 아주 가르시기도 공기 지슈로 재는 삼 중양 공기 간다 체론 초시기 그게 아주니 깨져 쉬 미신 견식 인비 깨져 자차부 쉬 미신라 콩소수 양치 가고 요리 콩 라바니 동바라 소미 김라 막발 친자 깨져 쉬듭 대부 요 말이

총평양 초계 규르의 표면직 임바티 노부딘신기 자주라 하장 구부총리 깨자슈드 랑슈기 노부딘신기 초아치 빈기기 조단 메조 다추기메 메랑이 퍼길치네 지주카리 유민태 삼로 동룡 떼네 메라 어구치링기 남규라야 삼로 동룡메 메 첸시 난기 생기 총주니 칠바 쟁규 지외 칙칠식시 테니 뭐 러싱어 잠기 급수 핑식 미겐베 생기 총주 어규 김다 치바다 어규 삼은 뭐라 칠바 쟁규 지외 칙칠 착바지 데리시 메 테다 리리신 창가 제베 창가양 디뒤 야심버시 메 테다 칼손 참미 송토기 귀구 난루네 담불 숭어다 직치리 케낭 세뒤장 지리 시부직 민발 응을 소 때문에 둠부니 수당치 제가 케낭 주네 칼릴 무르다 제가 칠바기 지네 귀구 낭주 메 지리 대다 부총설 켠네 총배 죽으러 몸수 뛰는 그 냐며 최고 난기 도비 되도 마 죽발 가주 고면 곰마 뚝탈 부총수 발을 마 큐발 메 직질 콩마 강보 칠쿠르 존네 최고하게 낭라 쇼르 빈기 부총수네 기겐 임바티 부총수 미 겨부 심바니 총평기 가 담보 메베 마인라 빈기기 삼튼 밤마 두베경 마인발 대기기 차와 줍두 섭기에다 눈세 퇴다 추베시 빈기 치네 가 기규 퇴주 지신치 대기기 라량 지샴기 홀금베 긴둔바 총병기 김두 긴도 키시기 현둔 림주슈와 댄슈체바다 메타동 빈기 리딥기 부총수 사계 총두 치네 진지의 초가 습계식 비신 초가 대자원이 포문내라 조겐 코나르 빈네 부총수 유러를 무두 깨부러 낭로 휴식시 초가 대자와 비두 인지 사계 총두 잘 메그발 랑김기 토가네 유러 유사를 초하디 사산 동화다 춘추 돌네 면함 때문에 직무 빈기 김기 강바 매발 균네 랑김기 토가네 초가디 주특 제외 대기기 빈기 사계 중도 치바시 빈기기 미글람투 사가 통화나 지 매배 이무 심도직 장가를 출신 개바다 출로 튼튜 사계 중는 꿈네 내배 아메 수업다디 통캔 자제라 루프르 아마 랩두 체네 민낭 치메키 수유티 대기기 통나야 심수 깨자 시직양 마시 매 작감부당 지워 죽버티다 최딩 까르비 듄기 성훈낭 찍버다 지워를 매반네 색디 매치 매바라 매주르 바라 구지 신의 땡도 슈버다 잠바 슈베 테마타도 지마 아시시 시켜버나 매 라니 테무잔네 카로알라 면람 디다르뜹 용외 투수 수마키네 쯔 조외 투수 기마키네 쯔 남샤르 균투 근급키네 쯔 제수 마외 쯔티니 부총수단 기겐티 모라 임바다르투낭 빈기니 고네 죽파르 랑기 균도키 인수 쯔니 네바다 대기기 조세뒤 신의 첨바니바다르 카로알라 대기기 치신 조와니 루지 치신 장배 루구탕자 공도 현계에 센시 나와티니 표기 신기 종캠아 님어 편도 라기 개이기 토안에 잠바다 좀바보 비준강에 비준낭에 점중 징체 루무부 시바 표노네 표계도 법규르당 좀지 양균제 휴바티 리우니슈 장아바티시

생애남서 남불행기의 내 원점 체면 루양 시베 내신 신심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쇼기 내신디 케기니 명예 톱세 토베로와 유라 원점 체면 루양 시베 내신디 세네 니로 쇼로나

게 다 까만 갑주 냉에 더 다저로 저제 주기 더 까만 게 생기로 저제 주고 다 까만 게 더 천재 낭세 주미 저제 니슈 더 변조 선주념 차리 천 저제 니슈 다 까만 섬주 더 선주로 그려 근주 저제 니슈 적지 더 냥양 포냐 저제 니 성이 다 까만 섬주 더 다저로 저제 니 성이 다 까만 섬주 성에 더 넘시응다 저제 니 성이 다 까만 시주 더 다위 코르칸 저저 니슈 작숨토 종교 변종 치조 리첸 저저 레코르토 내초 변종 인케 저저 당부토 까망에 선규로 저저 당부타 까망에 토 점중타 롱첸 되카라 저저 당부타 까마숨주 송에 토 웬잠 체메 저양 저저 니타 까망에 토 리첸 주지교 디린 길리 챙은다 슈사

송개 니모 코주 지규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치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0: 老城南村
1: 出街你给出顿顿你年不年里在哪里啊修那也去贴纸去可办产业了

게송양진별남내창연구를봄키이긴얌다워연집루시의캠비니창디연비양다칠렘디니키르

十四年撸起了去，这孙子的脸皮一松一摸，该有一年几斤重的去，撸起了几面去打仗。

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我们的人呢，
jiksum tun chu sti namba kisa top kela sti namba kuna zu mi nyuan si ge yin le a cham zhi nan xia la ngana zu yi zhe dan gen ki lo ma ling ge li yin le mun chi pu nan xia zhe ma la ge ning su nan xia to chen nan xu gu yin tang ning xin yin na ru shui sti namba kong ge yin le cham zhi nan xia huai nian sti namba kong ge yin na ge la kam sa xiam ki lu xie di zhi gu xu jie yin na nge jie mu kong le ya pu gu yin di ling yin na ngana zu to ju ki nin tang bu di yin be 年节目空托酒饮呢蓝浪用不烫库兰奇对不月别蓝不西来呀轮亚奇这些民军修饮托酒南里亚修南天奇罗马天奇苍马亚修杰修饮死吃南下 토교기 님들이나 나서 지초 영내이나 기겐탄 랍자 김다 라소빠이나 아니 징암자 차와탄 탄신이나 치지고키 킹베 딘제기 투츠기 튠참시네 지지반나 나나츠이나 로마헨케게 단다이나 유제나리아 이체 단신 유버타 김다탄 탄신이나 나서 처처무탄 분치 미뇨시이네레 랍제 군달이나야 로마헨게 구제 암자기 안에 배치 수유사지 키랄리나 토교게 급대려야 뇽와 근제스도게 기생한다 냠체 난고 고미 난리 생기 티제안 찬탄탄니시 효인기 대부탄 친친기 제대소 규제 태가야 수초고 열라 나나츠 체제 수베 루시에티다 키랑게 이나 주군난체 로만행게려야 퓨초고유 타바도 티리 리스니메 냠포니엘리 생기 미세기리체 가족회에 판나 카디시베 난라 링게네 수난제 이나 루시에 뒤퇴난체 카바키 레린 차가디나 세난가 페나야리네레 양거스 쇼이 만나줄리 제나리아 쇼나에기 테체 카반찬이나 레고게 고지 초게 징아 된되고타 초게 송아니 초초 초게 니고레과 앙앙아타 초게 니게 초된된지레 정남서 심람무퇴제 드린리제나리아 지리슈베 제가 전에나에게 루시에카 숨부딜행게라야 님부시고이 만나츠이나 토교키 투지딘제지다 자제이나 행게참마탄다 암자 첨부제제이나 로마츠 유레나네마 퇴나야리아 고제 수유세지 만나츠 행게 르시시 요야기 지도 금메이나레 아 심람무퇴제 자세시 지리슈유 키시키랑게 세난제 자세디 민키남탄 루시에기 시치키남이나 mana chuli chenki thichang chang yu jeli chenali ya shu nan je chaga chuli nang ga phira na shu yin

Some 南下了

0: lo chin chin ji di to le chen ming lin ya ta xin ki pu jun si ti na ba kong ge chi ren gu na xia a ji se ni me nian pu nian li chen ki zuo jun ba zhen zhi xu ju dan ling ge chang ma yin ne zhen zhi xu gu yin lo ng na zui yin na li chen di yu jie tu ju dan ken ge lo ma ling ge chang ma yin na su su yin na yi ju ya bu yun be zhi xin min du ni wen ne xu gu yin si chi na xia
1: a ju ya la chi su
0: Tabushunichisong 기랑게 인수 넘버 터치나 슈그인 수나온 되라 점점 넘버 터치나 슈그인 송경할래야로 레인 감사 올레
2: 할로 젠제도 라이나레
0: 예인 감사
2: 할로 레센 마치 추신나인데 총대 임발라는 게 뚱디 세고 지에 노아잔레 수이나 소점 수이나 좀 같으면서
0: 레세 추신은 저리야 더친 세면 도에라
2: Mendo 아니 단디 장아진아 송디 양세부지 고기잖아 알레 카바야지 들어나
0: 네세 너 안키랑게 단데세 남벨루시에 대 용어도 왜 직세나 아
2: 레세레 알레 니친 닝긴다 같이

0: 平常龙青年青年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老起来先输赢。
1: 你真苦闷难了呀！哎，这个吸引少就过了呀，准备我们那的送白，这刚提大了，我都输不赢。你真点难了呀！哎，这个吸引少给团结就最过了呀！那我都输不赢。这样空给你真难了，我都送什么能心、心、静、心送了呀！那娘就给扎西呗，明天再去打不得。周阳开的是呢，乔瓦汤切住了说过电白明顶的明爷们退网，杨们呢两把脚儿切白，你不听得起，断把切不得。其他的男生我呢写不赢呢，狂浪我就送什么能行？周开的是呢，退你个钱呢，那么你个钱呢，两把脚儿退电白就不听得起。当然呢，其他的男生所说的意见我都输个赢。娘就打写不来，其他个男生唐伯开句娘就的写吧，开句弱了，开句娘就的写不烂，其他个男生你写就不多，唐伯的卡的是呢，准备去娘把叫我唐，你把的卡的是呢，改为去娘把叫我写吧，那么顶着这个泥团呢，我的手指月。想啷个开句娘就给其他个男生唐伯，听句娘就的过了呀。家就比个龙珠三百波那么啦，我这就学个音。根据研究的，可点点把说的，他肯定就了考古话的是呢。天是康熙了预备，开局以内的那么了说吧，康塔长啊呢，村吧，我们七度屯屯把堂，人们呢屯年外开局点的明定的，你弱了，心说起点的研究切吧，人们呢。退把钱呢？那你开始抗体人心，大个人心给弄久了，说吧，十年退不，我把钱呗，你不点么点点就了，是个的。别吃下不赢呢，俺做加钱呗，砸汤色给给自己写不赢呢，砸汤加钱不赢呗，存大点点机给自己点不了软了。开的俺做加钱话是呗，明天堂。屯业哇，让那屯长哎明细新说给提点了点子，俺就给他批出去，完了点子，将那屯大的肯定吃不着是那，别那养心加气哇，咋当是吧？都不都不说了，这张养心加气哇是呗，心地，看的是那屯白去年。我这两把家姐在你屯康店吧这边是呢咋当地家去外屯地体外讲孙杨退步三万七百你不这么多了哦呀他的爹屯去两家给屯店吧了就把西吧太阳空洞我的松什么能行这是康体了预备人心堂能就说三万七都弱了屯找啊屯年外开始点的明顶的你咱心说陪着姐姐退步姐姐开始提了预备开始的俺来他外国呢体外讲孙杨特别过呢我把切吧啊三万七百那么低得不了呀那屯去两家给扩点点吧是写不得俺做母亲别想那这个的啊了，别那这心打那独白人与贫穷计，是吧啦？这心打那独白，这汤打那独白，你吞你娃的，是吧啦？吞着娃的，第二你给破记了心鸡巴的家姐，吞白去那几个你也没吞不切姐，人与贫穷计不一呗？吞大顶点子，我把三万吃不得不。杨阿祖母亲别想那这个人别那唐心我为难看罗了大家能心给那心弄白凶狼唐心葬为苦友嘎心江白写的写不得不屯机关咱们赢吧杨那屯战役预备铁军点白明义气娘把脚切切切实让给朋友男熊人苦友写的说给人心是哪的开局是哪的那么是哪的我把杨们呢切切塞我的不 被地里了呀，那团结酿酒的团队吧，是不的？但下面呢，其他的男生你把该去酿酒的过了学会呀？该，我看了该的，该去酿酒是不的？肯定这个事故是呢，给我谈，要么呢，到点儿送哎，开酒店边迷你，罗了酿酒啊，出去玩去。 开始抗体养人心以内的能久以内的开始以内的小儿切片团队没定的这个了呀那该就酿酒的团队没了就不是谢不赢别吃下罗了俺就别吃下这些书不赢呢着送七星偏着穷啊是一个别吃下不赢呢着送七星是不是新的每天别吃你酿酒而已 我们在看的是呢，被敌人了穷哎，切糖穷你，看的是呢，当当送哎，明年如何了？听你那个破鸡了，下起个新啊新的家姐，该去酿把的脚去，如何了？多送提了点呢，偏得将铁站腾个不得不去热点，偏得铁站马腾呗，两个地了呀，那天津铁站马腾吧，地挺大的，我们把钱如何了？ 哦，杨安祖母亲被吓得这个的，最近安祖吃了能多少呢？两个芒星，腿子牛啊塞进的，写个什么了？两个的你忙不赢吧？腿子的你牛牛赢吧？是吧了？第一个给两个芒星是不是新的汤？腿子牛是不是牛？忙啊汤牛啊你给给我点吧，到个点呗，明年酿酒吃吧？你听他点么子话了？ 杨安祖每天在了呀，吃不了就在那安祖给这里的写是吧啦？过七星给差哇，过七不赢吧，给差不赢吧。大大个能行，每天在那写看当街写就在那看江西南竹吧，是吧啦？看江西南竹吧，写不得不。这顿我们团团，这顿吃面团你给我赢吧，酿酒钱呢？ 天气抗体人心疼，大个能行个，你能够天气说三二七八是冷的，让那我去可没准备团队，我把三二七八完了，光都下班别的点了呀，恰村的写不赢了，俺就变那过七星给差哇，是一个别的了呀，恰村的写不赢了，天气卡的能够天气卡的我们写不完是那变那。 过七星给差了三的，天是没的，绿多了月白，托马娘白，那么点点子，我们吃不完了。要不吃不呢？给点了点白，各样其中点点子，古古月的，各点的全部吃，给点跑不起的在呢，真的托马娘白，那么点点子，三二七不完了。看江西南竹，西北都不了，恰村的西北呢？
2: 这是没的人性交是吧？人性硬不的，快吃不完了。开局的三二七不完了，开提了点不赢呢？那男的讲不着就过个月的，什么三五着就过个月的，他的点呀，开讲不赢不了，什么的做不赢吧？硬不赢吧？是吧？天天的是点解？这是没的人性硬不的，快吃不完了。你得不了呀？那该去酿酒是不赢。
3: 第一呢，酿酒给这些不来，其他的那些汤包，开酒酿酒的是不的，可得过了瘾。新疆那么做公共商，当代看那么做新型的天呢，品种龙井年轻猎工培根龙井鸡，龙井六七六千岁。
1: 来见点人，品种六百千亩，给人七亩啊，七零多几拉年，培根大锤一边过了七零南西这边，谁能有数？大山了，酿酒给这些呗，其他的南西你把吃完酿酒过了呀？那我的收银。 把大的这些呗，吃完酿酒的团队把西北的那样，像个南西你咱们这个过呢，我的需求不多。 당부도 가졌으나 등하양 안도 롭종 최선번 능신 참조를 학제기 고든 때말 주봐 와라 참조를 학제기 고든 때말 주봐 때보다 저 슈버이나 신소하기 참조를 학제기 고든 때매자 등하 롭종 최배 따정부 대소하기 누버당 자와라 자왕의진이 참자와 초두배 고든 때말식으로 고국요리 오나 딜레장 세도 당면이나 신진신 순부 참조하게기 고든댐베라 사답다 다정부대 다정부대 다가는 신기 다정부대 숨당 다가는 신기 나도 팅아 중공업종 700급로 오드 송순부 능신 중공기체 내사 내기 참조하게기 고든댐바 주고 능신 저왕어머당 치마 참자왕 양만나 초티베 코든 댐벌 주베 남바 딘데지글이나 시에버데 나도 하제 모두 슈베글로 참조를 하제 모두 슈두다네 나도 초숨기 토하네 제다가 낭시 숨기 토하네 갸지 비글룽딘 삼번보 남라 모두 제버로 와라 나 탄다 텐수지 제버이나 베나 제베 차와 짐바 차와 차와 짐바 투짐제 차와 차와 짐바 투지갸스 남바 숨지 모두 슈베로 와라 다 디딩아도 갸종당 다제 직제 신소기 다 폐지 당제 전다 티다 숨 세월 주베 골라 두두 두두 모두 슈베이나 베나 신제진切 둘러더보 뚜신타 사변더보 뜻진께 시베 공두시에베 빼티다라 모두 슈바이나 땡아 참조하자 모두 시베급라 아주 시베 치베 차와점바 시바디로 와라 세브라지 슈바이나 나마 치베 차와왕기 치메 드부지앤기 차와디 중어더보로 와라 디나 참조하자기 시다 낭시 당부치에 답변나 톰라 껴진 외소녀 롭체년신 신두꾸 제바 더블야 차츠는 시에베이나 대강안주 참조하자 모두 슈두자네 차와 차와드바 투진제시베 베르바라 차와 차와드바 투진제시바디 컨데지글로 고고구요하레베스나 차왕어지 참자와잠도 멋체 차와직체네 차와시엔시 체베 된댐바딘데지기로 고구구하루와 니나 삼조를 하제기 치다낭세 니바디 직제 신소 폐주 당제 응원바르체바디 삼조를 하제기 치다낭세 수바디 카레스나 베나 민물신포 쇼바짱신포 시바도부 신탕 신소라 시에버와라 디디디 탱강강조 삼조를 하제 롭종 지도전에 디라 제당낭시 가르쿵의 시아제 드워드베스나 차외 차와 짐바 투지갸 시바디로와라 차외 차와 짐바 투지갸 시바디 컨대지글로 고구요아레스나 차왕어지 참자와 잠도 머체 차왕어지니 투지갸람 양마나 투지도 충외 된댐바 딘대지글로 스그요아로와라 오야 콩러 시에베 제당낭시 니바 루알라 차와냠조르 시에벌레 당부 참조를 하게기 된댐벌 주버디니 탱아양 롭종 취했으면 능시 집에 차와진바 차와 차와진바 투지갸 차와 차와진바 투 림제 소소로 야이나 진진신 소소 폐주 당제 된중기 빼잠샤제 두둑토네 대세 슈버이 대단히 차와냠조르 고된댐벌 주기 치다게

0: 고로 첸제 사르드기 파르캠니 양부 첸제 사르드 규타 슈회 뉴르세 파르캄 파라 상하이 티니 콜라 시비 첸제 큐소 제제추 펑림 듄제도 립기 유바타 게튼기 넘주 침부타 주신 침부 중국 준비 추세 토슈기 앙탕부 망부식 삼미체 파라 상하이루 튠시 유바시 벤조르 경유르 피게 조아탄 뒤송 상하이기 미마총기르 미마기 조준 지바타 미마총기르 미마기 제도 인베 도시 계신 라렌단테 튠쿤 약슈 티다 미마라 조바타 뷰리기 코줄라 데니 미마라 샴디 조유 디그닝버 서스 제바니 디그 사간 조준 제베 파르타 케니 지이완니 메도 돔제 총기르 조준 타 황포장 장부타 수조 和 추유 장부직타 추직 교르규 제베 파라 상하이총기르기 심주더뷰 레가르덴니 망소기 카사구이도탄 간니 심제 리구제기 내둔 탁주 숙신제유 상하이총기르 황부구 다부桥 충슝기 총시기 나조 갱구소로 뇽조로 하장서무도라 심난가조로 양치무도 럽신기 뒤럽디르 소화예규 총비 나조문의 쇠남치와타 대기된바식 제도지주기유 저장 자신기 통민섬듀라밍니 총계탄 총셉 냠지 폐계 딩섭 동규티 저장기 상하이탄 지두시에비 삼리더부르진니 지주 수르숨 시직쟁기 뷰투 공백이 류사변항 냠슈 딩섭 지신유 니도니 쟁알로로 자신기 총셉기 총미 꾸지 초배 용법 고로 응어지 시동 굽기 숨주 수구신니 로니슈 정리 뒤마라 저장 신진기 앙탕보르니유 자신기 시균연기 소래기 지튼제진타 고르통주로 퇴직당 아동래기니 개용기 응원튼 수준리리기 총길제제기 듄기 앙니슈낭수유 림지치나 예급진배 70개사르기 도업지 길에 충화 신예기 10주시송소비제니 개용기 서구진배 총길기 최다르 당변항 땜보르내유 중국중야당기 롭자 예급 시진롭린 천시비주진슌바 홍향화이 당윤 응업줄학삼니 당윤 통주로 직학삼바라 피계당 도업지르신규 롱을 깨다 조명아 이 럽친기 양규 람비토 럽친기 등수 닝도기 니티호 중국 공제당기 미마라 튠지타 니티제니 로주 디테난 괴적비 미유기 모사라 직주 니퉁항 되바타 중화 미래 얄랑바타 축부르 교원니 도업치르 교루에 럽친기 종규 종규 뒤럽사바라 럽친기 등수 닝도 타르베 동워라 니바르투 시진핑기 뒤럽사베 중국 개주 댐베 지소 링로기 공부제디 로셈 직제타 라소 되바타 삼류 전자 톱친 디제디 럽친기 락렌라 주브지 시바타 군디 동화 년개 듄투 텁주 치페바타 젠롱 듄투 각도르 치케바 톡더 바르 숨투 텁주기 댄슈 균교타 베게게 랑쇼 댐부진바 심슈 체명앙 균도 라카데 조바타 남바사바 뛰고시 댄유 럽친기 등수 닝도부 타르베 당니 뒤럽사베 중화이 서시진비토 캡콘카라 총기 정신기 폐계 응규로 용신유 다시 중국대니 변조지부로 점린기 앙니바라 댐보로 내보탄 응외소 뉴송기 시균 고라시뷰 앙탕보로 림니 고라시뷰 변조로 반유 용규로 균투 꿀티 지진유 다시 중국대니 사르드 뉴바 치로조 격슈기 변조로 만나기 최소 교화탄 쇼크뒤 사르드 뉴바 고라시뷰 앙구바 리뷰 다웨 함우닥진기 다웨 콜라르 수집시번니 베터바닥진기 초딩도 주의파라 계급진비 락즈케진카지 뉴마라 각도로 토비유 랑게기 심주 사비민의 돈포르타 콜라시비 사르트 소바 돕친게 난기 창보로 콜라시비 앙탕보리비유비 점린기 천세 돕딘 계급기 척수 용료를 교신유 다시 중국으로 점미토 시균 치슈기 롭수 마라타 지소 겐송 마라 면주 말아제 준신비 미마망소기 톱소르타 대소로 대자소르심제 응아르베 치로타 응아르베 겐송된바 응아르베 균투토바 제종유 다제 중국디니 주진지소 고군의 준신바타 로규정신기 권의 뒤미 위풍기 내둔 탁주세유진 미마통주를 주필학삼 균용내 지소진로 등급전기 돕친계급 주준제비 베트 믹빈쇼소 등규지신유 로제 당진부타르게 주신유 양규기 럽사베토 안주 럽지 등수 닝도 타르베 응아르베 레바동아타 동메 섬듀 라규로와 메바 고무덥 참조 메바 지제디 디베 퓨중기 중제 되바타 디베 치베 외동 사바되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지키 프로지 제진 핑키 무즈니 팅저 변조키 디와이 并就电信军车啊批给用户军用七百二百土，我只要五年的贵其他，我再给个多金组装七百二百土，中国开酒店边停车皮我再买了空调租贵是电脑室。龙个前期超过江个边高速路了，收款卡摊提前开启，我了兄弟给你。我在我身边叫了相对收购，作为美国投资局太阳前年，我在结合多片组装收购了，第二是什么事？山东烟台一江苏现在采购公司收徒，三头牛鞭，苦了狗出生水塘，得是千年之前期，不离开秋天水牛所必然，人地其心愿。听我军看天空偏见了点别，你了更气魄了。到头门外堵着去，刚也吃个月。大家三年前，军看军在给人堂问句了给人说，做的成就了固定单呢。叫做军看去立几天，吹不他，接不脱别，成绩最多了就了不是。山东省前新来空皮有对外宾客抗体采购建筑公司，抗体两个部委部长选拔，并新燃起。我是中康镇堂区开往体，地位抗体独特组织呢。这一批，他叫门外组织去抗体休息三到九个钱买些，你们两个看娃儿，听我们在穷个事。天里烟台从吉尔去拉达前边，要走开光去。这一批，他叫我凭糖果甜饮，是就不是。我身边叫你，我在梦溪饮；我这里，我身边叫的去厂子时，这去出去习近平去，我在。我先变做了什么地区管不他，变做他就做批给他，明茫茫做去国库管管。我这片呢，变做了批土不他，我这店铺穷了，变做了店铺用途即留宿难约。两个星期超过将个别过宿了了，让给去。我在烈日共有了批给左右，勉强土不他。我在天在你的心，不从其所亲吧，学不官偏人心，你的心就是着心月。我在门外了，那里几位官吏批准求救，小酒去吃头偏前堂，看前头面。他说：“现在扫掉他，让在酒馆去，我凭交通局消息，过了通州西东牌忙多大呢？新竹三边去门外东在中头外，忙你的开来正穷地带，隔壁吃苦呢做不他，轻松了隔壁他，开来穷宅了隔壁这边，我凭交通他。”杨家人我怕我老家当啤酒汤长不了蒙当几年官兵我在怕在汤给个几路东哥人地吃不是日卡去出席人行去我若西去去有钱去几些给几年六个菜你啊没了当年蒙我肚子去满年没了东哥秋天吃不是诺西部部长司仪司长选拔李南去忙你的开列正穷他穷这去电教给诺拉没做钱些我一边体会脱不了没些头痛电笔不洗手给个科室龙卷起就个月忙你的现在三对开列了抗地他有点忙动去解决了我看去有点特别成薄气气拍了他十三所准公司我凭给几个农所级别级给给满年过了吃干了准穷都不远即送不是就像过一年中国南北停车进去我在特别存大经验了我在烈日酒酒坛批给东位贵属开心时间时两个进去超过将个百亿过速了让给去我在酒酒过一酒马切白丁色土着行不是提个提醒中国外康陕西省级沿岸外康区给送职位我在十区三对区做那天牛在脚动区套下不谈看来给看个小别急从此临近区哲序巴拉马尔地年门外哭了狗谈我又哭了狗聊天过这些周月民政外康陕西西安临通区区现在看来西区中国外康临通区沿岸外康区年熬过了七松多拉三区我过了他门外堵着去聊个主意公司提诺顿机构经理选拔王超仪聊去去了进不提俺错了我记得他怕嫁给你个穷途进不他俺去我记得他去更多了穷位马内给穷过来甚至去没过不穷说是是不是罗迪下了去给三个位马子苦了狗提点了苦这么点不他请我穿着苦住你个记在前里同样穷话迷茫小哥去我记者他我把钱呢记下你店铺中华给他们觉悟迷茫小哥去聊过盲途亲别那不具体中华 민망 쇼고 디니 뉴총 죽지티 비주치세 망도 침부지 랑게키 나로웨 팀슈 덴베 무세 증남시 대베티 뉴부야 규마체발 추르로 심시 무즈니 개급키 디웨 전주 뉴베 추지케 진히 무세 개급도 진 주경 교수동교 롱진키 철구 잔내나 통마르고 없이 롱진키 철구 중앙에 구수로라 랑게키 무제 뷰티 콤비라 디니 무제 펜조라 샴디 쇼타 게크기 특주라 샴디 쇼화 멍츠 펜티르 샴디 쇼 제타 무제 레튼키 니데 정신라 디니 니데 미에베 정신나 쏘라 카디 쇼바 지소 정로 팅접 진키 게크 돕치 고구네 주준타 중화 미치 럽친 가타르키 중국 북두 원주르 용치
0: 디글레 군에 베베니스 리그네니 계급기 시자타 계급기 터규탄 제와 탐섭유 제기업주지 시진핑기 링리기 로봇 덴도 동화타 겐지 차도 구로와 닝도 체르기기 체지 조바제 제디 튀모토 베준체니 안주 뒤럽 디르왕부에 링네 사바사르투 제바타 중화 미래기 팅럽 시베 조경 치고시 닌드낭유 시진핑기 링네 공비 세리다 튠베 주지와 뒤럽 사베 링네 조경기 청송 사르투타 공바 덴부 뼈바타 리균 진경타 링네기 순슈 접도 개바 那位西北塘停留西北平均扎当起了别极度电别中日西中华以色西秦北托铁基战别对于他帕东列基为西北基查在年不塘杨德追基中华以日军用日西巴他留龙古罗给南基中国那位日样基推三级路据西在的写信给别人心塘尼尔萨人心尼个电别日样七这七这那位日样基样的最华中国那位日样拉西界七八西八的 中国改革本事抗图尼尔萨解约他留到尼别帕立队改革本事抗期中华以内兄弹尼勒帕坦廷勒比中国不说我比本事贴不起松东西别拉萨尼尔萨解约不是中国改革本事抗期关心流程用期他罗尼龙安山给车轨中国别古祖路音别按照尼尔萨给列队做铁的命的 中华以本市军政给来着组军了军团安官的当年镇定康图尼尔萨级别城西团控阿尔维普松措施动画他城西镇康他城西别最康军年以上他彻底一直提到日托巴他年不给托别西电宣布西都局罗瓦切局引起局一不是年度你杂松旅导出版了集结主席习近平给阿杰苏中国结个本市康他中国罗局行局康了都行动画他 人类军政配给给熊民冲突的修法当中松懈开心也难忘是结局主席中华以人类军政团配给东北日本雄鹿开心团我有那天了三至丁色军年陆局及日军军政团停留不了王位及其流总之切归西北退入及表着长月习近平给国组织三百托人类塔的一团人类多起结合组织中华民力给停留西北组织接了母体军地东军呢 退入三百难给俺随人类给两根三百十个人计送不是三万送你西北军机结果明儿让给给人员天空西在前年三道中华团给用给人员用给西北的停西北了退三百人心给重点开心托吧这就他没去说给给人员吉林组中了空德边边安规的党话几次用给人员送给他人员尊重给推梦门禁俺儿为定色不进去
2: 江西省级九江冲击的人类团龙城年镇雨果局及局长宣布实权期按照习近平给人类的广播罗中级别偏这的这局结合人类吉林九江同步组成了工地东北归属清部的局外界的巡洋区大中南陆局人类冲归图云南建给文明人类学校冲归图局别起过别话谈文明人类学校给国策谈 盘公对卡尔坦，伢准借这座青年，这区人类记录据人谈谈，退入及孙秀亚伯文明坑度七星与其区域不是。人类呢，每日给三百西点谈，日前呢退入及同的营。你到你自己来到中年不了，积极出去习近平给中国总体来的两百天所给促进经济不谈，中国总部表天所给促进九百股组织回托松懈开心两年。 民马来中国谈，民马给企图，民马来往往建立基础人路直接给作为浪脚引了，基础人路给直接他的给空别东北归属南沙洋沿线，你就能约。习近平给，加起直接列东北，民马电话的级别，三十多米车队他用建立。
0: 미망기 직내 괴고 공화타 미망기 삼배 도표 치료 동비 비중 삼주 TV 망마 사르좀 제디 리제기 미도 나야 남야 미망기 치도 시바르 치 괴시 송규 갸지 리제 레든비 튀르블라 시수부타 미망주 자오조디 삼로 띵서부타 교제 지르스윈파 직수뷰 탁부제기 비중 삼주 가지 등유 탈로 등비 롱년년 진 삼주 모라라 표외 지이 제부타 민의 조시분이 샤브드 뒤가라 모장 코나 유지부터 강치 말비 밀람 시비 고르규 접든 지세 뇽도 시미 수규기 낭든타 뒤럽기 님시 렌도 때문에 리제기 잠치 세다 망부 튀부터 지글지 모사르 치와 중규 니샤라 산시 신진 유린 총기의 흥산주 한차 총대기 시안 이수 강기 진창 뒤가르기 지르스윤 접든 시부터 나위 진창 뛰어갈러 총세비 카르디토 기독탄 순수 사바제유 시안 이수칸기 군진 회미린이 나주당토 사와탄 라소송리에 퓨충 뛰어갈게 남장탄 시에당기 초와 첩둔기 구림제 송경 야부탄 군진 야부치바탄 뒤송 뛰어갈게 낭둔탄 카르디토 경문단 규비체단 제기티 로코 침비 사르디제구 이수칸기 통양 카르디기 망소라 첩둔기 카르디시 코둔제유징 안수 뒤가르 균지기 돕쇼라 딘리 링네 계급 돕친 조준 제규로 람디 지신 유지 제규 개용라 대지 뒤가르 총습도 첩된 시바타 망용기 빌로 시바 교제 협대 동화지 링네기 제고 개점 강비 신규 총기타 총습 강사르 개비 지베 링네 파르동 사바 치시 학삼남 망소 니잠기 링네 솜친도 유르유 로다르 따고로와 미팅 동주르 주영한 학삼 댄제 샴세 강도 용기 유바타 민남기 림위탄 로규라 딘니 시베기 이왕 초슈 시소르타 림위기 로법 시로 동구유 산신도의 딘세 샴주강 진중구 도담물린기 리듬이나 장준기 안수의 따구르 시겐소 산신도의 딘세 샴주강 도용니 림위라 따와산 마인바라 시베 시도 토비 리구지기유 강러시나 딘세 샴주강 사비 중화이 시베기 중남 시부르 시송니 규림 대비권니 산신도의 로예 나세 독십기 총제 세주체 유비 디니 중화이 남아 시베 시직라 자주 딩섭 시베 순냠 대비 천지식 인시주유 롱아 생기 차르규 종업의 산년항 미리 용기 직내 사르투 서준기 순수 구비진니 지소 링루기 직내 타르게 공비 동괴시 등유 직접 주지 시진핑기 组织 남회 가조다라 로규기 낭둔 딩섭타 뒤럽 기닝도 문세 퇴부된비 중화이 릭내기 남바사르간 신외바타 외동 사바뛰 통이 이바타 중국 남베 팅럽진라 딘니 계급도 없친 조준타 미리 깨달기 샤샤 러브치레 균용내 군디 동지 릭내기 멍시 된부 딩시 미리기 시베 야퇴용화라 군디 동지 중국 로주타 샤르초기 도표 대외 망마 레기 뷰통이시
1: 무제 도표 기소 뷰심시
0: 딜레군의 베베네스 河南坦 重庆给你对, 卡索索罗, 龙安森给, 车轨中央别, 国也不足别, 切断生育的勇者, 送到措心, 三年提给, 龙安森中央别, 车轨站内了席地, 北推孔别以命变作他, 连间开心, 全用年, 我最喜不是, 龙安森给, 车轨中央别人, 河南给, 三公给, 重庆得不得他, 春节细菌情报, 屯列马拉七三五所给, 三家准备切据的命令, 结合结果他, 河南给女部送给他, 内部前辈退休吧, 余伯坦丁就送这七八戒跟穷七八坦边角孔别坦三对鬼别盲族力举七八所穷二的命题西部镇明色看你去自己对于不是河南省经济管金王凯义按照极客书记习近平给河南图独行能够不能别松懈开心的空军拉达的丁色七八坦当中央给河南的南北特区银内登进养大七八 외주社会共有的打击他没去给共及中康的松局北区孔别所给各级特区群用的团结切地当中央给规矩规矩切律没把的团结切把他偏这团把切局引起松局中局的龙安一能河南给三对级内地小局他与北团队内北三团结女秀孔别东局群用切局引把是 지소용기 심주 사비태 동규 멍위 로리리 찬용 갸제 주연 파르와 제규탄 덥주정신기 사타르툰리기 파르탄기 시균연기 솔레트의 송위 도르세 갸제 송주 심바 제규 총계탄 총셉 지규르 찰구 균형 제디 총셉 균용내 타르게라 군디 댄디 동규 임바시 계급기 주리 대자기 랭겐 지부 댄부르 군리에 주리기 초두 튠기 뉴바 갸마 통주로 제동 쉽게 심바 제규 방미 태뇨 지규를 체규 균형 제도 지도탄 디기 대비 모초 수준 교부 체니 로주 장전기 람디 위메 당장 주 장투 샤마르 교비 레자르 길린

0: 라 랑즈 작당 세워 당한 북든 튜니르 집이 카르디 뒤신 유 세네게 기급 차제 루카기 제티바 우스만 사구이 다가르 슈니 오젠 젠종고 추규르 지구 침부치 신유 차제니 니도니 세줄로로 다가르 슈니 오젠 젠조기 젠두르 남장 콘스 토마르 큐르네 올림픽이 카르디토 튕규인 바시 카메종기 제사 야원데르 슈노 로드리기 님법 솜진 닝슈난기 리샤오롱기 푸크튠 시범군규르 총리 제니르 왕위 쿠즈르 슈제 칸시 유바시 공기 차제니 류중탄 로중 렌싱기 규제시인버티 제니르 정주치탄 롭충시 주바시 공기 샤르조 제니지비 류제티 캡데단니 사네티기 슈누 티웨마웨 셈난기 링자 최토비 저와치기유 탄제니 칠림마저로 라제 탄 토담로블링기 중루 상안나 접딘토 체진눈비 자차신유 아르간 토담 칠레기 탄제니 페메 로마 사이니이 쇼고 십십둑단 정신유 사이니 이슈군이 니도니스루 르다와 탐보롱고 추비 중탄 냠레 유저르기 남잔시시 사이니 추비 중규 마젠 왕라기 닌더라 사네디기 기주 니슈르 좁티지기유 공기대나 심세니 미타 미와른 지투치비 제삼시시 로마스 징네르 귤륜 톱체 콘즈 제슴자네 유저르 체바타 체그 뷰제야 대단 쳄지 레스조시 루시지타 쿠즈르 갸단지 칼라조즈지소 파르다 레와르 치자치비 님구이 대다리 미규무 대다기 균딩기 초와츠니 중국다 에비지기 와르기 균체 메비 제슴응원신 유버시
1: Senegay ki kesa, Dakar ki, Mubakai Taju Kangtu, Chukutsu Banjini, Subyu Shinze Ta, Subyu Jitse Jie Xinyu. Ne Xin Shidu, Mingne Cengka ki, Minbe, Mixi Rumi Le Zumuzu Ne, Ngangyu Rinbu Chidun Chi Xinyu Bata. Cengka Xinda ki, Minbe, Lowe Le Dini, Chibi Nalam Ta, Nekong So Le Dakjian Chi Xinba. Bangne Cengka ki, Minbe, Chibi Bakbe Nitsu Le Da Xinba. 级别参考给面别起不错堂念图给这学不错其行于不是给级主机级别推进给恶诺多斯内给了若干期间中规面具如看你说自己别特助康体的具体特助给就给不是的密塞起推进老大的人意了王为地坛一餐行这不是 他听给文革面具提特助康体跟古鲁瓦萨的奥义千二中规面具如看了正别称业绩来全行事 Kwanki Yikina, Zhongkui Mianbe Sanetike Mangchoki Ditanle Leke Biuwe Nindobla Minam Yimun Giwaba Sikdu. Mingar Tachu Kangtu Chiba Gyeju Gepsi Nyarca Chengyubata, Chukutsor Tuga Tan Gyujim Denbe Suri Dakje Midangwe. Zhongkui Mianbe Geji Chibi Tuchin Chalngi Gapsu Tachu Kangtu Yongne Chukutsor Wengen Mianju Chegyu Rewa Nanglu Kuyubashi. 明人瓦尔空气丁修了连接穿越境到王阿贝次宗主所进宁气阿住中规面具入卡特住康图用年出国措施素不用人策他明细了当下切不他王不爱地谈他日不擦弄所给你催了催国当下签约不行面具入卡起级别框内参加他级别期内参加 明年参加所及其面具可以出租的谈资当在谈地当接报前置托过十只七八十特助康图年数七八七八提的罗尼内举不起牌的言行罗那中穿谈给这四部学米图别出国卡机了面不去当在其学徒老的谈做明明案什么所动过月 昨天土国旗贵别，你催车个，免不催，一餐难大给你，几度几年，七点不用完几个月。面具如开启入边，南京开业，文件面具切差几，让所有交不性命。面具如开启特助开启出国仓嘛，日日新地摊一餐岁月。面具如开启出国仓买地摊，你催了新年，军队俺当在前地，写到穷为你团了得端妥当这个饮食送不他。 Kedi, ngār wē mēn jū jī gui cī sāne tī gē mēn kāng tā tū tō tū jī tū jī gu yīn. Tēnī, dāng jē tīng jī zā mā sī lē qīng kī sūng gōng xī gā rī jī sōng yu bā shī. Qī gu bī yu tū mēn jū rū kā kī tā tū, tā chū kāng lā rī mī ngā gūn chab mēn cē jē tī, qī bē gūn dīng kī nē gōng gōr kī lē tū mī nē tōng nē sī wā tān jī.